0: 1,1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구악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어느덧 7월에 들어섰습니다. 예, 7월 1일입니다. 이번 7월 달에 들어서서, 7월 달 우대 활동이 있는데, 예, 전번 달까지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15곽 쌓아야 15곽을 드리고 보조금 드렸죠. 예, 근데 이 7월 달 우대 활동은 적게 쌓는 사람도, 10곽 쌓아도 10곽을 드리게끔, 그러니까 적게 쌓아도 그만큼 약해서 약을 더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대 활동은 우리 둘이 모아서 10곽 싸자면 금방 됩니다. 그러면 20곽까지 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선물도 있고 이런 우대 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내보신환은 우리 그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 초기 치매까지는 우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한다 할 때에. 그리고 아직 나는 치매는 들어서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라든가 현재 가운데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 있다 할 때에는 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 아시고 꼭 빨리 하루라도 빨리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치매를 보면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거는 그 인지 기능 장애부터 옵니다. 인지 기능 장애, 그러니까 좀 이 감각이 느려진단 말입니다. 예,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거는 주로 대뇌 표면에서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병변이가. 예. 그다음 또 어떤 치매는 보면은 그 이 운동 장애부터 시작됩니다. 빨리 일어나야 되겠는데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좀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행동이 느려지는 걸 말하죠. 운동 장애에.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파킨슨병 같은 병이 있으면서 대뇌 중간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대뇌 중심에서부터 병이 생겨서 표면에 퍼지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치매에 우리 근내보신환이가 치료 효과를 보는 약입니다.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냥 임신시 잠이 아예 온다, 그다음 운동장애 있다, 기억력장애 있다, 머리가 어지럽다, 임신시 이런 대처하는 약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 비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뿌리부터 치료하는 병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근내보신환을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치매 초기에 들어섰거나 그 다음에 집을 나가서 집을 쉽게 찾지 못하거나 그 다음 건망증이 있거나 기억력이 확실히 요 사이에 팍 떨어졌다는 분들 쓰고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글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우리 아저씨 노신산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소지가 질러간다든지 우림수에 나서 집과 다 번지어진다. 그래서 일구달까 이러지 말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에 와서 검사했는데 이게 그런 노신사이라고 진단이 와서 치료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째 한담이 나와야 돼. 그냥 고리에 좀 어지럼증이 나고 이 고리에다가 뭐 딱 뭐 쥐어놓은 것들에 고리 무겁답니다.
1: 그리고 순환이 아이들 뭐 이 머리의 감각이 이러지도 뭐 어지럽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2: 예. 그리고 소리에 그거 그다음에 식사도 잘못하고 밤에는 잠도 못 쉬고 예 매기 전에 없어서 자꾸 싸파이거도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1: 그러다가 내 있는 사람들 본래 매기 없어.
2: 맥이 없어. 예. 그 무릎이 아래가 예 맥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겠다 하니까 네. 그래서 내 선생님이 네.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 약을 선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약을 썼는데 아 영효과 좋습니다. 어더니 이 골에 뭐 무거운 게 또 시원한 같던 게 그 증상도 없고 어지럼증도 네. 전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약을 써서 효과 못 보면 정말로 인간한 약은 효과 못 보.
2: 예, 그 병원에서 주는 약 아무리 먹어도 예, 효과 그닥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내 식사를 또 좀 잘한다, 걔도 예. 걔고 네. 밤에 잠도 좀 잘 쉬고, 걔고 해야 된다. 아, 이 약이 영 좋다면서리, 발에 맥이 좀 오는 것 같답니다.
1: 그래서
2: 예, 예, 그래서 예, 아, 이 약이 이때까지 병원 약을 쓰던 것만, 아, 이거 내보시나니, 정말 좋다며 거기 거 아무리 땡디 맞고 약 먹어도 꼬리 만날 때 하던 게 어떤 기정시 돌아온 것 같다며 그래서 네.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나던 거 잘못 찾던 게 이 기억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땡디나 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땡디는 혈전을 용해한다고 해. 용해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 못하죠. 다음에 약 같은 거는 다 혈관을 확장만 한단 말입니다. 아이 먹으면 또 줄어들죠. 근데 이 약은 이런 노실산이 생기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뭐 땡디를 하든 뭐 소약을 잡수도 꼭 같이 써줘야 돼. 그래야지
2: 용, 그 다음에 이 콩팥이 좋아진다. 소변사수 용 잡았는데 우선은 두 번밖에 안 해봅니다. 개성하게 네. 건네보신 안을 썼는데 어찌 소변사수도 잡던 게 일 없어서 예. 밤에 잠을
1: 말 그대로 보신이라고 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예, 보양하는 약입니다. 예.
2: 아 그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이 약이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 또 통 그래도 예. 아무래도 올 1년은 계속 써야 예. 그래도 좀 재발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이 이 약의 배달을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7월달 우대활동은 적게 싸도 또 상금화 약을 주는 예. 그런 우대활동.
2: 예, 활동 좋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 이거 1년은 넘었어야 재발해야지.
1: 예, 1년 써주느라면 많은 증상들이 치료되는 걸 느낍니다.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 감사합니다. 오늘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런 그 중풍이란 어느 원인 결과적으로는 뇌에 있는 혈관이 다 막혀서 뇌 세포가 손상되고 운동 장애, 기억력 장애, 뭐 언어 장애 장애가 다 오죠. 왜냐하면 머리는 우리 대뇌 세포가 건강해야 이 사령부기 때문에 이렇단 말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건네버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콩팥이 네. 아파서 우리 무지감이 아프고 소변이 자주 받아도 어떤 데는 소변이 잘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 양의 양육골이 아프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자주 보지 않습니다.
1: 네.
3: 능력이 없어서 아 집에다 물건도 찾지 못하고 병살로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약분이 지금 경력이 회복되었습니다.
1: 네.
3: 제가 전체적으로 어지럼증이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용 잠을 잘 잡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예, 기분이 죽어도 잘 못 걸어 다니는데 아예 허리 다리 아픈 것도 일 없습니다, 선생님. 이 학생이.
1: 맞습니다.
3: 예. 지금 이 동맥경화 또 혈지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동맥경화 혈지도 다 좋고 예, 이 하품 자수 하던 게 하품 많이 합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이 약을 써보면 용 진짜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을 또 공부해 하다가 오늘 또 많이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오랫동안 쓰면 쓸수록 효과가 나는 약이 약입니다. 예.
3: 예, 선생님 실수라고.

0: 예, 허가서 왔습니다. 하나하나 데이터 하나 사줍니다.
1: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2-2797번이?
2: 네.
1: 예.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마 중풍이랑 왔던 분들, 우리 느꼈을 겁니다. 야,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딱 맥이 없고, 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던 게 중풍이 오더라.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예. 바로 우리 중풍이 오는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혈부족이가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도 조리받아야 되고, 소화가 받아야 되고, 그러고 손발이 지려서 예, 밤이 고 낮이나 그저 두꺼운 약물 신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네. 선생님 강의 듣고 건네보시오 안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어젠 반년 썼는데 조치되고 있습니다. 웃으면 더 혈압도 조리 잘 되놓고, 밤잠 잘 오고, 예,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예, 몸이 무겁던 몸이가 답답해지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손발이 따뜻해옵니다. 그, 어머, 예. 그나마 무겁어서, 눕어서 구불던 게 그래, 너희. 좋아진 게 활동에 참석해서 손 배달 받아, 장기적으로 좀 착각하네, 그래.
1: 예. 장기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손발이 시리고 차고 혈액순환 장애 오고 양기가 부족하고 이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쭉 쓰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몸에서 기란, 혈을 밀어주는 힘입니다. 혈을 끌고 다니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예.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 피덩어리가 생깁니다. 혈이 순환해야 그 덩어리가 생기지 않는데 피가 고여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인체의 말단, 머리도 인체에서 말단입니다. 손, 발, 끝. 이게 다 우리 인체 말단 모세 혈관이 먼저 막힙니다.
2: 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는 저 이 건네 보시면 지금 쓰고 있는데 난 항상 그 이 머리가 띵 하면서 자꾸 이렇게 네. 자꾸 떨어지지. 예, 그 다음에 귀에서 소리 나고 허리가 아프고 네. 다리가 통통하는데 이렇게 10월 보내는데.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이 방송을 들으려 여러 사람들이 또 이런 이 건네 보시안과 이 외생사가 비틀어만 하더라고 합니다. 써보니. 그런데 네. 썼는데, 얼마 안 썼는데 벌써 이게 그 머리가 띵 하면서 이 다 쓰라운다. 그러면서 다리가 아프던 게, 그러면서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런 게, 어머니가 이 잡자석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1: 예.
4: 이래서 내가, 내게 맞는구나. 그래서 내가 쓴 게 어디나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 좋다고 합니다. 예.
1: 예.
4: 이런 활동이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런 기회는 빼놓지 말고, 그래서 착각해서, 꾸준히 쓰자, 그래.
1: 네. 그러느라면 확실히 효과 봅니다.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우리 이 자연에 비교한다면, 우리 강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 짧은 강물이, 세게 흐르지 못하고 천천히 흐르는 이런 강물 같은 거 보십시오. 그 조그만 이 나무 잎이 떨어지거나 나무 가지 긁이면 다 막힙니다. 강물이 막히면 물이 고여 있으면서 썩은 냄새가 나죠. 예? 사람 혈관도 그렇습니다. 약한 혈관부터 시작해서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 다 막힙니다.
2: 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네,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실라.
1: 네.
5: 저도 건네보신 한수는 한답니다.
1: 네.
5: 예, 이거 쓰기 전에는 그래도 이 건방증이 대단히 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력도 없고 나갔다는 게 어떤 때는 이 길을 잘 찾지 못할 정도로 예,
1: 예
5: 진짜
1: 그
5: 힘들었습니다. 예.
1: 예.
5: 그러면 이 밤잠도 잘 못 자고 가슴도 계속 후들후들거리고 예. 그래 약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한 서너

0: 한 3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내 자지 못하고 그것도 이게 무슨게나 정력이 하나도 없고 그것도 뭐 가질라 갔다 하더라도 무슨걸 가질라 갔든지 그것도 생각 아니나 한참지 생각 더듬고 이러면 영 고생했다 말입니다. 제일 힘든 게 잠을 못 자서 그게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 이 건네 보신 환 이거 방송 듣고서리 아 이게 네가 이게 문제 신랑 네 어쨌든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했다 생각하고 이거 접해 먹었는데 이 선에서 말하던 이 증상들이 지금 많이 해결 보고 있습니다.
1: 환이부터 다뤘겠다. 이 약은 실면증 치료에 산조인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의 백박인이라든가 다 치료제가 됩니다.
0: 이 잠이 수선 잘 오니까 이 개나미 이게 밥도 맛이 오고 이 개나미 좀 이래 나가 활동하기도 좀 괜찮고 이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약을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 이 믿음이 못 가서 많이 못 썼습니다. 좀 싸서 먹어보자 소리. 그래서 싸먹어 이제는 한 석 달 거의 먹습니다. 석 달 정도. 근데 이 손에서 말하는 증상들이 많이 지금 해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수선 참 잘 온다. 예, 밥 맛있고, 예, 이게 골관절이라면도 그 일이 좀 이래 안 좋아, 나가 할, 이래 다니고 이래서 뭐,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증상도 많이 해결되고, 여러모로 영, 진짜 이게 좋습니다. 해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극노래
2: 듣고 싶은 연민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민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오늘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한세기가 넘는 동안 인민과 함께 걸어온 위대한 여정 역사의 발자취를 노래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춘산 작사 강현중 작곡의 그대 따라가는 길을 남성 인양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리기준 작사 송일 작곡의 그대 따라가리라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언제나 당을 믿고 당의 길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가사와 선율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녀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위대한 중국공산당이 탄생과 발전은 중화민족이 영광이자 모든 중국인민의 자랑입니다. 박영진 작사, 김태종 작곡의 노래하자 위대한 중국공산당은 위대한 당의 공적을 찬양하고 당과 함께 걸은 영광의 세월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땅의 언덕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미자익 작사, 성규화 작곡의 인민들은 목청껏 노래 부르내는 땅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는 인민들이 진심 어린 감사를 담은 그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정근 작사, 황선영 작곡의 인민들은 그 빛발 안고 삽니다는 당이 빛나는 정신과 인도의 빛을 품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송대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공화당이 있기에 우리 미래는 언제나 빛나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위대한 당 빛나는 미래. 더욱 번영할 조국과 더욱 빛날 중국공화당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최령원 작곡의 위대한 당은 작고 간결한 가사와 웅장한 선율로 당의 위대한 역사와 순관 정신을 깊이 있게 표현한 곡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땅을 따라 걷는 이 길, 언제나 희망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결실이 맺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박물임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예, 이번에 그 공장 측에서 전국적으로,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제일 큰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배강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혈배강이라는 무슨 뜻이

인가 하는데, 응? 하는 말 그대로 쇠베이캉이랍니다. 쇠베이캉이란 건 쇠, 혈액이란 말입니다. 응? 그 다음 베이라는 건 고브레란 말입니다. 캉이란 건 건강하다는 캉이고, 응? 그래서 무슨 뜻인가? 혈액이 고브레로 건강하게 깨끗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응? 예,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어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한 가지 약이 아닙니다. 두 가지 약이 처방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 펩티드라는 게 용 중요합니다. 타이. 분자가 작은 걸 우리 펩티드랍니다. 그럼 분자가 얼마나 작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관심병이라면 신조통이라면 생기거나 어떤 데는 심근경색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막 숨이라면 차고 막 답답해나고 이럴 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뭐입니까? 우리 딴센디월 보통 입에다 인차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차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딴센디월이라면 추셔주심월 이걸 호수먼지가 계속 엮고 다녀야 되죠. 어디 가나.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도 특히 이런 심장질환 우리 지금 여름철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름철이 혈관이가 몽땅 늘어납니다. 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 한우말에 그 러짱 렁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가을로 뭐 댄디 맞아라. 그러면 우리 뭐 이런 뇌경색이라면 심근경색이라면 우리 예방할 수 있다. 예, 이런 도리를 많이 알죠. 예? 기술은 댄디 맞다 맞는다는 게 뭐인가? 혈관 확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안위 기가 나가서 평형을 잡는 게지. 그게 진짜 무슨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댄디 맞을 때 그 당시 혈관 확장하는 게지. 댄디에 맞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혈관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이런 생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항상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관 안에 이런 방块 혈전들이 생긴 거 빨리빨리 작은 분자로 녹여서 내보내고 이런 작업으로 우리 해줘야 되죠. 그냥 여름철에는 우리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급성 심근경색 특히 밤에 잘 때 자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제 그런가 밤에 잘 때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후시 수면 잔팅 증후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이 잘 때잖아요. 수면 잔팅. 잔팅이란 뭡니까? 심장이 잠시 멎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후시 수면. 그러니까 호흡도 잠시 멎어지는 겁니다. 멎어질 때 인차 깨나지 못하고 이러면 쑥 돌아가는 겁니다. 예, 어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잘 때는 이런 호흡이나 그 다음에 이런 가래 나온 거나 그 다음에 이런 가래를 뱉거나 예, 이런 걸 자기 절로 공제를 못합니다. 잘 때는 예. 그래서 이럴 때마다 숨이 막 헐헐 쉬다가서 자다가 잠에서 숨이 올라와서 또 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멎었을 때 만약에 깨나면 인차 하면서 깨날 수 있고 만약에 깨나지 못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이 호흡도 거기에 가래가 꽉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숨이람 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숨 쉴 때 항상 가래 또 걸린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르렁그르렁 우리 우스갯소리를 넣고 고의 소리 난다. 네, 고의 숨 쉬는 소리 난다. 이런 걸 많이 듣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기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대책이 없습니다. 후시 수면 잔팅 증후증 뭐 진단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치료 방책이 없습니다. 근데 중이는 이걸 압니다. 이 몸속에 경락이나 혈관이나 그 다음에 호흡도나 이런 데 나쁜 가래들이 끼기 때문에 거기에 호흡도를 막아놔가지고서 숨이 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네, 이런 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는 혈관이 늘어나서 이럴 때 피가 더 모자랍니다. 심장이. 제가 항상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 데 찾아와서 저한테 병 보는 사람들을 제가 항상 그런 예를 듭니다. 환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구 혈관 확장하는 약을 많이 먹죠. 아스피린도 먹고 하는데 이것이 가끔 보니 해결 못합니다. 우리 도랑물에 지금 물이 가는 게 없는데 거기다 대고 도랑물을 자꾸 늘고 넘어야 됩니까? 더 모자라죠. 도랑물 다 막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피가 충족한가 충족한가 이걸 먼저 봐야 되지

0: 그래서 대구 동맥경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신에 다 동맥경화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뭐 경동맥이 막혔다, 관상동맥이 좀 막혔다 이렇다 뿐이지 전신에 어디나 혈관에 몽땅 동맥경화 생겼다, 어디나 다 막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야 될 것은 뭔가, 일단 한 방면에는 그 가래를 빨리 녹여 내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이 어제 잘 됐다는 거. 지금 단선 D월 거기면은 보통 세 가지 약재밖에 없습니다. 단삼하고 삼칠 이게 주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인 성분이가 빙페리입니다. 예, 이 빙페리가 사람이 진통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빙페리 좀 말 그대로 롱나우 거기면서 나온 게기 때문에 찬 성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빙페리 독성이 있습니다. 오래 잡숫게 되면 오히려 이 간이랑 콩팥이랑 색이 상합니다. 그 다음 피부도 막 가려워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내가 피부 가려워난다 할 때는, 그 약을 먹음으로써 그 약이가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혈세포를 대량적으로 죽여버렸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피가 모자라죠. 예, 그래, 이런 도를 알고. 그래서 우대 활동은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를 싸면 10세트를 더 드린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오랜만에.
2: 내가 지금 혈액왕 먹고 있는데요.
0: 예, 예.
2: 내가 세 가지 다 먹습니다.
0: 아, 예.
2: 건신과일과 풍수빵.
0: 네.
2: 예, 또 풍수빵하고 건신원이 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액왕이 떨어져서 예.
0: 그렇죠.
2: 그래, 선생님께서 하면 하는데.
0: 예.
2: 우선은 예, 혈액마이 소설된 것 같습니다.
0: 예, 혈압이랑 이미 다 끊었지.
2: 예, 오늘 아침에는 165이다, 이렇게 88이 됐다.
0: 그만하면 혈압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2: 그러니까, 혈압 좋은데, 어제는 75던 게, 오늘 아침에 또 내려갔을 때.
0: 예, 혈압 차이가 점점 작아지죠. 예,
2: 그래서 내 혈액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몇 강수 하면 치면 맞습니까?
0: 지금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더 전화 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승성해 드리고, 그래. 그 다음에 짐을 12번 놔줍니다. 예.
2: 예, 그래, 내가 이번에 선생님네 가서 짐도 맡길래 해서 10시까지 오늘이 주문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선택 잘했습니다. 이번에 또 값이 200원씩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기 전에 빨리
2: 사야지.
0: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세요.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혈배강 쓰는 환자인데 평소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조열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요.
0: 네.
3: 머리가 아팠습니다. 예,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3: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예. 네.
3: 낮에는 소변이 적은데 밤마디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쏘다니고 나면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일하던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그래 몸에 진액이 다 빠지죠. 예.
3: 예. 발이 붓긴다 아무 신이 맞지 않아서 쓰게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0: 예.
3: 예.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0: 네.
3: 네.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커녕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네.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풍수빵 같이 먹은 게 거기다가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있고 맥이 납니다.
0: 손도 좀 떨떨죠.
3: 그래. 손도 아예 떨리고.
0: 네.
3: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안 합니다.
0: 네.
3: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지금 많이 좋아졌죠. 에이.

0: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1: 네.
0: 그래서 듣다니까 요새 뭐 혈배강이 또 뭐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 약 좀 많이 좀 사놓고 먹을 생각인데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예, 이번에 그 네. 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저래 제가 네. 값을 알게 좀 알려드립니다. 지금 네. 값은 한 세트에 698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200원 오릅니다. 898원은 오릅니다. 네. 그래 요새 지금 오른데 와서 약을 미리 봐서 사가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0: 아.
1: 예, 예. 그래서 어제도 한 10상자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0: 예.
1: 네.
0: 그래, 아직 먹을 게 좀 있긴 하지만, 예. 그 한 상자 200원 한 게 이게.
1: 대단한 거죠. 예.
0: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사놓겠습니다.
1: 예. 예. 2880018번. 지금 전화 치게 되면, 예. 우리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이 재배당 먹기 전에는
1: 예.
3: 아바의 부르마다 그 소리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말도 얼버무리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혈압이 저도 되지 않아서 머리가 항상 아프고 띵했는데 지금 선생님 그 강의에서 들었는데 확실히 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바꿔 먹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재배강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잘 되니까 완전히 그 아바에 부어마다 그 어버무리던 게 말씀하는 게 좀 알아듣기게 말하고요.
1: 네.
3: 말씀도 못 가리던 게 지금 가립니다.
1: 네.
3: 그리고 저도 혈압이 높아가지고 소리 항상 머리가 허리터분하게 정신이 났댔는데 지금은 머리도 거뿐하게 정신이 납니다.
1: 네.
3: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1: 네.
3: 눈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 혈배강 계속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1: 혈배강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공동수치에 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런앤성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1: 예,
3: 2880018.
1: 예, 맞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둘이 더 많이 싸먹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저는, 혈배강 쓰던 환자입니다.
1: 네.
4: 이미 전에 병원에서는, 나 위소라는 이런 진단 받았댔는데, 의사들 마다에 모두, 나이 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도 보편적으로 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 말이에요.
1: 치료 대책이 없기 때문에.
4: 예, 그도, 무슨 어떻게 돼서 설명 잘 해주고서 잘 치료되게끔 얘기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다.
1: 네, 늙으면 다 그렇습니다.
4: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아무 약 나타 썼어. 그래서 이름이 보낸단 말입니다.
1: 그래 그래.
4: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늙이들이라는 게 날마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대책이
4: 예, 그러니까
1: 있어요.
4: 계산도 잘 아이 되고 무슨 정말 사람이 사기 똑 떨어지게 만들더라 말입니다.
1: 네.
4: 그 집에 가는 길도 어떤 때는 오히려 기부 없이 어머 길도 없길 때도 있고 밥술은 밥 먹을 때도 그래서 밥술 죄다도 떨고 어떤 때는 또 대소변도 실수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1: 어.
4: 그 정말 이 방송 통해서 이 야, 이제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혈배강이라는 약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더라 말입니다.
1: 네.
4: 그래 이 약을 어떤 쓴지는 한 7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1: 네.
4: 그다음에 무슨 그 대사본 술술 하던 것도 많이 나사졌단 말인데 그리고 이 생각이 자꾸 깜빡깜빡하던 것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눈이 잘 배운단 말입니다.
1: 네.
4: 그전에는 그렇게 부여 배운 게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던 게 정말 이

0: 힘이 나기 시작할까 눈도 잘 벌고 모든 면에서 영 신심 가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내 지금 이번 이런 활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약을 정말 계속해서 더 쓰라고 생각하는 게입니다.
1: 네.
0: 네.
1: 맞습니다. 이번에 또 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0: 예, 예. 네. 혈압도 제대로 되고 예. 영 좋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이거 약을 이번 활동에 참고해가지고 약 모두 더 쓰고 정말 많이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는 바입니다.
1: 네, 좋죠.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혈배왕 지금 예,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랄까, 예, 신장이가 있다가, 소변이 그거, 이 가슴이 답답하고, 난, 잠깐만, 그래, 순차인데, 그래,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막, 주장도 좀 뭐, 겨우, 밤에 자다도 순차서, 그 다음에, 뭐랄까, 그거, 예, 자다도 깨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뭐랄까, 이, 혈변이 있다가, 이전에, 시연료가 좀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아무 별로 예, 이렇고, 이러니까 예, 그 만개라 뭐 치료가 뭐 또 크게 모르고 예, 그래서 자꾸 붓기기도 하고 예, 개성격이 나면 이, 그 뭔가 혈배강 먹고, 중학 선생님 데 가서 또 예, 친구도 하고, 그래서 나면 그 다따에 보신 것도 같이 이래 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지금은 예, 그렇게 가슴 가깝다 일선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이 두 시간에 아이 먹으면 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예,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상황이 없어지면서 오전에 주심한도 안 먹은 지 한 3, 4년다.
1: 주심한 처방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잡술 필요 없습니다. 예.
3: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흘러나가는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네.
3: 자, 그래네, 무슨 약도 쓰고, 그냥 검사에 뭔가 겨우 찾지도 못하고 이래는 게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친구도 같이 먹은 것도 효과 있지만 선생님 친구에도 친구 받은 게 거기서도 효과 많이 받겠다. 저절로도 이렇게 뭔가 네. 생각을 나타났다. 그래. 예. 그래, 지금, 좀 안 그래. 이 약도야, 그렇게 먹던 게 지금, 그거, 이것만 먹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좀, 얼마 좋은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활동에서 약은 지금, 뭐니까, 쌌습니다. 싸고, 그냥, 구조에 먹고, 예, 후에 또 언제 선생님도 찾아가서 친구도 좀 더 받으려고, 그래서, 나였습니다.
1: 그렇게 하시, 예.
3: 예.
1: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순 듀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단삼삼칠 빙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처방이가 어제 잘 됐는가? 빙폐혈 번신이가 찬성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빙폐혈은 오래 먹게 되면 간 곰팥이가 많이 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빙폐혈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 무슨 약제가 들어가는가? 한 방면에는 우리, 샤오요 들어갑니다. 샤오요가 무슨 작용하는가? 몸속에 습을 없애는 작용. 습이란 게 기시로는 피가 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습을 없애게 되면 그럼 피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면 자지 청피간 기시로는 그 귤껍질 거기면서 추출해낸 이런 물질인데 신샹파산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런 한기 그 다음에 차가운 성질된 이런 가래 예, 이런 것들을 빨리 내보내주시오. 이 가래라는 건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로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에서 나오는 가래만 가래인가 하는데 깊은 곳에 가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지, 支气管 그쪽의 가래는 내가 뱉어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락에 낀 가래, 예, 혈관 안에 낀 가래, 혈관 바깥에 낀 가래, 예, 이런 가래들이 찐득찐득,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신경 주위에 낀 가래, 예, 이러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중풍이랑 왔거나 그 다음에 또 치매 증상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뇌세포 죽었다 예,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까 그 신경 전달할 때 신경 그 주위에 가래가 꽉 차게 되면 예, 신경 전달이 자꾸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왕자 같은 데로 전달한다 그 뜻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익숙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거나 개체하면 집 못해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자꾸

문 두드려서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겠다 하거나 자기 아들 보고 막 형님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저 자기 마누라 보고서 뭐 그 아재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신경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예, 뭐 기억력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변 에, 이런 데는 내보내시오. 그래서 리수의 순수하는 작용 택사라는 약자들에서 저시 저시가 이 방광하고 곰팡이 경락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가 구비되고 그 다음에 강양화지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E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혈관이라는 거는 심리혈관, 어제 심리혈관 질병이라는 거, 심리혈관이라는 건 우리 장기적으로 자주 쓰는 이런 조직에 속하는 게기 때문에 자주 쓰게 되면 그거는 산화가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비타민 E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 구비돼서 혈전을 녹입니다. 그리고 빵块 녹이고 예, 이런 데 또 뭐 있는가? 단삼삼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삼삼칠이가 직접 혈관 탄력을 좋게 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처방들이 구비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단선디월 달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소주신월 달고 있을 필요 없죠. 그리고 500도든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작은 분자라는 건 우리 단선디월이랑 어째 효과 빨리 볼 수 있는가. 입안에 턱 물게 되면 인차 흡수되지 않습니까? 입안의 그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되는 게죠. 입안의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크기가 얼마나인가? 1300돌돈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가들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1300돌돈. 그러면 우리 약 그 분자가 1300돌돈 아래 되게 되면 저리 그 작을 흡수되는 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건 500돌든 대단히 작은 분자죠. 그리고 몽땅 천연약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단선디월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인가? 우리 그 여러 가지 이런 서약을 달고 있던 데로부터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서약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랍니다. 예. 근데 끊는 데는 그것이 꼭 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나 끊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빙펠 같은 거 저리 끊게 되면 이건 또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특히 뭐 피부 가려움질환 막 난다든가. 그 다음에 신경계 동충 주신경 그쪽에 이식장애가 온다든가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이 약이라는 게 이라이싱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불면증도 불쇠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지도 하에서 어떻게 빨리 끊는 방법이 제가 말해드리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그겁니다. 저한테 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게 되면, 예,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하는 분들, 심장 주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그런가? 우리 이 혈배강은 직접 혈관이 70% 이상 막혔다. 예, 이런 분들도, 쯤만 있게 되면, 거기매를 건네갈 수만 있게 되면 예, 약 성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몽땅 녹여내보냅니다. 그래서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한번 바꾸는 게 75만 원 듭니다. 이거는 우리 의학상에서 지금 나온 수치인데 그런데 심장을 어떤 심장을 바꾸는가? 젊은이들이 심장을 바꾸는가? 어느 나이에 그 심장을 바꾸는가? 이거는 또 값이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 부자들이 그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뭔가 소후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평생 동안 자꾸 심장을 새로운 심장을 바꾸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심장 자꾸 바꾸죠. 여섯 번씩 바꾸는 그 뭐 리자청이라면 여섯 번 바꿨죠. 예, 그래서 가는 100만 원입니다. 한번 바꾸는 게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제 자꾸 서약을 끊으라는가. 서약을 오래 쓰게 되면 심장 간이가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하는 걸 대가해가지고 그 당시 정상만 잠시 눌러놓겠다. 이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서 우리 구급 치료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일단 그 생명선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신체 기능을 모든 기능 심장 기능도 그렇고 간 기능도 그렇고 이걸 회복하자면 그래도 중약제를 써줘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혈배강이가 이런 방면에 좋다 그 뜻입니다. 다른 내장을 해치지 않고 처방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심장은 한번 뛰게 되면

0: 도장육부는 같이 움직인다. 이거는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 사람 오면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보면 안 됩니다. 뭐 심내심리혈관과는 딸로 보고 그 다음에 소화계통과는 딸로 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심장이가 움직이면서 다른 내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자면 혈배강 써줘야 되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강은 넓고 푸른 강이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은 비의 강물이 되었다. 1934년 11월의 마지막 며칠, 강서 소베토 구역에서 온 주황홍군은 기림 북쪽에 있는 상강 기슭에서 가로막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방어선 3개발 해치고 2300리를 싸우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높은 산을 넘고 가파른 길을 거느라 집시는 달아 떨어진 지 오래고 군복은 진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적군은 끈질기게 뒤쫓아왔다. 싸움과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지쳐갔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였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인물이었던 장계상은 홍군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배가 왔다고 생각을 하여 병력 40만을 끌어모아 8만에 이르는 홍군을 상강 기슭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주왕 홍군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상강을 건너야 했다. 홍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호남에 들어가서 2군단과 6군단을 만나 홍군의 세력을 키워야 했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머뭇거린다면 자칫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홍군 총주의부는 가장 전투력이 강한 1군단과 3군단을 두 날개로 삼았고 5군단은 뒤쫓아오는 적군을 막게 했으며 그 사이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재빨리 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오른쪽을 맡은 1군단은 전주를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하건이 이끄는 호남 군대가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전주 남쪽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점령해

이때 장계성은 하근을 추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하근은 그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근은 자기가 거느린 네 개 사에 빨리 진격하라고 밤낮 다그치한다. 각 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은 밤낮으로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

왼쪽을 맡은 3군단은 관양에서 광서군대와 한치도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홍군 본부는 남쪽 계수에서 북쪽 봉황취에 이르는 나루토 몇 군데로부터 강을 건너기로 했다. 초겨울인지라 물이 얕은 곳으로 걸어서 건너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짐이 너무 많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을 끄는 만큼 의무부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야 했다. 어제 11월 30일 쌍방의 격전은 고조에 이르렀다. 홍군 1군단은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동에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미화산, 미녀 소두렴, 천봉령 진지가 차례로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합역전, 수두, 주란포, 백사로 물려나 제2방어 진지를 만들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대는 지형이 훤히 트인 곳이었다. 상강 양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큰 산에 이르는 수십 리는 모두 경사가 느렸다. 높은 곳에는 어린 소나무가 빽빽하였다. 낮은 곳은 논인데 그마저 벼를 거둔 뒤라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며칠 날씨가 맑아서 국민당 공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기 수십 대가 날아다녔다. 비행기는 나무 끝을 스칠듯이 득이 양양하게 날면서 폭격과 사격을 퍼부었다. 부교에 오르거나 강물에 들어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무더기로 강물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시체가 강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푸른 강물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오늘까지 건너면은 주왕홍군이 모두 상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학원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듯이 덤벼들었다. 이리하여 전투는 어제보다 더 지레레지였다.

아침부터 포성이 쿵쿵 울리고 종소리가 따다당땅 자지러지었다. 소리는 밀려 들어오는 조수처럼 점점 높아지었다. 북쪽 백사, 합역전 일대는 싸움이 더 치열했다. 비행기도 동태에 전부터 나타나서 상가

바다를 따라 빙빙 돌았다. 다행히 홍군 장병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마침내 개수진의 임시로 만들어놓은 상강부교에 올랐다. 해는 높이 떴고 하늘에는 얇은 구름 몇 조각이 띄엄띄엄 걸려있었다. 주왕종대는 상강을 건너 서쪽 큰산 쪽으로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주왕종대 전사들은 붉은 휘장에 달린 회색 군복 차림에 붉은 별을 단 작은 팔국 모자를 쌌다. 등에는 삿갓을 메고 팔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다. 병복을 입고 머리에 검은 천을 두른 농민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장정을 나서기로 바로 전에 홍군에 들어온 전사들이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비전투부대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행렬에는 육중한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 행군을 했는지 모두들 얼굴이 푸르댕댕하고 몹시 지쳐 보였다. 하지만 찬 아침 공기와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빙빙 도는 적기 때문에 잠기운은 싹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적기가 총을 쏘아대면 좀 쉬어있다가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면 서둘러 걸음을 다그치었다. 그쯤 상강 동쪽 해석에는 대호에서 대춧빛 말과 가라마를 탄 사람 둘이 빠져나왔다. 오솔길을 따라 대호 앞으로 가려는 듯했다. 10명 남짓한 전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대춧빛 말을 탄 사람은 여인 얼굴에 턱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38이나 9쯤 돼 보이었다. 부리부리한 눈에서 슬기롭고 강인하며 총명한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바로 주황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중국 노농홍군 총정치위원인 주울래였다. 가라마를 탄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농민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이 구리로 조각해놓은 사람처럼 아주 튼튼해 보였다. 눈매며 꾹 담은 입가에 맺힌 주름에는 착한 본성이 그대로 배어있었다. 그가 바로 주황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인 주덕이었다. 며칠 밤을 못 잤는지 두 사람의 눈에는 빛발이 가득 쌌다.

구독과 좋으려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군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쪽으로 난 여러 갈래 길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했다. 뒤이어 새벽 3시 반에는 홍군 조항국과 군사위원회 총청지부가 함께 1군단과 3군단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마지막 배치를 끝내고 뒤에서 부대를 따라왔다. 비록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한창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북쪽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총소리와 포성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마루에서 내내 북쪽을 바라보며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이는 짙은 연기를 보고 싸움터의 형세를 가늠했다. 상강이 멀지 않았다. 홍군은 무거운 물건들을 적지 않게 길에 버렸다. 가면 갈수록 버리는 물건이 더 늘었다. 버려진 활자 윤세기와 석판 윤세기도 여러 대 보이었다. 조항소배트 구역에서 쓰던 물건이 틀림이 없었다. 홍색 중화와 주황

0: 소비에트 공화국 화폐를 모두 이걸로 인쇄한 것이었다. 인쇄 귀에는 밧줄이 잠긴 채 밀대가 꽂혀져 있었다. 둘레에 핏자국이 얼룩진 걸 보면은 기계를 메고 가던 사람이 폭격을 맞아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기계를 버린 것이 분명했다. 줄레와 조덕은 눈을 감고 묵묵히 고개를 돌리었다. 앞에 쭉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에서 큰 불 몇 무더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한 홍군 간부 몇이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다. 조울레와 주덕은 말에서 내려 그리로 다가갔다. 불길은 가을 바람을 타고 혀를 날름거리며 타올랐다. 공산당 선언, 반류 링론, 국가와 혁명, 두 가지 전술, 조화의 소화병과 같은 아주 귀하게 건세오던 책과 서류들이 잿더미로 되고 있었다. 조울레가 쓰린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2: 저희들은 중앙대학교 사람들입니다.
0: 한 간부가 대답했다. 조울레와 조덕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3: 조부수석 동지, 조천사능 동지, 저희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물건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친 동지들도 많았습니다.
0: 서류는 이미 다 타버렸지만은 책까지 모두 태우려면은 아직도 한참 있어야 했다. 조울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어서 가세요. 더 머뭇거리다가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러고는 주덕과 함께 강가로 갔다. 아래로 보니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빛은 대뜸 변했다. 이 300m 너비의 터넓은 강물 우로 드문드문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또 내려왔다. 죽은 노새와 못대로 뒤엉킨 서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화폐, 그리고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었을 둥근 삿갓다. 강물도 온통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장면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사람이라도 뼈저리게 가슴 아플 일이었다. 조울레는 고개를 숙였다. 농사꾼 같은 주덕의 얼굴도 철판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한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어서 피하세요. 비행기가 떠옵니다. 졸레 꼬마 호위병 홍국이가 새근 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남쪽 해수 나루토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위병들은 일행이 많으면 적들이 눈에 띌까봐 조금씩 떨어져서 말을 끌고 따랐다.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래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구를 주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조정역 제14기 위원회 상모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2: 주 문화예술계 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 문예계 축제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총서에는 공산당에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월을 주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룡창1호 건물은 한때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었고 때로는 오수가 넘쳐나 악취가 진동했었습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들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끝에 이제는 과거의 일로 되었습니다. 지금 해당 현장은 복도가 깨끗하고 공기 중에도 더 이상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제초호수 흡입차가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작업 현장을 떠납니다. 이는 백천사회구역의 이번 오수 흡입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수 흡입차 한 대가 매번 빨아들이는 오수량은 10톤입니다. 주거단지 주민 호염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도 악취에 시달리거나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습니다. 로인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수리해 놓으니 정말 좋다고 말하며 아주 기뻐합니다. 이 청집의 지하실 침수 문제는 열흘 동안 존재해 왔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현장을 반복적으로 꼼꼼히 조사하고 여러 부문 간의 소통을 거쳐 지속적인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마침내 문제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당위석이 품목입니다.
3: 공수에.
2: 급수, 난방, 전력 공급 부문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 알려 모두 함께 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층집이 철거 이주 층집이고 로인들과 장애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노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에게 이 자금을 자체로 조달하게 하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준설 작업을 마친 후 파손된 도관이 드러났습니다. 풍목입니다. 주요 원인은 주민생활 오수 배수관 파손이었는데 총 8개의 도관이 파손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오수와 채소를 씻은 물이 모두 지하로 새어나왔습니다.

0: 주민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구역에서는 주동적으로 정책 지지를 쟁취했으며 최종적으로 가두에서 대중봉사사업 경비를 이용해 준설 및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작업을 거쳐 루게로 근 3,000톤의 오수를 뽑아 운반했고 파손된 8개의 도관을 복구해 열흘 동안 주민들을 괴롭히던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앴습니다. 풍욱입니다. 대중을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중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형식을 차리지 않고 헛된 공로를 꾀하지 않으며 봉사를 기층에 가져다 주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층 간부와 농업 관련 기구의 가장 진실한 실적권입니다. 일전 농업 종합봉사 활동이 도문시 량수진 덕흠 농업봉사 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주문 체결, 기술 강습, 금융 지지, 농업물자 보장, 장비 보급 등 다섯 가지 봉사를 통합해 농촌을 위한 봉사의 마지막 1km를 착실히 뚫었습니다. 도문시 덕흠 농업봉사중심 총경리 양근광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기술원이 직접 촌과 농가를 찾아 모두에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가르쳐줬고 은행에서도 저금리 대출을 보내와 우리 농민분들이 근심 없이 농사를 짓고 증산 증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난제의 원만한 해결은 전주에서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전역 관광 열기에 비추어 주 공항국에서는 연변 관광교통 위치 미니 프로그램을 내와 도로 상황 조회, 풍경구 안내, 안전 제시 등 기능을 통합해 루게로 만여 건의 도로 상황 정보를 발표하고 연 6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성내 통일처리를 심화해 3급 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105개의 통일처리 지점을 배치해 92가지 민생사항의 구획간 통일처리를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전주 빈도 높은 사항 취급 기한을 평균 50% 단축하고 대중의 이동 횟수를 75% 감소시켰으며 20여 가지 업무는 5분 내에 쾌속 취급을 실현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당의 리론학습 중심조가 앞장서서 연구학습을 진행해 전주적으로 중심조 학습 2,136차례, 전문주제 독서반 1,204차례, 3가지 회, 1가지 수업 18,000여차례 펼쳐졌습니다. 전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시종 대중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삼고 학습 성과를 신속히 대중의 근심을 해결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세 가지 대조, 다섯 가지 여부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여덟 가지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루게로 네 가지 기층 심입을 9,100여 차례 전개하고 문제 5,900여 건을 처리해 기층 질이 더욱 온정 있고 대중의 생활에 더욱 질감 있게 했습니다.
1: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협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경제운행정황통보, 전주정협의 투자유치 및 대상건설정황회보, 조정협 부수석 해임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총화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에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정,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리행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리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이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주동해야 합니다.

0: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조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거되는 량화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이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 이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 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 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분야에 몰을 받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관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합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용도 하에 주정협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만 계획에서 확립한 1극,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네 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 이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바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 있는 직책 이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측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협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오를 구축해 정협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1: 주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문예계 축제가 6월 29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 문화재, 희곡,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종 무용 향금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 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 낭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따르고 변강에 뿌리 내리는 조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춘 부가, 농악 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0: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 다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해가 잇따라 울려 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형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전주 문예 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문화재 민소,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의 백년 분토 력정의 경의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 문화예술계 연합회 당주 성원이고 부주석인 정운용입니다. 이는 문예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인 동시에 깊이 있는 홍색 사상 교양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 문학예술계 연합회에서는 계속해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신시대 문예 사명을 짊어지며 전주 문예 일꾼들을 단결시켜 초심을 고수하고 창작에 몰두하겠습니다. 연변 특색을 살리고 시대 정신을 담은 더욱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 문의의 힘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세상을 쓰는데 문의의 지혜를 기하겠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옹성라자 당 및 공청단 회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중앙은 만조병사 사업에 관한 지시편지를 보내 만조성의와 순시원을 파견해 지방조직이 빈민중예 심입해 식량을 나누고 관할을 포위하는 행동을 펼치는 것을 협조하고 빈민자위대 조직 건립을 다그치며 무장을 탈취하고 유격대를 건설해 유격근거지를 개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공 만주성위는 지시를 관철해 유격대 건설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양림을 성위 군사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동장령을 동만특위 서기로 배치해 항일 무장사업을 통괄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하순 동장령은 동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동장령은 12월 16일 연길 옹성라자에서 동만당 및 공청단 적극분자회의를 사회했으며 40여 명의 골간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성위의 지시를 전달하고 동만지역 당조직이 완비되고 군중조직과 지방무장기반이 튼튼한 유리한 형세를 분석 판단해 투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옹성라자회의는 당 및 공청단 적국분자들의 혁명투지를 고무시키고 신심을 굳건히 했으며 동만항일투쟁의 발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현지 항일무장건설, 유격근거지 개척, 항일유격전쟁 전개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0: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주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앞으로도 초중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2025년 덕신 대상구역 소류역 종합치리공사가 근일 주체 건설 임무를 마쳤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각종 조치가 락착된 후 대상구역의 종합치리 및 수토류실 통제 면적은 33.29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연간 수자원 리용량은 332만 9천 립방미터 증가해 토양 류실량이 4만 9,900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1: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7월 3일 24시에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가 다시 열립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내 유가 인하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가 시행되면 95호 휘발유 가격이 8원 아래로 떨어져 7원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0: 주 장애인 취업 양성 지도 중심에서 6월 29일 2026년 연변주 장애인 AIGC 디지털 시청각 창의 기술 양성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2명의 장애인 수강생이 모든 학습 과정을 마치고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0: 진검철이었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의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5일까지 치료, 5일까지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이 퍼센트를 높이겠습니다.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은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걸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가게 15각을 줍니다.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죠. 498원으로부터 15가게 15각을 주게 되어 있게 되면 20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홍남강 치료의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의기에 대해서 제가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의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게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의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3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고 닷새를 더 복용하는 양인데 이 정도게 되면, 그리고 특히 홍남강 치료액에는 홍강치료액이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공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서가 왔거든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가게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액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와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다니, 병원에 가서 리더실에 가서 하게 되면 뭐 그 과호를 해야 되고 시간을 또 짜내야 되고 그것도 뭐 꾸려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지만 해도 집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쓰시니까 기본으로서 우리가 지금 장수로서는 큰 어선으로 되는 이런 1억이가 내 가정에 들어앉았구나 이런 감, 이거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줍니다. 거의 5천원에 해당하는 걸. 우리 물론 많이 들여오니까 그 값은 아니겠지만 하나씩 사자면 그 값을 가지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주역에 그 노벨상까지 얻어받은 이런 제품 자체면서 적등, 황록, 청남자 7가지 가시광석 가운데서 먼저 번에는 홍광치료이기였는데

0: 이번에는 남관과 남색관까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과는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어디에 아프면 거기에다 딱 비치게다며 그 항균소 약물로서 치료할 수 없는 거 이걸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골가모병 같은 것은 직접 어디 아픈 부분에 대기되면 그 부분의 순환이 정상으로 되면서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해주게 되어 있고 콩팥이 불편하면 허리가 불편하면 어깨가 불편하게 되면 어디에 불편하면 어디에다 딱 조이되 다른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의료기계인데 의료기계를 합니다. 의료는 안전성이 기본으로 보증되는 이런 우선 거의 만 퍼센트로서 안전성이 보증되는 홍남강 치료기기가 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이 가정용에서 이 제품을 쓰시고 약을 구박하시고 하게 되면 만년은 아주 편한 만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형님이 지금 전이 박사 쓰는데, 야, 정말 또, 이 부위에는 전이 박사만 한 약이 없습니다.
0: 아, 예.
2: 예, 이전에 병원에서 그만 출연해서리 나와서, 예, 이, 화장실도 못 추나 봐, 누구 잃고 안 치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이젠가, 예, 바깥에 나가 활동하는 게, 이전 야릅달 잘 복용하니까, 나 예. 발도 이전 이 물이 데까지 올라오고 예 발뒤축도 꼬독꼬독 뜬다.
0: 어 그러니까 자립하기 힘들던 게 자립이 기본 문제 없이 예, 됐다 그 정도죠.
2: 예, 자립은 이전 문제 없고 바깥 활동거지 이전은 마음대로 할.
0: 어 그러니까 완전히 큰 해결을 가져온 거죠.
2: 야득다리 예. 그렇게 해결을 빨리
0: 야득다리.
2: 봤어.
0: 예.
2: 나오자마자에. 인충 대접식이
0: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오자마자 예. 금방 시작하는 게 제일 리상적인 시간입니다.
2: 예, 그래도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유천이 박사에도 그 뭐
0: 홍남강 치료이기 줍니다.
2: 줍니까? 그래서 예. 그거 이 배달받기에 약은 있어도 오늘 좀 배달하다 그런다.
0: 이제 그 중풍 후유증 환자한테는 너무 이 제품이 필요한데 평소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입니다. 자 열심히 예, 쓰세요. 15가구 싸면 15가구 주고 홍남강 치료이길 줍니다.
2: 예, 얼마 좋습니까?
0: 예. 예. 5017766 전화하세요.
2: 5017766번다.
0: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전이 박사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동맥경화 있고, 혈압도 높고, 혈지도 형 높고, 이랬댔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그냥 머리, 휑하고, 자꾸 아프고, 예. 물상 휑하고,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났댔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약간씩 머리 그냥 휑하고, 띵하니까, 조금만 그러면 병형 잡지 못해서 막, 쏘지게 그러면 막 했댔습니다.
0: 아, 예.
3: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어서는, 6달 넘어 먹으니까 내 쓸게 그런 나이 나간다. 다리에서 정신 다리에도 매여고 정신이 난다. 머리 맑아지니까.
0: 그렇죠. 예예 예.
3: 그 그런 거리도 잘 된다 요즘에는.
0: 예.
3: 그래 다리도 많이 또 저리고 또 다리 어떨 때 그렇게 무거운지 다리도 대단 무겁을 때다. 그런 게 저녁에 자꾸 지어 올라온다.
0: 예.
3: 그래서 지어 올라오기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저리지 않습니다 저는.
0: 예.
3: 다리도 자다 일어나서 나 주무고 있었어. 근데 그게 어서 하루 저녁에 어떤 때 두 번씩 일어났대는데 어서는. 속강가다 한번 나지 아이 남자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어 그렇죠. 순환 장애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예. 걸 말합니다. 전희 박사는 천명의 예.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 새로운 이술이 발견에 인해서 나온 우수한 제품이니까 완전히 예. 시름 놓고 쓰시게 되면 이제 우에서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그게 아주 적중한 이야기들입니다.
3: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있으면서 영역이 어찌나 많이 떨어진지 집중이 안 된다 보시거나 댄스 봤는지 누기 말해도 말해도 들었는지 거의 드라이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기 말해도 버터 알아뒀습니다. 저는.
0: 기억세포가 많이 살아난다는 예. 걸 말합니다. 예.
3: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약 살 때 뭐 배달 받은 거 그러면 내가 홍남광 치료 이게 치료 배달 받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3: 그 무릎이나는 그냥 시대에서 그 무릎에도 대고 또 배도 차고 아까나 배도 차고 산대 붙이 대고 그다음에 잔등에도 또 자기 지우니까 얼마나 좋겠어. 빛이 두 가지 나는 게 좋았을 때 그렇게.
0: 예.
3: 저녁에 노인 잠이 잘 오고 너무 좋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오늘은 또 배달 받아서 우리 오빠가 병원에 있어서 괜찮아서 내 수금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오빠도 갖다 주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게 했습니다. 약도 배달 받으니 이 지나기게 우여로 주자 고마운가 그래서 그렇죠. 배달 받게 했습니다.
0: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 예.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서 우수한 예. 기회입니다. 예. 501-7766에 전화 나가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저는 세신이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네, 세신, 저 이거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소변이 장애가 있어서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쇠 나서 통쇠 나야 소변이 저리까나 영파풋 때다 맥이 떡 떨어질 때다.
0: 예, 네. 그렇죠. 그게 네. 큰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신부전증으로부터 뇌덕증까지 가는 증상 가운데 일부에 속합니다. 예.
4: 네, 그리고 그래서 진액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담백이 나갔대요.
0: 아, 그 정도게 되면 네. 치료하지 그래서, 않으면 안 됩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 약에서 약 땅에서 약을 그래서 아, 며칠 먹다가 임천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저기 세신이로 썼는데 수문할 때기 전에 달성에 헛다가 알겠대다.
0: 아, 그럼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서변, 예, 수문하려면 꼭 알게 돼 있습니다. 예, 3주. 예,
4: 서변이 차수가 드물고 예, 저리던 증상에 좀 차수가 들어줬대다.
0: 예.
4: 예. 예. 그래서 저는 몇 달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4: 예. 저리던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또 예, 차수가 예, 여러 번 있던 게 이게 어떤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거의 정상과 한 가지입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식사 후에는 그래서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소화가 잘 돼서 무식이나 다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0: 세신이로가 예. 바로 여기에 그런 약재들이 충분하게 들어가고 콤파지 좋아져야 심장이 좋아져야 소화공능 이렇게 연대성이 있는 이런 좋은 여기 활성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씀한 게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4: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래서 항상 그래서 황망하고 답답하고 숨차더니 이것도 예, 편안하고 마음도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4: 예. 그리고 예, 이게 세신이로가 썬도도 없지만 간도 더우니까 이제 혈소방 감소증이 있어서 예, 아 이것도 예, 내기 없을 때다 이게 나올 때는 혈소방이
0: 그게 큰 일입니다.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위험한 질병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4: 어떤 때는 이전에 손바닥만하게 나왔습니다.
0: 아, 그거라면 큰 문제인데 예예 예. 손바닥만하면 예.
4: 예. 그래 점점 또 어떤 때는 작아지고 어떤 때는 적당만하기라고 그래서 아 그것도 영 고상했습니다.
0: 예.
4: 예. 예. 그랬던 게 이거 순회부터는 예. 척감이 그 나온 게 약간 있던 게 없어지고
0: 그게 흡수되고
4: 아,
0: 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예. 효과입니다. 예.
4: 예, 혈소방 감소증이 없어졌습니다.
0: 예.
4: 이 약은 예, 가불도 뭐 좋지만 예, 서른두 가지 약이 제게는 매우 합당합니다.
0: 그렇죠.
4: 예. 예, 효과가 용돈과 계속 먹으려 하면서 예, 요몽도 건강 치료 길이 예, 아, 또 보니까 영 떴을 때다.
0: 그렇죠.
4: 저는 허리도 늘상 그 손이 아프길래 허리도 뚜이 아프고, 예. 또 소변 차수가 예, 영, 그것 자주로 이렇던 게 이게랑 많이 더물어지게 이것도 영 떴을 때다. 자주 자라고. 예. 그래서 예, 예, 약도 부지런히 쓰고 건강 치료기도 예, 저는 부지런히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홍강치료의 홍남강치료기 끝이 쓰게 되면 여성분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기회일 겁니다. 열심히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네, 소방서로 환자는 아주 한 1년 한 달을 썼습니다.
0: 선생님. 예.
5: 예, 눌려서 네. 아, 처음에는 이렇게 0.4, 0.4 이렇던 게 무슨 약을 써도 어째 별로 효과 이 약 쓰니까 좀 깨대 다른 약만은 조금 효과 납대다 이 약이
0: 그렇죠 빠릅니다
5: 예, 그런 게 이 약을 쓰니까 나의 그 뿌연 게 백기질라부터 시작하는 게 한 두 달 후부터 백기질인 게 그다음에 어선이 뿌연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완전 살 것 같습니다 이 눈이 보지 부여부여가 자꾸 어제 급해놈이 자꾸 진행질 올라.

0: 내가 어제간지.
1: 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일신이 천냥에서 눈이 구백냥이라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요. 성격적으로도.
0: 정말 구백냥이 정말 맞습니다고 얘기하고.
1: 그렇죠.
0: 아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그 뭔가 뭐 이렇게 배우지 않으니까 뭐 채서 들어가도 뭐 알겠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예.
0: 그래 내 이것을 얘기하는데 가서 그래서 야도 떨었을까 검사랄까 예. 0.6이 아니야 0.5 이랬습니다. 0.3이지.
1: 와 대단합니다. 0.3으로 또 0.5 0.2.
0: 어, 나도 눈 어두운 무슨 젊었을 때 눈처럼 그래서 환하게 됐을까. 어두운 눈 이제 무슨 근심 아예게 됐으나 그래. 이번 우대 하등에 그 건강 시기를 가지기로 해서 좀 싸겠습니다. 그게 아이 홍남강 치료 그렇게 좋다는 게 좀 써봐야 되지 어찌겠습니까?
1: 이 홍남강 치료에게 너무 우수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생각을 내 꼭 써보겠다 하는 생각만 있으면 치료가 더 잘 됩니다. 이게 광 이제 제가 구체적인 설명 드릴 때 잘 들으세요. 이 제품 자체는 네, 너무 우수한 제품입니다.
0: 선생님 그 치료기가 이렇게 정수기만한 그렇게 큰가?
1: 아니 작은 기계입니다. 손바닥 두 개라고 예예예 사용하기도 좀 쉽습니다. 예예.
0: 어, 예. 전기를 사용합니까?
1: 전기를 딱 개그 코드에도 딱 개그 코드 딱 누르면 됩니다. 예예.
0: 예. 아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눈이 시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눈이 자꾸 이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지, 허리다리 아프지. 특히, 그, 소변 차수가 잦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이 시신이로 선택했었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귀에서 소리는 것도 많이 났고, 예, 허리 아프니, 허리다리 아프니, 걸기도 아프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3: 그 특히 소변 차수가 여러 두 깨나든 게 밤에 지금 어떤 차수가 많이 주니까 잠도 지금 제대로 자고 사람 정신도 난다 지금 이 학생들
1: 그렇죠.
3: 예. 때문에 활동을 그 기계를 도움 거 준다든지 좀 장관에 좀 빼달았다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홍남강 치료기가 특수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제가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이런 기계를 집에다 한 대 딱 갖춰 놓는다면 자식들이 뭐 열 자식이 힘을 빌기보다 이 기계에 힘을 빌는 게 귀합니다. 예, 예.
3: 알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우리 이모가 중풍에 와서 이 전이 박사를 얻은 1년 두 달 썼습니다. 1년 두 달 쓰니까 지금 기본상에 부위 온 사람 같지 않습니다. 거의 입이 삐뚤어졌던 게 어제는 완전히 이렇고 하품 자꾸 하던 것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겨우에 어제 눈이 한창 눈이 삐뚤어져서 고사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밥을 흘리면서 먹을 때는 그나 흘리던 게 어떤 그것도 완전히 이롭습니다. 그 이 홍당강 치료 기계를 같이 쓰니까 효과 더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이 저기 환자가 영 노력합니다. 그 기계를 쓰는데 자기 솔로에 아주 노력합니다. 영 잘한다. 그러니까 예. 약이 좋다. 그 기계 좋을까? 예. 이 효과를 정말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예.
4: 이 약이가 예. 전이 발사가 후유증이 없습니다.
1: 없습니다.
4: 야,
1: 절대 후유증 없습니다.
4: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기 약을 쓰고 너무 좋으니까 어제는 바깥 출입이라 다 합니다.
1: 예.
4: 찍고.
1: 예.
4: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오늘이 어쨌든 이 약을 계속 쓰길래 많이 싸겠다. 그래서 예. 전화드립니다.
1: 예.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귀해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요 며칠 사이 한 3-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금경도의

0: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저희들 설명 들고 있는 천희 박사 그리고 최신의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자기에게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위주로 해서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청춘이 많이 발견이고 그리고 장숙이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CAMP 발견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CAMP라는 것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연장해주는 특수한 이런 그 제품 자체 이런 기술 상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있으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한 봉두리만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이 세포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여기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잘 통하지 않소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걸음걸이가 밥 먹기가 모두 잠자기 힘들어지는 이런 게 모두 어디에 반영되는가 하면 신경세포에 반영되어서 이걸 조절해주는 공능이 바로 천희 박사 CAMP 공능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량 공능을 정상 공용으로 되돌려 놓는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니까 여러분들은 청춘 미마의 발견이라니까 청춘 열쇠입니다. 청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건강, 장수 여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실례를 뭐까지 심각한 실례를 들었는데 73세 신경외과 박사가 미국의 박사가 10년 동안 누워앉았던 걸 일궈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심장 치부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된다고 70대 후반에 보는데 완전히 40몇 차밖에 심박이 돌아가지 않던 게 지금은 60차 중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세가 검사하니까 치부치료를 필요 없다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고 소화가 잘 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모든 공능을 되돌려놓는 천희 박사 천명희 의학 박사가 연구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은 믿고 복용할 만한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최신이로는 이 제품 자체는 역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아주 상당한 효과성을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음에 걸림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최신이로는 콤파츠를 개조해주는 제일이라는 이런 뜻으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녹혈종 그리고 전녹근 다른 데는 이런 성분이 없습니다. 중약재가. 그런데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32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가서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완전히 효과성에 대해서 기억이 잘 되고 불면증이 해결받고 혈소판 감소증이 그러니까 조혈 공능이 돌아선단 말이겠습니다. 콤파 공능이 돌아서게 되어 있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 추위를 쉽게 다는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홍남광 치료이기, 홍남광 치료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저에게 무슨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벌리 얼샹싱이라고 파와 립자의 두 가지 선로를 이거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파는 곧 립자다. 바로 이 파는 광자 립자가 인체 내에 흡수가 됩니다. 이전에는 홍광만 들어갔는데 이번에 란광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높은 효율이 광화학 반응을 하여서 우리 체내에서 효소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 효소는 먹어서 생성되는 이 효소하고 다릅니다. 이 효소는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 세포의 대사를 유지해주면서 불량 반응을 정상으로 인도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우리는 중국 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조국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네, 이번 시간에는 단행간 그 장백현에서 교원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김승광 시인을 소개하렴.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승광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김승광 시인은 1965년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 장백진에서 출생했습니다. 1985년 7월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7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장백현 룡강향 중심소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장백현 제2실험소학교에서 또 교원사업을 하시고 2005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백현 조선족 중학교에서 사업했습니다. 2025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의 리사로 계셨고 중국 소수민족 작가학회 회원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백산 동화지구 창작위원회 주임 장백현 조선족 작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80년대 말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연변문학, 장백산 잡지, 성화강 잡지, 길림신문, 연행신문, 흥영강신문 등 신문 간행물에 시, 수필 등 10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룡성급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미래급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제2회 중국 조선족 성인 실황송 동상 등 수차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김승광 시인은 이 문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학이란 세상과 대화하는 창구라고 봅니다.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뇌하고 부동한 국가, 민족, 종교, 신앙 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뇌하게 되며 그들이 정감과 가치관, 사고방식, 인정세태, 풍속습관 등을 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견식을 넓히고 보다 폭넓게 세상을 노예하며 자신의 인지능력과 정감세계를 풍부히 하여주며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탁마하면서 오늘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저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재한 고독과 적막을 물리치면서 저의 사색, 관찰, 사고, 인식 등을 친구에게 알리듯 작품에 나타내면서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저의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랑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0: 며 민족에 대한 우한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학 은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저의 정감과 추구, 고뇌 등을 작품에 반영하며 세상과 공유하게 됩니다. 물력이 팽창하고 금전만능 사상이 팽배하는 시대에 문학은 저에게 욕망을 배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함으로써 허유와 리기심, 허영 등을 극복하고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은 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하였으며 풍부한 정감 세계를 갖고 고상한 생활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나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느끼게 하면서 정신이 부유를 갖게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의 건전한 인격과 고상한 취미를 가진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구는 오늘도 저를 분발하게끔 편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소진되는 날까지 영원히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승광 시인의 시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벽 그 신생한 이름을 마주하면입니다.
2: 새벽 그 신생한 이름을 마주하면 김승광. 어둠을 헤가르고 핏빛 장막을 찢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몸부림치며 숙명처럼 다가오는 거룩한 생명. 지친 기다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의 파멸 속에서 다른 한 생명이 잉태된다. 새 생명의 탄생은 늘 눈물 겹도록 비장했다.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었다. 비상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요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0: 예. 이 시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새벽, 즉 새로운 하루하루를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열렬히 끌어안는 시적자의 생명의식을 처절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결국 생명의 한 부분이고 연장선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그저 흔한 시간의 흐름으로 간주하지만 시적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매일 아침 돋아오르는 그 신성한 새벽처럼 거룩하고 몸부림치는 소중한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맞는 새벽 노을은 핏빛 장막을 찢으며 눈물 깊도록 비장하다. 시적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란다. 그만큼이 매일매일이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신성하고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려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즉 미래에 다가오는 매시각에 대한 시적자의 그 어떤 소망과 목표에 대한 실현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오솔길입니다.
2: 오솔길 김승광. 비탈린 세월의 못난 견증자. 한간 나날이 더 그립다. 밭 밑에서 신음하던 아픈 날도 그리워. 이제는 여린 잔디라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리울 수밖에. 온몸이 그대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0: 예. 살다 보면 이 산이나 드러난 오솔길이든 내 마음이 거칠게 난 오솔길이든 우리 앞에는 늘 이런 오솔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저 허송세월 하면서 낸 오솔길이든 아프게 진땀을 흘리며 낸 오솔길이든 지금 시청자한테는 그런 오솔길이 평일롭지 않게 안겨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오솔길이 생겼으려면 오솔길마다 다 자기 고초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오솔길은 평범하게 스쩍스쩍 걸어서 난 오솔길이고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가진 고생과 아픔과 분토와 악정 고투를 겪어서 낸 오솔길입니다. 헌데 그런 오솔길이 지금 여의치 않게 안겨오는 것은 이미 이 길 위에 걸을 만큼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로. 예. 바꿔 말하면 이미 예순 고개를 넘고 있는 시인한테 있어서 이미 이런 오솔길을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적으로 걸을 만큼 걸어온 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욱 새롭게 안겨온 오솔길이죠. 이제부터는 그저 무심히 지날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심중하게 걸어야 할 그런 길이 돼서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젠 길숲이 여린 잔디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려우면서 온몸으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그 길을 굳건히 무겁게 걸어나갈 시청자의 굳은 의지를 지금 갈파하고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오솔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거운 사색을 심어주는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얼레빗입니다.
2: 얼레빗 김승광. 밀집된 공간을 바람마냥 자유로이 드나든다. 물처럼 요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넉넉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면 험악한 산봉우리도 눈 아래 보이고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이나니 시로성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빛 하나 들고 바람 마냥 활개치며 자유로이 드나들 거야.
0: 예, 이제는 이순이 나이가 된 시청자는 때론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고 보지 않을 건 아니보고 듣지 않을 건 스쳐 지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레빗을 인격화해서 그 흔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레빗은 머리카락으로 밀집된 공간을 바람처럼 자유로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또 물처럼 유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갈 줄 압니다. 시청자는 그런 얼레빗에서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젠 자신도 시루 속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빗 하나 들고 바람마냥 활개치며 자료에 드나들 거야 라고 다짐하며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는 그런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자신한테 충고하는 한편 독자들한테도 은근히 이런 지혜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삶의 천리가 다분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여기서 이 얼레빗과 잔빛이 아주 참 그 대조적이죠.
0: 그렇죠.
1: 얼레빗은 스쳐 지날 것은 지나가라. 예. 이런 그 충고인데 사실 잔빛은 그냥 그 밀집한 곳을 그 아주 까근하게 넘다 보니까.
0: 석회까지 딱 했더니.
1: 머리 빗기가 아주 어렵고 그냥 딱 이건 꼭 그 남이 흠집을 뭐 깡그리 도쳐내는 남은. 그런데 그 여기서는 이 자세가 바로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스쳐 지나가라는
0: 한쪽 눈 감고 한쪽 귀를 막고
1: 그랬죠. 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입니다.
1: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김승광. 티켓 한 장 없이 계절관인 상관없이 지구촌 그 어디나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 자유, 그 멋스러움. 나는 한때 그렇게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던가 허름한 삿갓 쓰고 걸쭉한 육담과 뛰어난 시재주로 밥 한 끼 푸짐히 얻어먹고 몸을 털고 일어나는 방당신 김삿갓과도 같은 내 삶이 점점 슬프도록 가긍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루루 천년 무역이란 이유로 평생을 가벼운 두 글자의 이름에 매달려 제 몸살을 동지 않아 없이 떠돌며 사는 그 가긍한 삶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멋과 풍류라는 멋쩍은 평가가 너무 무기력했다.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저녁, 너는 어느 골짜기에서 여인 몸 옹성거리고 쪽잠을 잘까?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 너는 어느 농부집 처마 밑에서 망향에 서로만 안고 꺼이꺼이 혼자서 목 놓아 울고 있을까? 이제 또 반만년 세월이 지난다 해도 바람은 그냥 바람일까? 그 가벼운 이름에 기어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끈질긴 갈구마저도 창백 무력한 것일까? 나는 안타까이 자신에게 묻는다. 바람은 그래.

0: 아직도 바람인가?
1: 예, 이 시는 예, 방랑신 김병년의 그 바람 같은 인상을 내려들면서 바람은 그래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라고 세상에 무거운 물음을 던집니다. 시인이란 천성적으로 예,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서 시인으로는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풍연구를 하며 하좋은 산천과 자연을 노래하고 선량한 인간의 마음을 치하하고 불의를 꾸짖고 양심을 선호하며 붓으로 세상 만물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 읊조리는 아주 지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득도한 인간의 참삶이지요. 물론 예, 돈 세상의 요즘 풍토에서 시인의 사명감도 예, 다소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 여러 차 질문을 던지는 거니 결국 그 천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진정한 시인이기를 굳건히 그리며 그 어떤 리해타산이나 경제적 리득도 따지지 않으며 올곧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반화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그 것이죠. 이는 예, 높이 사야 할 참 인간이 참된 가치관이고 시인이 응당 그 드넓은 한품에 꼭 껴안고 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시인이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반대로 예, 너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것이 시인의 사명이고 시인의 활활 타오른 영혼의 불길인 것입니다. 무게 있고 심중한 주제를 다룬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과일주입니다.
0: 과일주 김승관. 한 마리 연어 마냥 세월의 물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에서 우러나는 세월의 향기. 곰삭이며 잠자던 세월이 보글보글 목이 따갑게 뛰쳐나오면 그 짜릿한 맛에 그대로 영영 잠들고 싶어. 초야에 묻혀 풀꽃 같은 이름으로 태어나도 이처럼 고결한 넋으로 환생할 수 있나니. 평범한 이름으로 태어난 나도 촛불에 걸리며 우려낸 내 시도 단 하루만이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
1: 예, 이 시는 예, 과일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시화하여 하나의 과일주가 과일이란 몸 전체를 우려서 그 짜릿한 맛을 내므로써 그 맛에 영영 잠들어서 좋을 그런 그 내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시는 예, 차츰 과일주로부터 또 나의 시로 풀어나가는데 나의 시가 잘 우려지고 맛이 들어 단 하루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예, 지적합니다. 여기서 꼭 너 같은의 너는 바로 과일주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나의 시도 과일주처럼 잘 익고 잘 우려져서 과일주처럼 향기가 다분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내면을 절절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면도질입니다.
0: 면도질 김승광. 드르릉 드르릉 이른 아침 나와 세상과의 대화는 이렇게 요란한 기계의 동음 속에서 시작된다. 단 하루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박박 밀며 모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다. 1월 성신의 논의 속에 달라진 것이란 별로 없어도 하늘을 향한 모두 뜀질 멈춘 적이 없어. 마른 강대같이 쓰러지는 남자의 좌절을 조세우며 아침마다 정중하게 지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라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1: 예, 이 시는 예,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수염 깎는 기계로 드릉드릉 면도질하는 장면으로부터 예, 시작해서 하루를 맞는 그런 그 시적자의 참다운 태도와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적자는 예, 이렇게 매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팍팍 밀며

0: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합니다. 즉 어제는 이미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제의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답니다. 어제도 분투의 나날이었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날에는 어제보다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살리는 시인의 자세죠. 그리고 수염을 잡초에 비유한 것 역시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수염 깎는 일은 시적 자아한테 있어서 아침마다 정중하게 치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진짜 정식입니다. 마지막에 시인 한술 더 떠서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래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즉 그의 인생 그래프는 점차 하늘 향해 뻗어오릅니다. 한 차원 한 단계 뛰어오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제의 수염을 박박 밀며 바라는 새날의 하늘을 향한 새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값지고 비교적 높습니다. 이 점이 이 시에서 강조하려는 주제라면 주제겠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입니다.
2: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김승광. 늦은 3월인데 그리운 봄 소식은 다만 먼 제너모에서만 들리고 여기선 아직도 이따금 칼바람이 모질게 부르치고 계절을 모르는 폭설이 향방 없이 펑펑 내립니다. 두터운 적살 밑에서도 뾰족뾰족 머리를 쳐드는 파란 잔디와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았을 때 초점 잃은 내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아직은 추운 계절인데도 봄을 향한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어 얼었던 마음은 스르르 녹아 어설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눈 속에서 돋아나는 새파란 잔디의 마음입니다. 얼음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복수초의 노란 웃음입니다. 다만 그대 눈이 반짝하고 빛날 수만 있다면 다만 그대 마음이 햇살 듬뿍 머금고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예, 이 신은이 봄 3월에 이른 봄 3월에 벌써 지난 봄 냄새를 맡고 마음이 들뜨는 시인이 그 진솔한 느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봄 냄새를 먼저 맡을 줄 압니다. 칼바람이 아직도 불고 폭설이 향방없이 내리는 3월이라도 시인의 마음은 벌써 봄을 담은 봄의 눈빛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두터운 적설 밑에서도 머리를 쳐들이 시작하는 잔디를 보아낼 줄 알고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를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아낼 줄 압니다. 시인은 늘 이렇게 시간 앞에서 달리고 계절 앞에서 달립니다. 시는 이렇게 이른 봄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먼저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시인이 그 정감을 자연을 빌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하실 제목은 촛불 인생입니다.
1: 촛불 인생 김승광. 그대 마지막 눈물이 다 마르기 전 마지막 한 점의 빛을 뿌려주세요. 가물거리는 그대의 빛이 잠시라도 이 밤을 더 밝게 비춘다면 암흑은 어느새 뒷골방에서 멀리 도망가버립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어느새 새벽이 푸름푸름 밝아옵니다. 동틀 무렵 그대의 피는 다름질을 멈춥니다. 그대는 창을 열고 새날을 맞습니다. 하루 또 하루 거듭되는 시행착오, 재마르지 못한 눈물과 한 점의 까만재, 이것이 그대에게 차려진 전부였어도 그대는 바람마냥 지난 세월을 회심의 미소로 바라보며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2: 이 시 역시 촛불이 한 생을 통해 자신의 그 거듭나려는 불같은 심경을 잘 토로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내 자기 몸을 다 태우면서 또 태울 때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마지막 빛을 뿌려줍니다. 나중엔 까만 재로 남는 촛불이지만 지난 세월의 회심의 미소로 흔연히 보내버리고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는다고 썼습니다. 촛불의 마지막 꺼져버리는 장면이죠. 또한 촛불이 인생을 통해 인간의 마지막을 잘 암시해주는 대목이죠. 인간도 촛불처럼 짧디 짧은 인생길에 마지막 한 가닥 빛이라도 이 세상에 더 보태주고 사라지게 되니까 흥연한 태도와 참다한 인생관으로 자신을 반초하고 거듭나고 연소하라는 그런 암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시인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뜻있는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권장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폭포입니다.
1: 폭포 김승광.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소

은빛 고룡이 되어 층감절벽에서 쏘아쏘아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 작심하고 달려온 찰나의 조금. 그 찬란한 비명 앞에 온몸이 오싹오싹

0: 기막히게 새로운 환생을 해보고 싶다.
1: 예, 소탕 사람이 폭포를 썼는데 이 신원이 폭포를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이라고 비유하고 그 세월의 숨결이 지금 은빛 거령이 되어 청남절벽에서 쏴쏴 사태만행 쏟아져 내린다고 표현하는 그런 폭포수 같은 세월이 작심하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남절벽 앞에 있는 걸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몸이 산산에 부서질 줄 본연히 알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비명이 그저 비명이 아니고 시인한테는 찬란한 비명으로 안겨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온몸이 오싹하도록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아래 랜에서 보면 자신도 이 찌든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린 몸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즉 그 물에 뛰어들기 선수가 돼서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고 싶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즉 연출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신이 매일같이 찌들고 시들렸던 일상사에서 활 벗어나고픈 심정이 폭포를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승을 해보고 싶다 고 쓰고 있는데 이는 그런 찌든 생활궤적을 훌 벗어나 폭포처럼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다음 다시 환생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탄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원래의 자아를 죽여 없애버리고 환생 탄생해야 즉 거듭나야 발전이 있고 운동력이 있게 되고 다시금 생이보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신은 이렇게 다시 거듭나려는 신의 심경으로 폭포를 통해 시원히 발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마저도 가슴이 후련해나는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은 김승광 시인의 천리가 다분하고 진솔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장약 침례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딱 열흘 동안만 장약 침례방 우리 활동이 그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입니다. 예. 이런 우리 활동 딱 열흘까지 하게 됩니다. 예. 딱 10일만 합니다. 예. 예,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리는 그 기초상에서 그 침대 위에 펴는 건데 이게 아주 그 고급적입니다. 예. 앞뒤면이 다 그 선선하고 예, 에 그런 그 매트죠. 예, 그리고 다 그 앞뒤면을 잘 그 쓸 수 있게 그게 에 그 양면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베개 또 두 개 드립니다. 예, 아주 선선한 그 냉 매트죠. 예, 에 여름에 쓸 수 있는 건강 웰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에 이 모두 무더운 여름에 이 매트를 깔고 자면은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이게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이 양면으로 다 그 잘 그 뽀별해 놓은 이런 건데 예, 그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매트하고 그 베개 두 개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예, 총 금액에서 또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의 가치가 1100원이 달하는 고급 그 전기 압력솥이 이글벨리라고의 이런 그 전기 압력 솥인데 양스 지타에서의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이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또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이죠. 예, 찜을 하거나 조림 한다거나 혹은 그 물 한 방울 없이 달궈 놓고 또 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상품이고

0: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 6시 닭곰을 먹겠다 하면은 저녁 6시로 예약을 눌러놓으면은 저녁에 어김없이 닭곰도 드실 수 있고, 아, 실용적이면서 아, 이 제품을 놓고 볼 때 과학기술감이 아주 강한 이런 제품이죠.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기카누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그 카누어라고 이 그 조선말로 번역하면은 기카누 공기청정기라고 하는데, 이 공기청정기를 드리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그 이모컨이 역흥지로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예. 이모컨으로. 예. 그 3단계 정화하고 산총 진화하는 겁니다. 예. 3단계로. 예. 그리고, 띵스 操作의 시스템하고 이게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도 하고 이런 게인데, 심도 있게 그 꼬리하는 이런 기술로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잡아내놓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2: 1년 가후 예, 이 당약 신약 먹고 있는데, 예, 약을 딸 가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예, 잘 되는 게 알려지니까.
0: 예.
2: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예,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네.
2: 지금은 예, 당약 14박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여 년 고생했는데 예, 지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병원에다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그런데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 이롭습니다.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2: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 광고를 들으니까 예, 전기제품이요, 무슨 예, 그리고 지금 좋은 거에 예, 선생님 광고를 들어보니까 죽디다. 예.
0: 예, 이 36곽 사는 사람들은 이번에 1,980원에 달하는 이 콩치净화器 공기청정기죠. 예. 예, 예. 이런 걸 한 대로 아주 이게 고급적인 겁니다. 예. 이런 걸 한 대 드립니다. 이번에 1,980원짜리로. 예.
2: 이번에 예, 저전역에서 꽉 사는 분들에게 예, 가치가 1,980원짜리에 달하는 이래 콩치 증화지를 한 대 준다. 예,
0: 예, 그리고 그 현금은 4,752원을 총금액에서 뺀
1: 문 냉결합니다. 여보세요.
3: 기대 남아가요.
0: 네.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한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당약을 어떤 복용하고 있는데 예, 복용하기 전에는 예. 그래도 어떤 나이를 놓고 보니 그래도 머리나 다 망가졌습니다.
0: 하하, 예.
3: 예, 골까지도 그렇고 위장병리도 그렇고
0: 예.
3: 첫째는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0: 예.
3: 그래서 장약을 복용했는데 예, 지금 예, 그냥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은 투혈수
0: 예.
3: 뭐 안정철
0: 이거를
3: 먹고 그냥 살았는데
0: 예.
3: 장약을 먹고 지금 이 안정팬가 원래 투여수를 아이 먹습니다.
0: 아이고 좋은 일이죠.
3: 예, 너무 예. 기쁩니다.
0: 예.
3: 그래서 맨 장약만 먹고 와도 잠이 영 잘 오고
0: 예.
3: 그리고 큰 하나 병원은 내가 어쩐지 비장이 나빠 그런도 두일을 보면은 또 인사 또 유생실에 가고 싶거든요.
0: 아...
3: 예, 그래서 그것도 닮아.

0: 가까이 30원짜리 그 뭐야 창패리 그거
1: 예, 창롱패리
0: 한 대통씩 먹었습니다. 그래 그거 아. 먹으면은 한 주일 동안 나가요.
1: 아
0: 그래서 예. 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좋지 않은 말을 상관이인가 이렇게도 아. 생각하고 길이 내가 무슨 나이 먹으면 아니면 아니지 무슨 그래서 예. 예. 내 이 선생님이 광고 듣고 이약을 내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약을 먹고서는 한 열흘을 지나니까 그 증세가 없어서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요.
1: 이야 그거 정말 기적입니다. 예. 그거는 예.
0: 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예. 나도 얼마 한 달에 서약으로도 한 양자간에 먹었습니다.
1: 서약이 또 어디니까 부작용이 크제입니까 또 원래.
0: 예, 그래도 걱정할 뿐이지 있을 예. 있어요. 그다음에는 걸까도 매우 좋고 내가 지금 올해 86인데
1: 아유
0: 네 뭔가 칠라댕기냐
1: 야, 그거
0: 예,
1: 정말
0: 뭉구칠라 말도 아니고 예. 우리 장비가 40분 걸어야 내가 그게 도착한다. 근데 이제도 멈출 치고서도 금방 집에 들어왔어요.
1: 아유 정말.
0: 그래서 나는 예. 선생님 예. 얻어는 방법이 없거든. 이 약을 장약을 죽을 때까지 복용할 계획입니다.
1: 아이 86지문은 정말 예, 막말로 예. 정말 사생할 때까지 복용해도 좋습니다.
0: 예, 예, 그래요. 예.
1: 잠을 잘 잘 수 있지, 퇴회 수도 예. 아이 잡수지, 안딩제도 아이 잡수고 잠을 잘
0: 아, 예.
1: 잔다지.
0: 그랬다.
1: 예. 예.
0: 야, 얼마나 사람도 몰라요.
1: 그렇죠. 예. 예.
0: 선생님, 내가. 예. 좋은 선생님, 좋은 약을 만났기 때문에 내 좀 편안히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1: 야, 86시 그렇게 멈출도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건강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0: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신의 방문 환자인데
1: 예.
3: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뇌경색도 두 번 오고
1: 예.
3: 장약을 쓰기 전에는 눈에 요알링이 실려서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고 이게 심해질 때는 매우 어지럼증이 나고 신장이 통쇠 나고 또 뒷담증이 아파 나고 숨을 쉬다 매우 얼른 숨을 죽여서 바쁜다. 그리고 땀이 빨빨 나면서 얼마나 바쁜지 입원 원래 아예 하면 아예 되지 뭐. 그래 입원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장약신 예방을 먹은 후에는 예, 지금은 예,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
1: 예.
3: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지 모른다 지금. 그런데 예. 나는
1: 입에 나이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3: 예, 그랬다 예,
1: 전화 오는 거 보면 예.
3: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난 또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한 30년 동안 그냥 소약 고혈압약을 먹으며 살았는데 이상이 장약신 예방을 먹은 후에 예, 선생님 주시대로 예, 이틀에 한 번, 3월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이렇게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주기로 하거든요.
1: 맞습니다.
3: 그래, 그, 예, 그 방법대로 먹은 게 야, 혈압 조절 그래서 해야 되는가?
1: 예.
3: 어, 그래서 얼마 전에 혈압 조절이 잘 돼서 나는 아홉 달 만에 혈압약을 아예 먹습니다. 혈압약을 아예 먹고서 예, 이 당약 신약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너무너무 잘,
1: 잘 되는 약입니다 원래.
3: 어, 저무 지금 이 약은 예, 내 젊었을 때 예, 재료를 쓰기 봤어. 이 약은 해발이 높고 예, 서장이 예, 서류 창고 안에서 이렇게 자란 약세지 또 공경선 5,400m
1: 맞습니다.
3: 높여서 자라났대도구만 예.
1: 예, 그렇지.
3: 어, 그래 고산지구에서 이 서장이 연항지물로 불려온 한 가지 약재에서 아이고 네 가지 약재가 이 속에 들어가는데 예. 정말 이 혈액이 강합니다.
1: 예, 이게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그래, 그래, 이 재료, 그, 이 약재의 레버니가 아주 중요하죠, 예.
3: 나는 이 약을 요즘 오래 먹었는데, 이 약에 대한 긍정이 가기 때문에 나는 고모의 우리 아빠가 둘이 계속 먹겠는데, 이번 활동이, 이번 활동에도 어떻게 좋았습니까?
1: 이번 우리 활동에 딱 열흘만 합니다.
3: 그것이 열흘만 하던데?
1: 예, 열흘만 딱 하는데, 야, 아주 좋지요, 이번에 우리 활동에.
3: 이, 어, 총 금액에서 또 한 번.
1: 감해주고, 예,
3: 예. 또. 그리고 또 거기서 전기 제품 그 중에서 그, 저 공기 그게 영쌌을 때.
1: 야, 이 공기 침전기 이게 1,980원짜리인데, 야, 영 꼬도 아닙니다, 이게.
3: 그것이 원래 꼬도 예. 아니고, 예. 말 그렇습니다. 이게, 예. 여름엔 특히 좋았네. 이거 욕심나서 나 이번에 또 36까지 받을 받았고요.

0: 이 우리 활동 요거 예. 가지기를 해서 사는 이런
1: 예, 분들. 약이 좀 있긴 있지만 이 1940원 달 계시지 얼마 줬어요.
0: 맞습니다.
1: 오늘 또 36개 다달 받기시오.
0: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2417979번이 예.
0: 맞습니다.
1: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당연히 식내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3: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서 예, 방송을 듣게 됐는데 예, 방송을 들으면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0: 예.
3: 몇 달 이 약을 먹고 선생님이 지도를 저기나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고 적게 예. 먹게 됐고 예, 나중에는 또 며칠에 예, 한 번씩 유지량으로 예,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0: 예.
3: 지금은 당약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원래 예, 또 간신병이 있어서 숨이 많이 차고 내 경색이 와서 머리 저기나 뭐야 계속 어지럽고 밤이 또 안 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예, 거기다가 또 면풍까지 와서 말 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예, 부들부들 뛰면서 예, 고생했는데 예,
0: 예.
3: 예, 8개월 자후 예, 이 약을 저희나 먹으면서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예, 그렇게 나쁜 곳에서이나 예, 야생적이나 약재 둘러서이나 재산 우수한 약이 돼 그러는지 예, 그렇게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다른 약보다 다르대다.
0: 그렇죠.
3: 예. 예, 우리 부부는 예, 이 장약 신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0: 예,
3: 선생님이 강의를 예, 들으니까 나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 가정용 저기나 뭔가
0: 전기 제품,
3: 전기 제품을 예, 이게 어쩌나 우대 이런 활동을 예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0: 예,
3: 그래 예, 현금을 예, 한 번 저기나 예 밤에 주는 그런 동황 하에서 예 저기나 뭔가 이 약을 예 36각을 싸게 되면은 예, 저
0: 예.
3: 뭔가 1980원짜리 그 진실을 예, 한 대를 주고.
0: 공기 정화기입니다, 예. 공기 예. 净化器라는 말입니다, 예.
3: 예, 그래, 예. 이번 활동에 참가하려고 그립니다.
0: 예,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비서남과.
0: 예, 네. 맞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야, 선생님, 저는 정말 이 당약 신내방만 할 때마다, 그래서 정말 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들어도 그래서
0: 예.
4: 이 약으로서 내가 이런 건강 찾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0: 선님은 어서는 5년 3개월을 거의 잡습니다.
4: 예, 예. 5년 3개월이라니, 원익입니까? 예.
0: 그러니까.
4: 야, 약이 좋으니까 이렇게 먹지. 아니, 돈은 동의상이니까.
0: 그렇지.
4: 예. 이 약들은 정말 사람이 목숨 구하는 약은 없습니다, 정말. 아직 어제는 우리 연변에는 내 이 약을 신호시관병에서는 이거 소갈할 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4: 그래서 저는 예. 정말 이 한 가지를 딱 지금 5년 3개월 째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0: 예.
4: 정말 병원 모르고 사고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 되고 주자라는 것도 지금 주자라 이 약독이 심장이 편안하고 얼마나 거서 옛날에는 공포심이 거서 잘못될 것 같아서 공포심이 거서 당기고 항상 거서 그리고 근심걱정 붙들어 달고 살았는데 지금 딱 붙들어내고 있습니다.
0: 예, 근심이 없죠.
4: 그리고 노지단이 두 번 와서 반신이 지금 죽고 그 정말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작은 돌에도 발이 다리 무거워서 정말 천근만근 뭉게 돼가지고 거기 시리고 저리고 통하지 않아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집안에서는 예. 유생지를 드나들다 이 문턱이가 걸려 넘어지고 저 문턱이가 걸려 넘어지고 하던 게 지금 이 약속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래서 정말 시장놀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4: 나에 정말 꼭 피고 다닙니다. 그리고 눈도 다 이렇게 한쪽 눈이 오른쪽이 다 덮이고 얼굴 마디 것이 오니까 나 아이고 말하잖아 먹잖아 땡기고 말이 다 되지 않아 해가 꿋꿋해가지고 엄마 밥은 연기자든 삼키지 못하게 약 먹자도 어쨌든 같이 다 토와버리고 아유 정말 말이 아니 됐습니다. 해를 씻고 벌을 씻고 하던 게
0: 그렇지.
4: 지금은 이 약속이 정말 얼마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정상 사람이 되고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무나서 정말 이 약속이 벌써 행복하게

0: 있습니다. 이 약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 재원이가 얼마 좋습니다.
1: 그렇죠. 약 재원은 꼭 잘 예. 봐야 됩니다. 이게 약.
0: 예. 약. 그리고 또 그럼.
1: 예.
0: 그리고 이 소장에서도 막 연한금을 부르는 한 가지라고 네 가지가 들어가 하지. 아이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1: 아, 그렇죠.
0: 이것도 예. 소장이 1등 약재고 뭘까.
1: 예,
0: 약 중에는 1등 약재고 뭘까. 이런 약을 과학가들이 연구를 해냈으니까 이거 국가 아이 비준번호 아이 제수20으로 딱 나온 약이니까 나 얼마나 믿음성도 강하고 선생님은 처음부터 5년 아이엔손 초 초시장부터 이 나이 때까지 정말 진실 한마디를 거짓 하나고 정말 수분 하나 보태지 않고 이렇게 우리 한자들이 있는 그대로 공농조치 닦고서
1: 공농조치를 잘 받았구려 잼까 내가 계속 하는 말이 공농조치로 자기 병을 진단받았으면 꼭 병이 진단받은 그거하고 공농조치에 있는 것을 딱 확인해보고 그 안에 내 치료하려는 내용이 딱 적혀있는가 이거 보고 딱 쓰면은 그래서
0: 예,
1: 그거는
0: 선생님이 항상 예. 그래야 늙어 이제 다 70, 80, 90대, 60, 60대 분들은 쓴 게 적단 말입니다. 예,
1: 예 그렇죠.
0: 그려놓으니까
1: 예, 그 사람들은 아이고
0: 아무도 모르면 손자들이 자식들과 꼭 보고서로 하다 못해서 그 떼노 왕상으로 그런 데를 다 사에서도 보라 이래고 그리고 알려줘도 되고 뭘까.
1: 그렇죠.
0: 야, 선생님은 정말 그래서 그려놓으니까 우리 한자들이 입장에서 호망돈을 팔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똑바르게 강의를 할까. 이 약도 정말 이렇게 속이 꽉 찬 이런 선생님이 강의를 하길래 우리
1: 아유,
0: 이
1: 그거는...
0: 약도 정말 우리 한자들이 정말 이렇게 요 오당육불 어디 어디 구석구석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뭘까. 정말 요 똑 부러진 요런 약입니다. 그래서
1: 혈액을 여기 보충해 주면서 그저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니까나 어지간한 잔잔한 병들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원래
0: 너무 만성 예. 비뇨리 만성 기혈 부족으로 수혈 하라는 거 수혈 아예 받으니까나 정말 영양 실종이 그저 와가지고 사람이 마르다 못해 모두 나가면 그저 먹고 사는 거 하고 다 이래는 게 지금은 이 약속이 체중도 올랐지 혈압도 그저 60, 80이 됐던 게 어제는 다 정상이 됐지 모든 건 다 지표가 정상인지 아유 너무 좋다 말라 이야기 아이 그런 다른 얼마나 한다 하겠습니까
1: 많이 소개해 줬잼까 그리고 또
0: 예 원래. 맞습니다
1: 얼마나 많이 소개해 줬습니까
0: 예 우리 삼촌네도 아이 95인 것도 양도 다 하고서 지금 이 약독이 대체까지 안 될 것 같다 하고 치매 우리 아주머니는 치매 기기 있던 것도 어제는 정상 살림 다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0: 이 이야기 보면 이렇습니다
1: 예, 우리 중인외과 3에 오는 분들 보면 95, 92아들, 97 이렇게 거서 걸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린대로.
0: 예, 우리 삼촌도 그렇습니다. 예. 요 건강한다, 아, 양반.
1: 정말 그런 분 보면은.
0: 그려놓으니까 아들, 며느리, 딸, 아이 다 이야기 거서 그런 배달 받아서는 복용식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지.
0: 그래 선생님 이번에 들어볼까 너는 약을까 같이 또 배달받다니까 약은 가져간다. 근데 내 소개를 또 우리 동생들도 쓰고 동생네 시집편을 모두 며느리 시집편으로 다 며느리 동가편을 다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약은 난 가져간다. 그 어떤 사람 주더라도 내 지금 그 딱 내게 필요한다. 그 공기
1: 청정기 이게 1,980원짜리입니다.
0: 예, 1,980원이라니까 예. 내 약을 36가구 배달받아서 요거 보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 배달해 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20년 동안 혈압이하고 계속 서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잘 혈압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강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소리 있습니다. 근데 혈압 조절이 지금 어느 달 된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알려준 바로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8달 만에 당연히 심리방만 먹습니다, 지금. 그런데 완전히 어서 싫음 났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다발성적인 세기순환과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안 베낀 것 같고 소리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없어지고 아침 일어나면 고란이 말썽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식사도 잘하고 예. 그리고 이쪽에 뭔가 관절이 또 아예 좋아가지고 관절이 무릎관절을 계속 붓고 무릎관절이 천근무게돼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슴치는게 오르고 내리게 하기 힘들었는데 무릎이 부순 게 내릴까 가벼워졌단 말입니다. 오르내리게 얼마 지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렇지.
3: 네, 그래서 아직 약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또

0: 수진이 강의를 들으니 보니까 나도 현금으로 감해주면서 또 댄치를 증송합니다.
1: 예, 댄치를 증송하는데 36곽 사시는 분들도 예, 공기청정기 있지입니까? 이게 고도한 예. 공기청정기입니다. 예. 이런 어. 공기청정기를 1,980원짜리로 지금 드린단 말입니다. 딱 열흘 동안만.
0: 어, 걔가 얼마 줬습니까? 예, 그렇지. 약이니까 약은 약대로도 예. 가지고, 예.
1: 예. 빼드리고.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둘이 먹으면 아무래도 풍부히 싸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정기를 가지길래 해서 나도 오늘 배달 또 받겠습니다. 36곽.
1: 예, 36곽 이번에 배달 받는 게 공기청정기라며 또 드리지. 결국 거기에다가 예. 또 4,752원을 빼드리지. 이번 우대 활동 아주 좋죠. 예,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열흘 동안 딱 하는데.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번 그 우리 활동에서 드리는 이 공기청정기, 여기 1,980원짜리 고도한 공기청정기입니다. 예, 예, 집을 공기 좋게 지켜주는 아주 고급적인 공기청정기죠. 예, 예, 이번 그 우리 활동은 딱 열흘 동안만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만이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온 치료약입니다. 예, Z20으로 나온 이런 약이죠. 예, 예, Z라는 거는 아 중약이다 이 말입니다. 예, 중약을 치료해 중약으로 치료해 준다. 아 고여준즈 앞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예, 예 보건품이 아닙니다. 우리 약은 예. 그리고 이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과게 딱 먼저 이게 서상약이기 때문에 서상의사가 장약 심내방의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중의가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따로따로 씌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도 다르고 치료방식이나 이론체계도 다릅니다. 예.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이 주치공능에는 용형갭심증을 치료해주고 혈액형갭심증을 치료해준다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예, 이 용형 갭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현운증이 나타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입안이 마르면서 혀가 말라듭니다. 예. 그리고 귀가 자르고 아, 숨이 차하면서 왼쪽 가슴하고 뒷잔등이 통통이 나는 걸 말하죠. 예. 예, 그리고 혈액형 갭심증을 또 치료해준다고 또 이 서상의사가 아, 해석하는 주치공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서상의사는 혈액형 갭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병이 주요한 증상이라 할 때 예, 입안이 말라들고 해눈증이 나고 눈 주위 혈관도 확장되고 아,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비지땀을 바질바질 흘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느낌이 들고 예.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예. 오랫동안
2: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앙과 성당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보치 배치에 따라 6월 30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젊은 간부 대표들을 대상해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문 주제 당 수업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광범한 젊은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전에 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론述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에 따라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리상신념을 굳게 하고 사명담당을 강화하며 뛰어난 능력을 련마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중임을 감당하고 정렴결백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간부로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실속 있는 사업 실적으로 당과 인민의 신임과 중탁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수업이 시작되자 전조 여러 분야 여러 일터에서 온 8명의 젊은 간부 대표들이 일터 직책에 립각하고 사업 실제와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적관 문제는 근본성 문제로서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집정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석에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둘러싸고 일련의 투철한 논술을 했으며 누구를 위해 실적을 세우고 어떤 실적을 세우며 무엇에 의해 실적을 세우는가 하는 등 중대한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일하며 창업하는 데 사상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젊은 간부들은 한창 사업 창업의 상승기, 발전의 황금기, 성장하고 인재로 되는 관건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는 개인의 성장 발전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당과 인민의 사업의 대를 이은 전승과도 관계됩니다. 전조 광범한 젊은 간부들은 이번 학습 교양에 총체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정확히 파악하며 실적관 세 가지 물음에 참답게 대답하고 실적관 편차를 효과적으로 경계 시정하며 분발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과정에서 앞장서 담당하고 새로운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정치적으로 견정하고 당에 충성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정치적 시각에서 문제를 관찰, 분석하는 것을 배우며 정치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업을 살펴보는 데 능해야 합니다. 일을 만나면 정치적 요구를 많이 생각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정치적 규칙을 많이 생각하며 처사할 때에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 정치 방향 근본 원칙과 관계되는 큰 12 문제에서는 립장에 특별히 견정해야 하며 국가 안전, 변강 안정,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등 중대한 문제에서는 기치가 특별히 선명해야 합니다.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다섯 가지 반드시 대조해 편차를 바로잡으며 일곱 가지 현상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검시하고 바로잡아 규범적인 상하급 관계, 깨끗한 동지 관계, 친근하면서도 정렴한 신용 정부 기업 관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량완 정치 생태의 조성자,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의 련동, 전환, 승격 법칙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의 황금 박자를 정확히 찾으며 처리의 관건 절점을 단단히 들어주어 각종 위험 우환을 발생 전에 해소하고 맹아 상태에서 처리함으로써 변강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견관 장벽을 견결히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경제 사업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발전을 잘 도모하고 틀어지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교 우세를 깊이 연구하고 전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의 특색 자원, 동상구 플랫폼, 산업 토대 등 요소를 발전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흩어진 자원을 완전한 산업 사슬로 연결하며 독특한 천부적 우세를 핵심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각종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 투자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변 실제에 부합되고 국가 투자 방향에 맞서며 견인 역할이 뚜렷한 량질 대상들을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종합보세, 시장구매, 다국 전자산 거래 등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종류 개발구의 토지, 물류, 재정 세무 등 면의 정책 혜택을 잘 활용해 수입 자원, 현지 가공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통로 경제가 통상구 경제로 전환되도록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전장에 적극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건이고 제조업이 주도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산업 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며 목표 지역과 의향 기업을 정확히 확정하고 상공인에 의한 유치, 사슬식 유치 등 방식을 령활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기업을 방문하고 상담, 협력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일련의 중대 대상들을 낙착시켜 실속 있는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효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 사업 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시종 인민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대중을 가족으로, 대중의 일을 집안일로 여기며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며 근심하고 급해하는 것을 제때 정확히 료해해야 합니다. 사업의 장벽점과 대중의 관심점을 정확히 연결시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두터운 위민 정회를 함양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마음속 말을 많이 듣고 민생의 근심 걱정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대중의 시각으로 직무 수행 조치를 살펴보는 것을 견지하고 주동적으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중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힘을 한 곳으로 쓰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책임지고 일을 맡아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 직책을 다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자신의 일처럼 대하고 공적인 일을 자기 집안일처럼 하는 것을 견지하며 충만한 열정으로 사업하고 뜨거운 열의로 발전을 도모해 사업 창업 과정에서 인생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일을 사랑하고 한 분야에 종사하면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정통하는 것을 견지하며 사업을 잘하고 직책을 리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각종 능력을 목적성 있게 학습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점,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대중이 관심하고 주목하는 초점, 사회 안정수호의 위험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용감히 맞서고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중대한 사업과 중대한 시험 속에서 초심사명을 실천하고 책임 담당을 과시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렴결 자율 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자신을 수양하고 덕을 품으며 자중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격권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교우관을 확고히 수립하며 교제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벗과 좋은 벗을 널리 사귀고 사상적으로 경계선을 그으며 행동상에서 경계를 명확히 해 벗은 밝은 곳에서 사귀고 말은 밝은 곳에서 하며 일은 밝은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지소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선물을 받거나 작은 리익을 차지하는 것을 두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청렴하게 자신을 지켜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의 경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권력은 공공을 위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권력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않고 허황한 영예를 탐하지 않으며 특권 리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직권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은 하지 말며 자각적으로 손에 쥔 권력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당 수업을 사회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중공 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희,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 직속 관련 부문 각 현시 당위 조직부 주요 책임자, 젊은 간부 대표, 주당위 판공실 제1당지부 전체 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협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 경제운행 정황 통보, 전주 정협의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정황 회보, 조정엽 부주석 해임 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 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 총화와 하반기 사업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0: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 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 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 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에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정,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리행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리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리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거되는 량화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이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 리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 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 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분야에 몰을 박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관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합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주정협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만 계획에서 확립한 1극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리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4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 이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바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재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 있는 직책 리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층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협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오를 구축해 정협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1: 주 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0: 연변 문학의 축제가 6월 29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 문화재, 희곡,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종 무용 향금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 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 낭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따르고 변강에 뿌리 내리는 초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춘부가 농악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타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해가 잇따라 울려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형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전주 문예 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문화재 민속,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의 백년 분토 력증의 경리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주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앞으로도 초중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인민과 함께 걸어온 위대한 여정, 역사의 발자취를 노래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춘산 작사 강현중 작곡의 그대 따라가는 길을 남성 임양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리기준 작사 송율 작곡의 그대 따라가리라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언제나 당을 믿고 당의 길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다짐이 가사와 선율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녀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위대한 중국공산당이 탄생과 발전은 중화민족이 영광이자 모든 중국 인민의 자랑입니다. 박영진 작사, 김태종 작곡의 노래하자 위대한 중국공산당은 위대한 당의 공적을 찬양하고 당과 함께 걸은 영광이 세월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강의 언덕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디제이 작사 성규화 작곡의 인민들은 목청껏 노래 부르내는 당이 답답한 부만에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는 인민들이 진심 어린 감사를 담은 그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정근 작사, 황선영 작곡의 인민들은 그 빛발 안고 삽니다는 당의 빛나는 정신과 인도의 빛을 품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송대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국공화당이 있기에 우리 미래는 언제나 빛나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위대한 당 빛나는 미래, 더욱 번영할 조국과 더욱 빛날 중국공화당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최령원 작곡의 위대한 당은 작고 간결한 가사와 웅장한 선율로 당의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깊이 있게 표현한 곡입니다. 리처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상을 따라 걷는 이 길, 언제나 희망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결실이 맺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박물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새롭게 진행하는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 한 박스 1980원인데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증정 혜택과 고급 사은품을 함께 드립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프리미엄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해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쿨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아홉 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타워형 선풍기 하나와 368원 가격에 프리미엄 허브 차향 냉감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 박스를 더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냉감 베개 하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사은품은 준비된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는 7일에서 10일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바로 동충하초 경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로운 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대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열흘간만 진행합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환자분들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특별 상품을 또 전송합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입니다. 한 박스에. 지금 특별 할인 가격으로는 한 박스에 980원이고 세 박스를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한 박스를 드리면서 또 추가로 찬용 여름 이불 세트를 또 드립니다. 예, 아마 이불 세트를 써본 분들은 예, 좋은 거 모두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이불도 또 수시로 이 색으로 가르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

0: 것도 할 수 있고 크기가 한 m 80에서 2m 됩니다. 좀 고급스럽고 정교한 이런 포장입니다. 그리고 6박스 구매할 때에는 3박스를 드리면서 또 추가로 고급 침대 세트 3종 세트를 또 드립니다. 예, 여전히 좀 브랜드에 속하는 이런 상품들이고 여름에 인기 상품이고 아주 시원하면서도 예, 지금 우리 이불 크기도 1m 80에 2m고 베개는 2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9박스를 사시는 분에게는 9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물냉각탑 선풍기 예, 우리 인체에 전자파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또 선선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선풍기를 또 드립니다. 예, 조절도 할 수 있고 공기 습도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고급 선풍기입니다. 예, 그리고 20과 18각 사시는 분에게는 20과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 정수기 한 대, 그리고 368원 하는 초번 차향 베개 한 대, 예,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의 수량이 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참가하실 분들은, 예, 인차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과학적인 효능을 보면은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이런 신비한 약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만성 담양염이 있고 또 지방간도 있고 하면서 간이 안 좋습니다.
0: 네. 뭐
2: 장도 안 좋고 하면서 내 늘상 메슥메슥하고 설사 자꾸 하고 예. 오른쪽에 꼬리 계속 쏙쏙 찌르고 이랬댔습니다. 그래 입안도 많이 마르고 예. 어찌나 쓰고 입안도 많이 쓰고웠댔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고생하다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도 어째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잘 낫지 않습대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얼마 이런 방송에서 말한 거 보면 얼마나 고산지에서 나는 약도 얼마나 많을까.
0: 네.
2: 그래서 나도 지금 어찌나 이래 생각하던 끝에 지금 그래도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제일 생각할 게 내게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동청하초더라 말인데
0: 네.
2: 예, 겨울에는 벌레도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이야기가 정말 믿음직해서 이 약을 지금 전출해 이렇게 뭔가 전체가 먹고 있는데 생각 밖에 효과 엄청 좋습니다.
0: 네.
2: 정말 믿음직한 이야기 맞습니다.
0: 네.
2: 그래 봐서 소화 잘 되니까 나의 맥이 납대다. 그래서 한 맥에서 누워만 요즘에 누워다니고 허혈도 있으면서 입안이 자꾸 마르고 눈도 건조하고 까까라고 그리고 또 많이 눈도 많이 뿌옇게 보였댔습니다. 근데 그 이중사 다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2: 입이 그렇게 기딱하게 그렇게 썩었던 게 썩었지 않고 예, 예 옆구리 찌르면서 아프던 게 찌른지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0: 네.
2: 그리고 뭔가 먹던 것이 아예 일단 편도 못 먹고 지금 안 먹어도 이거 효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설사하고 때 뱀비 자꾸 나타났댔습니다. 이쪽 장이 나쁘다라까. 근데 그게 반복을 자꾸 나타나던 게 그게 어서 나아져서 얼마 전에 밥을 영상 먹습니다. 배가 영 시원하습니다. 배는 잘 보지, 설사하지 않거나.
0: 네.
2: 맥이 확실히 나온다. 아래 다리만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0: 네.
2: 예, 그래서 뭐, 기침도 세게 하고, 예, 목이 맨날 간지간지, 그렇게 개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정상이 많이 나와서 난 더 좋습니다.
0: 네.
2: 예,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 영상 왔는데, 나는 이불담이, 선풍기담이 좋지만, 해도 공기 좀, 정화기를 또 역시 나서 오늘 이야기 있는 것도 안 해도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예, 공기 정수기 능이 예. 18각 사면 20각 드리면서 또 예. 드립니다. 예.
2: 그,
0: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전화 싸기라도 싸겠는데 얼마나 다 역시 나는데 배 역시 나는 게 거기 예, 정수기 좋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아, 그리고 우리 발효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중노년 분들이 만성질병하고 이남병에서는, 예, 아주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예, 우리 신기하고 또 신비로운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 신비로운 생명 활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는 지금 이 동산화초 균분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약속이 전에 저는 저는 면세하게 있어가지고, 예.
1: 네.
0: 머리가 띵하고에 저, 의료생이 나고, 그럼 심장이 도둑은도 못 가리고 숨을 자고, 예.
1: 네.
0: 이 소화도 살아야 돼. 그리고 저, 전립선이 비대에 있어가지고, 예. 소변도 잘 안 나가고.
1: 네.
0: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 여러가지 증상을 만했는데, 이 동서초, 이 근본 수업을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 그때 할 때, 저, 있을 때, 저, 뭐, 뭐, 한숨과 사가지고 계속 쓰다 버립니다.
1: 예. 지금 우대 활동이 오늘부터 새로운 우대 활동이고 10일까지 열흘간만 진행합니다. 지금 이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2830666번에 인사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모두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풀이 된다는 이런 뜻이 이름이고 동충하초가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아주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곰팡이 일종이로서 나비라든가 매미, 벌 등 이런 특정 곤충이 유충이라든가 성충의 침입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발육 증식하다가 여름에 그 사체에서 식물이 형태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저도 동충하초 발육균 먹은 지 거의 2년 됩니다. 네, 지금 나는 이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했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육균을 먹고 시작해서 그 내가 불편하게 힘든 거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게 심하게 발작한다 하면 예, 막 이러면 하고 토함이 막 이렇게 정말 한밤에도 100번씩 병원 그래서 정말 밤이라도 불실이라도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육을 먹기 시작해서 그냥 그리고 평상시 그냥 머리 아프고 심함이 얼빤한 게 딱 그저에 어떻게 말할까 머리가 심하니까 궁리 안 나고 사람이 멍해지면 이랬는데 그러면 그저 그냥 머리 뻥하니까 정말 동시 안 나고 이랬는데 다른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되던 게 이 동충하초 발육을 먹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 머리 아프던 것도 조금씩 나사지고 머리가 희한한 게 얼빤한 게 그저 나가도 어디 나가는 게 그저 얼빤해가지고 그저 정말 이전에 댕기던 그 생일까나 가지 그러자면 이거 그 분식 정말 무슨 맞다 나 분식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얼빤하던 게 차츰차츰 머리 그 희한하던 게 나사지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제대로 예, 되는 같은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 아프던 것도 좀 나사지고 그래서 차츰차츰 그 다음에 정통편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차츰차츰 제대로 예, 정통편 선택해야 됩니다. 머리 아프면 그 다음에 먹고 했는데 정통편 떼고 어떤 정통편 근본 아예 먹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이게 몸이 불편하는 소리 나 뭐 이런지 이렇게 움직이기 딱 그저의 행동이 굼떠지면서 별났을 때
1: 예.
3: 그러던 게 그것도 나사지고
1: 예.
3: 차츰차츰 이 모든 게 회복되는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아,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사람 게 맞는구나 나 먹고 모든 게 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아예 겨울엔 벌레 되고 여름에는 정말 하초가 돼가지고 소리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보험 좀 이런 약재가 이렇게 되는 애가 하는 생각이 드는 소리 그냥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 근데 감기 세게 합니다. 막 어머니 돌아가지고 영 오래 갑니다. 근데 이 별로 감기 끼는 같고 하면 두 개씩 먹으면 이게 제대로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1: 네.
3: 아예 걸리자고 소리 애를 써도 아이디 있다. 그랬는데 이 동충하초 발육을 먹기 시작해서는 내 지금 감기를 아예 했습니다.
1: 네.

0: 코로나 때도 보니까 예, 그저 슬쩍 지나갔습니다.
1: 네.
0: 아무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래 내가 아, 이게 정말 우리 내가 맞는 게 먹어야 되겠다 이따 거지 밥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약과연까지 그랬던 게 우선 이거 먹기 시작해서 이렇으니까 내 지금 계속 목자국수를 지금 그렸다.
1: 예.
0: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을 정말 이렇게 숱한 대승들이 먹게끔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지금이 예. 오늘부터 새로운 우대 활동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0: 예.
1: 10까지 합니다. 열흘 맞다 한다. 그리고 이 예. 상품이 모두 좀 이 여름에 있으면 환자분들에게 좋은 이런 특별 상품이기 때문에 인차 연계하셔야 됩니다. 이 830666번에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선생님 부부 수월합니다.
2: 네.
1: 예, 동생 앞으로 아시안 물었습니다.
2: 예.
1: 그러니까 영 많은 게 하나 둘 다 도와줬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예.
1: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난 예, 심장이 나빠서 밤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동거리고 숨차고 머리 도로 꾹 찢어 넘갔고요. 얼어통 올라서 연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통화통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 기간 지나가 지금 계속 지쳤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니까 오는 감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든지 감기를 아예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잘 걷지도 못한다. 걷지도 못하던 게 이 동통화통 먹고서니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그래서 위 더부룩하고 소화되어서 밥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으니까 매일 납니다. 예, 이번에 할 때 예, 특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 좋을 때 또 싸다고 드립니다.
2: 예, 이번 활동은 예, 우리 여름을 예, 쉽게 날 수 있게 하는 이런 특별 상품을 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간이가 열흘 뿐이기 때문에 2830666번에 인사 예약하시면 된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2: 예.
1: 좋은 날 아픈 날도 감사합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예. 예, 저도 동치나초 발효 견포 먹는 한 달에 이제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내 뒤에 좀 이렇게 푹숨공을, 풍습을 이게 골관절도 좀 안 좋고, 이 심장도 안 좋고, 추위도 세게 타고, 그래서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하고, 이 여름 내내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2: 예.
3: 결국 겨울에는, 겨울이다, 여름이나, 이 계속 입은 계속도 양말도 꼭 신고 자대다 말입니다.
2: 네.
3: 그리고 이렇게 모든 장소에 가면 예, 그

0: 그 이내 그래서 감기 증상처럼이 또 그래서 얘 막 딱 그래서 감기 증상 똑같이 그래서 얘 그냥 그랬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뭐 중이들 비워서 약도 먹어보고 중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 내 동창하고 바로 경부일로 이거 어쨌든 방송 들으니까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푸글로 하고 또 뭐 4,500m 되는 해 그런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또 그 뭔가 빠셔를 한 개도 한 30개다 이게 도저 탑대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이게 다들 특이해가지고 내 좁혀 먹었는데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지금 다 지금 해결받습니다, 지금.
1: 네.
0: 지금 건강한 몸으로 지금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0: 내가 이렇게 너무 좋아지니까 우리 옆집에 언니뻘이 되는 분이 자꾸 나하고 저는 뭐 먹어 그리 좋아졌어 이래더라 말입니다. 걔 나는 그 동치마도 바로 전부 먹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 어떻게 또 먹어봤으면 해야 하더라 말인가. 그래서 예, 그래 내 전화하는 겁니다. 그 언니 조금 배달해 주다고
1: 예, 그 언니 어떤 증상 있던가?
0: 그 언니도 예, 이렇게 좀 추위 세게 타고 이 무릎 필래서 예, 계단 오르고 내리고도 영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예. 예 중수골관절이 내가 말 들어볼까? 중수골관절이 맞는가?
1: 그리고 같애라. 심장병은 없습니까?
0: 예, 심장도 안 좋고, 예. 잠도 잘 못 자고, 예, 자관 어쨌든 어느 나이서 나가 여기저기 여러 가지로, 예, 공제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 하도 저 옆집에서 그렇게 고상하던 게, 그냥 마스크 끼고 다니고, 남보다 옷도 더 두껍게 입고 되고, 신발도 더 두껍게 신고, 양말이 한 대나 두꺼운 것이 있는데, 그 증상이 지금 많이 해결되는 거 보고서 물어보더라 말입니다.
1: 예.
0: 저는 무수고 먹고 그렇게 좋아지고, 얘기를 이유이 동치나서 바로 전부 먹고 난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도 좀 먹어봤으면 하도 걔는 전화해달라더라 말입니다.
1: 예.
0: 조금 배달받아 조금 먹어보겠다고 그러니
1: 예.
0: 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예.
0: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예, 인류 역사상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이런 인류의 근본적인 욕망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옛날부터 진시황이 불로초라고도 불리우고 양귀비의 젊음이 묘약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예, 지금은 현대 명인들이 장수 비결로도 전해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인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단순한 이런 전통 약재 효능을 넘어서 삶의 질을 하고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수명은 늘어났지만 질병 때문에 고통받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욕망을 예,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의 신비를 벗어나서 현대사회의 폭발적인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명인들이라든가 또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예, 지금은 모든 중노년분들이 폐와 신장을 든든하게 하면서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불로장생이 이상형으로서 압도적인 이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이 방송에 소개된 지 5년이 되죠. 이렇게 5년 동안에서 지금 가장 고조에 올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래 쓰고 좋은 효과를 보면서 입소문에 의해서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 동충하초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나는 예,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됐습니다.
1: 네.
3: 예, 동충하초 쓴 게 요즘은 저기 다섯 달 썼습니다.
1: 네.
3: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저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예.
1: 네.
3: 기억력이 떨어지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되고요.
1: 네.
3: 그 다음에 저녁에 잠도 잘 온다.
1: 예.
3: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씻어도

0: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이불이라든가에 그리고 선풍기라든가 이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네. 이 활동이 열흘만 진행하기 때문에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대한 인식이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면서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의 규명이가 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대중들이 폭발적인 이런 관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인과적 흐름을 통해서 현대과학이 결정적 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면역력 증강에서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이런 코디세피니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역할이가 예, 코디세피니라는 이 성분이가 가장 중요한 이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기가 11%나 증가하고 림프구의 증식은 28% 높아지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 약을 쓰면서 증상을 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의 자연치유력 바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몸을 건강하게 해서 병이 침범하지 않게 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도 직접 파괴하는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로서 그 활성 증가는 면역체계 전반을 강화시킵니다. 예, 그리고 코디세피노는 천연 항생제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감기라든가 이런 상기도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때문에 오랜 기침이 있거나 여전히 기침 가래가 있거나 마른 기침을 하거나 혹은 천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면역 조절에서 보면은 가장 숨은 공로자이라고 하는 이 다당류라든가 이 다당류는 코디세핀과 함께 예, 동충하초의 양대 활성 성분입니다. 예, 그리고 단순한 면역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면역 결핍 상태와 과도한 면역 반응 예, 같이 동시에 높여주고 균형 잡아줍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땅 창근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당의 올바른 경도 아래 우리의 위대한 조국은 나날이 번영 창성해왔고 중국 꿈의 아름다운 설계도에 따라 우리의 삶도 나날이 행복과 부강해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을 노래한 가요로 이 시간을 꾸며가려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학성 작사 최삼명 작곡의 당은 봄날 나는 종달새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중국 공산

이어서 김웅룡 작사, 류영섭 작곡의 당은 자애로운 어머니 보내드립니다. 김용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남이 주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허동철 작사 황상령 작곡의 당을 노래합니다. 보내드립니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날이 번영 부강해로 발전하는 우리 중국, 위대한 저국의 품속에서 항상 긍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의 사랑, 소리 높여 노래해볼까요? 이어서 당이여 그대는 어머니 품 보내드립니다.

당뇨 그대는 어머니 품에 이어서 당뇨 그대와 함께를 들으셨습니다. 당의 올바른 경도 아래, 당의 따뜻한 관심 아래 오늘도 우리는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어서 문창남 작사 김남호 작곡의 당이여 언제나 그대 따르리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품속처럼 따스한 것. 그것은 바로 당과 나라의 따뜻한 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성휘 작사, 최희광 작곡의 당이여 자애론 품이여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중국궁 화당 창건 15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위대한 중국궁 화당에 정확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세계 강국으로 우뚝설 수 있었고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중화인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자부감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첫 곡으로 조국이여 아침 인사 드려옵니다를 강계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림성화가 부른 당이여 자유로운 어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중국공화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위대하고 자유로운 사람을 격조 높인 노래한 가요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장기 앞에서 한 맹세를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고 일터에서 선지 역할을 하시길 바라면서 송도연 이분은 당군답게 살아가리에 이어 아 진붉은 단기열을 안종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덕에 따스한 사랑과 보살핌 있게 인민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한 가요도 수 준비한데요. 김선희가 부른 인민들은 목청껏 노래 부르는 데 이어 당에 들인 노래를 김용숙이 노래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진가요로 당이어 그대와 함께를 준비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둘이 굳게 뭉쳐 조국 군사의 힘을 이바지하려는 굳은 신념이 엿보이는 가요입니다. 김경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공산당이 걸어온 100여 년의 세월은 수많은 당원들이 굳신 의지와 당에 대한 충성을 기억한 대행사상이며 중국 꿈의 실현을 위한 힘찬 도약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조국이 휴황찬란 미래를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리보시 환우는 우리 중의학이 의학적 도리에 근거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또 우리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또 진지한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약이 처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리보신 하나는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이 이런 처방라는 데서의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역사적으로 젤롱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 약은 확실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병 저병 생기기 쉬울 때 쓸 수 있는 약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은 방법, 일을 해결하는 데서 방법과 처리 방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타래를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뜨개질이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실이라며 감자고 보면은 실이 막 움켜져서 아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첫끝을 찾아내서 실을 살랑살랑 매듭이 맺힌 거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렇대서 그거 가시를 뚝뚝뚝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도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가 건강해지자면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부순하지 않고는 콩팥이 기능을 처세우지 않고는 뇌세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비장이 좋아져야만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오래 두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먼저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신선부조라는 게 오죠. 이래서 많은 질병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법, 순서,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이가 건리보신환입니다. 약 처방이 조합도 잘 됐고 방법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건리보신환을 쓰면서 첫째 우리 그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그 방법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희들 건리보신환 보면은 한계료 정신 쓰고 보면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딱 이 뇌조직에서 뭐 치매가 걸리고 건만증이 걸리고 기억력 상실증이 걸리고 기억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콩팥, 간, 비장, 심장 이게 다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저도 이제 내경사 국조라 혈압도 엄청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며 자주 어질투에 나옵니다. 예.
1: 네.
2: 네. 그리고 가슴도 구두두라며 머리에서 허리한데 귀에서 나도 내 소리에 위위 소리 나지. 이래 내 저자는 관일 듣고 주로 건의보시안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지나고 가슴 뜨는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예, 전일전에 밤소변에 다이어스 번도 화장실을 당했는데, 소변 한번 봤는데, 영 조금씩 나가잖아, 아까 예. 소변량이 작다니까 자주 보니, 근데 이 아무 후부터 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소변 차수 줄어들고, 밤소변이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가지고 소변 봐도 시원하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다 고가병인데 고파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난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처음 자는 아침이면 머리 말아가지고 예, 특히 나는 약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 약을 좀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다 담았죠 합니다 또.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예,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
2: 네.
0: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니 뭐니 해도 부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 선시가 옵니다. 콩팥이 허하고 이 허한 증상을 오래 두면서 신염이요, 간염이요, 심장병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예, 우리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아, 우리 언니 지금 너 신산에 걸려서 이 건의고 신한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정황은 이 중피 좀 세게 걸렸습니다. 네, 출혈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냥 밥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 말을 또 물어보고 이 발음이 좀 예, 말은 하는데 좀 예,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그리고 네. 이 다리도 좀 졸고 예, 화장실을 재고 다니고 이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 신화는 썼는데 아 우선은 예, 이 골이 항상 어지름 쓰이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네. 밥을 흘리던 게 어우 신기한다. 우선은 네. 그래서 예, 약간씩 그렇지 아 자꾸 그래서 힘피없이 흘리던 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0: 그게 밥을 씹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이게 다 우리 머리 중추신경에서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뇌세포가 다 이 언어 중추신경이라든가 밥을 씹는 주저지신경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이 말라붙고 뇌세포가 손상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 좀 이전보다 빨리 효과 봅니다.
3: 빨리 효과 본다. 근데 식사할 때 내가 가만히 볼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말인다.
0: 벌리지 못하고 꽁꽁 다물지 못하고 숨이
3: 예, 옳습니다. 그랬대다. 오, 난 별났을 때다.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수고 그 다음에 소변이 그리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예, 내기 나서 예, 화장실이 막 그거 재고 개 댕겼는데 예, 아, 의견을 후들후들 떨면서 예, 걔도 간다. 아,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 이 중약을 쓰긴 하다. 이게 얼마나 왔습니다.
0: 이 약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약이고 황제가 쓰던 약인데 이게 다 지금 세월에 와서 로백성이 쓸 수 있게끔 되지 이전 같으라 뭐 구경도 못하죠. 이 약은 검증된 약입니다. 오랫동안.
3: 예,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효과 정말 다른 약을 쓰기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 어떤 이걸로 죽었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약 먹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해서 예, 영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오늘이 더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예, 우대 활동대로 달라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3: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콩팥이나 비장이나 예, 심장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의보신환을 오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 방면에서 효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콩팥. 콩팥하면은 우리 오장은 오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 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수하는 로인들을 텔레비를 통해서거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장수하는 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에 돼갖고 진짜 90세 이상 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귀를 살펴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특히 귓방울이 쭉 쳐져 내려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오관이든 오장이든 다 작아지고 심지어 키도 줄어듭니다.
2: 네.
0: 눈도 그 크던 눈도 줄어들고
2: 네, 다음 분 연결.

0: 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예.
1: 예, 저도 이 지금 이 장이가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심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말했던 것도 어떤 때문일까 그래서 생각이 나는 말 한참 말하다가 생각이 나 아버지 말 나와 예, 신체가 자꾸 못해지니까 아, 정말 연결할 이 건재 보상을 위해서 이거 쓰는 이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가 정말 묘한 이야기
2: 묘한다. 이 약은 이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내음에 1771년도에 건종 황제가 썼던 약인데 우선 이게 몇백 년 몇백 년을 늘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다. 그만큼 효과에 딴 거 말하지.
1: 이 약은 좋다는 약을 계속 있으면 늘려오는데 이 약은 특별히 속도가 저기 뭔가에 빨리 맞아 그런지 빨리 났다만 합니다.
2: 네.
1: 그러면 쓰고 하나하나에 이게 그 잠도 잘 오고 신경 증상에 이런 기운이 없는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배가 좋다만 합니다. 그리고
2: 네.
1: 항상 심장도 조금 불안하면서 진정을 못하고
2: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1: 예, 이러면서 어쨌든 이 약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만 이게 쓰면 안
2: 돼요. 항상 심장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네. 가슴이 퉁닥퉁닥 뛰고
1: 네.
2: 이런 거 아무리 심장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은 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산인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런 약이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 네. 쓰게 되면 네. 그거는 싹 사라집니다.
1: 나는 이게 앞에서 말씀 다 했지만 나는 오래 쓸수록 몸에게 하나하나 이게 벌써 알고만
2: 좋아지죠.
1: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 놓치면 이게 활동일 때마다 자꾸 싸서 이제 저장한다면
2: 예.
1: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이 맞잖아요. 감사하다고 떠올립니다.
2: 네. 치료 잘하십시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오장과 오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관은 거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관은 보면 알깁니다. 특히 우리 간한 통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간이 연계되어 있으면서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백내장이 쉽게 생기고 이게 다 이 사람이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9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늙은들이 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오관, 오장육부 다 이게 줄어듭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귀만은 커진답니다.
0: 네.
2: 장수하는 분들이 귀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좋단 말입니다.
0: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집에 와서 원래 집을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집에 시쳐놨대다. 근데 이 건재보시하는 지금에 한 20을 썼는데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2: 그게
3: 얼빠나던게 좀 정신하고 그 바깥으로 자꾸 나가던 게 술 나갑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2: 그러고 맥도 나고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맥이 나면 또 그런 게 또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3: 그런데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썼지?
2: 맞습니다.
3: 그런데 네. 여기서 많이 애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 내 한 가지 자문하시나 이 간에 선생님의 물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라 한답니다. 병원에서.
2: 수술 소리 나오는 정도면 조금 크다는 거 말하는데 그게 커서 터질 정도로 좀 심하다 혹은 다른 그 세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면 방법 없이 수술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치료 그러나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예? 예, 이런 그 물혹 혹은 쇄관료 이런 거는 간에는 혈관이 뭐 실타래처럼 덩어리니까 또 딴 것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술하든 아야든 먼저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거는 다 흡수되고 없습니다. 이 약 쓰면은. 예?
3: 아 그렇습니까? 그럼
2: 예. 보수치료를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거꾸로 말하면 콩팥이 좋아지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노인들 보면은 귀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텔레비 보거나 무슨 우리

0: 주위에 실제적인 인물들이 장수하는 노인분들 봐보십시오. 다 귀가 커지죠. 예? 우리 몸에서 다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곰팡이 좋아지면은 귀가 좋아지고 술 들리는 사람들 이약 쓰게 되면 귀에서 소리 난다. 가는 기가 먹어서 나는 텔레비도 높이 나야 된다. 말도 잘 듣기지 않는다. 이러던 분들 귀가 좋아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죠. 때문에 우리 이 건네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보는데, 우선 먼저 어제는 늙어서 귀도 간다 이러던 분들 이 소리를 좀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단본 빙기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언니 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약 쓰기 전에 어떻게 혈은 그냥 도달이 안 된 것 같고, 아팠다 하네요, 고생이. 머리 아프지, 오지름 찔리 나지, 고소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래서 기억력도 없어갖고, 니네 뭐이나 잊어먹고 떠지지도, 제대로 듣고 나야 알지 몰랐습니다, 니네. 바깥에 지나가면 우리 역대도 집자체도 나한테 감독한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둘이 잠도 잘 자야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거 조금 많이 써봤는데 안부터내서 시간을 해서 부담시 그랬었는데 우선한테 혈압도 조금 잘 됩니다 이거였어요.
0: 네.
2: 그리고 막 기억력도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많이 잠 못 자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0: 네, 그럴 그래, 겁니다. 네.
2: 예. 그래, 우리 니네 아빠고도 밥도 잘 못 먹던데, 제가 약 쓴다 그럼 제가 소화되는 게 아니가지고, 기본 내용 잘 먹습니다.
1: 네.
2: 밥 잘 먹고 있네.
1: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오늘 15시간 내 대달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
1: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 네.
0: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이분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시야에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증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시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크게 발이 차서는 오요래.

0: 또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예. 그래도 해결해야 돼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예.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추하며 자궁하며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지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지허하다 할 때는 음이허한가 양이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수왕쉬. 네. 두 가지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깡고 배고 먹습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집으려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사경도 적재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벌써 예, 먹은 봐서 한달 후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지만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예. 말입니다.
2: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해졌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도 없습니다. 저는
0: 예.
2: 반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0: 예.
2: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지도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예.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라고
0: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2: 근데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서 어제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담 두부로 하면서 혓바닥이 살짝 설태 살짝 해서 영 텁텁해졌습니다.
0: 네.
2: 근데 그게 절대로 싹 벗어서 소화용 인간 잘 된다.
0: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2: 네.
0: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습, 네.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해가 슬하였어.
2: 예. 네.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윙,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윙, 소리,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윙, 소리 나면서, 네. 자지 못하겠을 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헤라리면 엉덩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허리,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예 아픈다, 저는.
0: 네.
2: 예, 구성사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거의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네.
3: 영지 이간 고고개고, 어느 1년은 3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때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0: 네.
3: 그래, 어디미도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입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대체도 말라들 이게 렌즈고 막에 무슨 이 기울부들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어떤 누구 막에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그니까 고배 어선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제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이 좋을 때다. 결국 힘들
0: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0: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나이 고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서는 요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1: 예.
0: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우리 몸의 피부색을 놓고 보면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진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속에까 기분도 좋고 눈은 어서 오랫동안 뭔가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시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어 나이제도 좀이 여전해지고 예 어제는 좀 좋습니다. 우연계를 많이 나서줬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정면이랑 싸긴 싸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1: 예.
0: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1: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테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영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성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앙과 성당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포치 배치에 따라 6월 30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젊은 간부 대표들을 대상해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문 주제 당 수업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광범한 젊은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원수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총체적 요구에 따라 정확한 실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리상 신념을 굳게 하고 사명 담당을 강화하며 뛰어난 능력을 연마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중임을 감당하고 정렴 결백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간부로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실속 있는 사업 실적으로 당과 인민의 신임과 중탁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수업이 시작되자 전조 여러 분야 여러

일터에서 온 8명의 젊은 간부 대표들이 일터 직책에 립각하고 사업 실제와 결부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실적관 문제는 근본성 문제로서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집정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군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둘러싸고 일련의 투철한 논술을 했으며 누구를 위해 실적을 세우고 어떤 실적을 세우며 무엇에 의해 실적을 세우는가 하는 등 중대한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일하며 창업하는 데 사상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젊은 간부들은 한창 사업 창업의 상승기, 발전의 황금기, 성장하고 인재로 되는 관건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는 개인의 성장 발전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당과 인민의 사업의 대를 이은 전승과도 관계됩니다. 전주 광범한 젊은 간부들은 이번 학습 교양에 총체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정확히 파악하며 실적관 세 가지 물음에 참답게 대답하고 실적관 편차를 효과적으로 경계 시정하며 분발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과정에서 앞장서 담당하고 새로운 실적을 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정치적으로 견정하고 당에 충성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확실하게 증강하고 정치적 시각에서 문제를 관찰, 분석하는 것을 배우며 정치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업을 살펴보는 데 능해야 합니다. 일을 만나면 정치적 요구를 많이 생각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정치적 규칙을 많이 생각하며 처사할 때에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 정치 방향 근본 원칙과 관계되는 큰 시비 문제에서는 립장에 특별히 견정해야 하며 국가 안전, 변강 안정,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등 중대한 문제에서는 기치가 특별히 선명해야 합니다.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다섯 가지 반드시 대조해 편차를 바로잡으며 일곱 가지 현상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검시하고 바로잡아 규범적인 상하급 관계, 깨끗한 동지 관계, 친근하면서도 청렴한 신용 정부 기업 관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량완 정치 생태의 조성자,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책 책략과 과학적인 방법 수단을 결부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의 련동, 전환, 승격 법칙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의 황금 박자를 정확히 찾으며 처리의 관건 절점을 단단히 들어주어 각종 위험 우환을 발생 전에 해소하고 맹아 상태에서 처리함으로써 변강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견관 장벽을 견결히 구축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경제 사업 능력 최고의 힘을 기울여 발전을 잘 도모하고 틀어지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교 우세를 깊이 연구하고 전체적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의 특색 자원, 동상구 플랫폼, 산업 토대 등 요소를 발전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흩어진 자원을 완전한 산업 사슬로 연결하며 독특한 천부적 우세를 핵심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각종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 투자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변 실제에 부합되고 국가 투자 방향에 맞서며 견인 역할이 뚜렷한 량질 대상들을 계획 포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종합보세, 시장구매, 다국 전자상 거래 등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종류 개발구의 토지, 물류, 재정 세무 등 면의 정책 혜택을 잘 활용해 수입 자원, 현지 가공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통로 경제가 통상구 경제로 전환되도록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전장에 적극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상이 관건이고 제조업이 주도라는 리엄을 확고히 수립하고 산업 발전 현황, 업종 전연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연구하며 목표 지역과 의향 기업을 정확히 확정하고 상공인에 의한 유치, 사슬식 유치 등 방식을 령활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기업을 방문하고 상담, 협력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일련의 중대 대상들을 낙착시켜 실속 있는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효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사업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시정 인민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대중을 가족으로 대중의 일을 집안일로 여기며 대중이 생각하고 바라며 근심하고 구패하는 것을 제때에 정확히 료해해야 합니다. 사업의 장벽점과 대중의 관심점을 정확히 연결시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두터운 위민정회를 함양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일선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마음속 말을 많이 듣고 민생의 근심 걱정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대중의 시각으로 직무 수행 조치를 살펴보는 것을 견지하고 주동적으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중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대중의 감독을 접수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힘을 한 곳으로 쓰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책임지고 일을 맡아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 직책을 다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자신의 일처럼 대하고 공적인 일을 자기 집안 일처럼 하는 것을 견지하며 충만한 열정으로 사업하고 뜨거운 열의로 발전을 도모해 사업 창업 과정에서 인생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일을 사랑하고 한 분야에 종사하면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정통하는 것을 견지하며 사업을 잘하고 직책을 리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각종 능력을 목적성 있게 학습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며 대상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점,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대중이 관심하고 주목하는 초점, 사회 안정 수호의 위험점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용감히 맞서고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중대한 사업과 중대한 시험 속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책임 담당을 과시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렴결 자율 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자신을 수양하고 덕을 품으며 자중하는 우수한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사격권을 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교우관을 확고히 수립하며 교제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벗과 좋은 벗을 널리 사귀고 사상적으로 경계선을 그으며 행동상에서 경계를 명확히 해 벗은 밝은 곳에서 사귀고 말은 밝은 곳에서 하며 일은 밝은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선물을 받거나 작은 리익을 차지하는 것을 두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정렴하게 자신을 지켜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의 경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권력은 공공을 위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권력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않고 허황한 영예를 탐하지 않으며 특권 리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직권은 반드시 행사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은 하지 말며 자각적으로 손에 쥔 권력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당 수업을 사회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중공 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희,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 직속 관련 부문 각 현시 당위 조직부 주요 책임자, 젊은 간부 대표, 주당위 판공실, 제1당지부 전체 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정력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력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력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경제운행정황통보, 전주정협의 투자유치 및 대상건설정황회보, 조정협 부주석 해임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총화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1위

0: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리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이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거되는 량화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이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리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 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 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분야에 몰을 박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관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합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용도하에 주정협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만 계획에서 확립한 1극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네 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리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바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이는 직책 이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측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협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오를 구축해 정협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1: 주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문예계 축제가 6월 29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문화재, 희곡,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0: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족 무용 향금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 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 낭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따르고 변강에 뿌리 내리는 초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춘부가 농악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 다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해가 잇따라 울려 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형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 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전주 문예 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문화재 민속,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의 100년 분토 력정의 경리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조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앞으로도 초중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검철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0: 1558560504번, 1558560504번입니다. 연결시 전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학교, 고중, 그리고 중국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509121번, 1560509121번입니다. 네, 뭐 가정집에서 로인 한 명을 전탁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보살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1: 산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2: 집 중북은 대외 저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2: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2: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2: 여기서나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결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60세부터 63세 사이의 주방일꾼과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네,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남세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산이 있어서 여름,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구교 터지어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제 전화 맞으세요?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아, 제가 지금 저, 네. 농촌집을 그저 관리할 분을 좀 찾으신데요.
0: 아,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3: 예, 예,
0: 찾으십니까?
3: 예, 네. 한 600평 되는데.
0: 네,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3: 600평.
0: 60평방미터입니까?
3: 600.
0: 600이요?
3: 예.
0: 네.
3: 방이 두 칸이고.
0: 네.
3: 예, 그, 근데 한국 나가서 지금 그 비오득이 너무
0: 좀 아, 그래요. 네네.
3: 그 맡은 분을 찾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3: 와서 그저 뭐, 와서 있으면 되고, 와서 뭐, 계속 심어 먹고, 뭐.
0: 네네.
3: 네, 제 전화번호.
0: 네네.
3: 여빠빠.
0: 네.
3: 수수산산.
0: 네.
3: 류우우요.
0: 6551번. 네. 예, 오셔서 예. 그냥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되죠?
3: 예, 예, 예. 그래도 태산한 좀 가풀한 좀 야풀로 많이 나왔어요.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4: 임시 하남 강남 아파트 동쪽에
0: 네.
4: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구조는 2수 2층 2층 이후이며 면적은 92평입니다.
0: 네.
4: 주변에 여러 개의 소학교, 중학교도 있으며
0: 네.
4: 연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0: 네.
4: 병원도 여러 개 있고요. 버스 선로도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4: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양산골을 팔려 합니다.
0: 네.
4: 전화번호

0: 1384431-2681번입니다.
1: 2681번, 그래요. 오늘도 참여 고맙습니다. 네.
2: 연변 대지.

0: 편리하고요. 교통도 편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 2100번, 1594433 2100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내 선한가?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저 빙생하고 땐동철을 좀 눈꼬리를 쏴서 영정인데 얘기해?
0: 아, 영정에 계십니까?
1: 예, 그 4,500원짜리 그 눈꼬리를 좀 하나 쏴서
0: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땡동서. 말씀하십니까? 네네.
1: 예,
0: 네.
1: 그 팔 사람들 있으면 예. 네. 전화번호 157
0: 네
1: 1443
0: 네
1: 얼치월
0: 1571433 2752번요.
1: 예, 거기다 전화 연결.
0: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뭐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저선적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9940번 1594339940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중소학교가 여러 개 있고 또 믿음직한 병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주 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이고요. 그리고 연길시 소형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에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운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둘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교와 세교하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식물밭도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부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00평방미터 되는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네, 침실 두 칸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오셔서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룡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네, 의향 있으신 분은 1571443-2752번에 연락드리면 되겠습니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71443-2752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

0: 4118번입니다. 원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집을 팝니다. 네, 9층이고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꾸준하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조당위 로간부국에서 주최한 연변에서의 즐거운 문화관광에 은발의 힘 기여 공연활동이 일전에 연길서역, 연길시인민공원, 중국조선족민속원 등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로간부국은 대국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2026년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모음 개를 활동을 공들여 기획했습니다. 이번 연변에서의 즐거운 문화 관광의 은발의 힘 기여 공연 활동은 이 개를 활동의 하나입니다. 주당위 로간부국은 연변에서의 즐거움 활동을 계기로 붉은 7월 홍색 교양과 여름철 문화 관광 소비 절정기를 다잡고 전주 진문합 로인대학인 붉은 진달래 즐거운 로인학당에 의지해 주로간부대학예술단, 각 현시 로인문예단체 및 퇴직문예골간들로 공연대오를 내왔습니다.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7월 30일까지 상시적으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공연 종목은 가야금, 고쟁 등 민족악기를 용합하고 민속가무, 독창, 합창, 상황극 등 이색적인 종목을 곁들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풍성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은발문예로 문화 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외지 관광객들이 근거리에서 연변의 짙은 민속 운치를 느끼게 했으며 연길이라는 생활의 변강 풍모를 가감없이 나타내 연변의 도약, 추월과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은발의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이 주체 시공을 마치고 내부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전단 공사는 올해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상은 2023년 8월 15일에 착공됐으며 총 투자액은 12억 3천 원이고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11동의 단일 건물을 건설하고 건축 면적은 약 12만 평방미터이며 진찰종합청사, 발열진찰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환열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800개의 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대부분 건물의 장식 작업을 마쳤으며 실외 부분은 한창 도로 포장 및 원림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중심 대상이 건설돼 사용에 투입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하고 연결시 구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구급 등 여러가지 일체화된 현대화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연결시 동부 의료 배치를 대폭 최적화하고 지역 공공위생 응급처치, 종합진료봉사 능력을 향상하게 되며 대중들은 가까운 곳에서 량질의 의료봉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담기는 형태로 안전하게 몸속 체온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먹는 체온계가 개발되었습니다. 직경 6mm, 높이 4mm로 작고 섭씨 0.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강과 이마 체온계로는 몸속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감염과 고열 발생 위험 여부는 심부 체온으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부 체온은 특히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로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로 꼽힙니다.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먹는 형태의 체온 감지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보통 대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일반적인 비타민 알약과 비슷하거나 큰 기존의 먹는 체온계는 삼키기 어렵고 소화관을 틀어막을 위험도 있습니다. 전자회로 구동에 전력이 많이 소모돼 상대적으로 큰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연구팀은 소화관을 막지 않을 정도로 작고 쉽게 삼킬 수 있는 고성능 온도계를 개발했습니다. 1평방 밀리미터 크기의 실리콘 칩에 탑재 가능한 맞춤형 전자회로를 개발하고 온도 감지기부터 데이터 전송 안테나, 배터리 등 주요 구성 요소의 부피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연구팀은 마취 상태 또는 깨어서 활발히 움직이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온도계의 체온 데이터 측정 정확도를 검측했습니다. 먹는 체온계가 상용화될 경우

어린이, 운동선수, 군인, 극한 온도에 노출되는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란 지표로서 신부 체온을 측정해 임신 준비인 여성을 돕거나 종종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있는 마취 상태의 환자 관찰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림상 시험을 목표로 심박수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다른 감지기들과 먹는 체온계를 결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

0: 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치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원의 명서황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지원액은 80가게 100가구를 준다 했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입니다. 보통 좋은 제품인 게 아니라 최선이 선물로 되어 있는 이 제품과 더불어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걸 이것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 자연광 가운데 가시광, 적등, 황록, 청남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7가지 광선 가운데서 2가지 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모든 세포대사를 평행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염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대사평행이라는 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작용인지 모릅니다. 일단 대사평행이 되게 되며 젊었을 때 그런 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소염치료와 더불어서 어디 통증이 있는 그분이 신경계통을 조절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통 혹은 콤파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장과 그 호흡계통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모두 이건 인류가 접수하기 쉬운 600나미로부터 700나미 이 홍남 그 가시 광사 그 광파를 이용해서 광발을 이용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먼저 홍광 치료이기 2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문제뿐에 홍광 치료이기를 가져간 분들이 너무 우수해서 어째 그것도 아이 주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더 우수한 기계가 가격도 아주 비쌉니다. 그 5,6천에 해당하는 이런 1호 기계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명서방 이 제품 자체도 12가게 따라가면서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하는 양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광 치료이기가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남광 치료이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현대에 많은 그 광선을 이용해서 레이저 치료 같은 거, 지광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홍남광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를 넘어날 정도로 그리고 두 가지 그 7가지 색깔 가운데서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 광파를 이용해서 직접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0: 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이 제품 자체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좋은 건강 장수의 비결이 또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지금 선생님 그 홍당 피로기계로
0: 홍당건
2: 그 싸면 원액 몇 가구 싸면 그거 줍니다. 아,
0: 80가구 싸면 100가구를 주고 홍당강 치료기계를 또 줍니다.
2: 아 그래 내 지금 이 사지원액 쓰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그래 이거 나도 쓰고 우리 아저씨도 쓰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들으려고 그 치료기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거 계속 쓰길래서 딴 것보다 혈압다돌이 잘 되고 잠을 잘 잡니다. 그래 우리 소화 잘 되고 그 신장이 막 올라가면 그랬더니 어떤 직수로 내려오고
0: 아유 그런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2: 약의 수단 중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맹서방 내 동생이 쓰는데 눈이 항상 부었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이 나고 용꽃이었습니다. 굉장히 반년 쓰니까 기본상 다 좋아지고 그렇게 흐리면 하던 게 이렇다 제 간눈이가
0: 눈병치료에서는 맹서방입니다. 인정합니다 모두.
2: 예. 예. 약이 정말 최고 약이라면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그 홍당 치료 기계를 우리 가져오기 위해서 좀 많이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2: 예. 그래 오늘 배달 받다 그랬죠.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0: 이렇게 좋은 이러 기계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싸지원약을 저는 오래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좀 많은 면에서 좀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잦아서 예, 밤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피나야지 약간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이게 로깅이 다스배 효과니까 건파지 좋아지니까 소변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3: 예, 아침에는 막 정신이 납니다.
0: 맞습니다.
3: 그리고 소화 안 되던 것도 지금 해결되니까요. 밥 잘 먹고, 저기, 내기나고, 예. 그 다음 대략과 신장이 엄청 안 돼서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엄청 잘 되니까, 어찌 좀 증이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들어서, 그 가슴이 영 편안하고 좋습니다, 지금.
0: 아, 그러면.
3: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는지, 지금 감기를 그래 하더니, 감기를 안 하고, 예. 기침가리가 심하던 것이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0: 면역력이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인삼로갱이 5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제품이죠.
3: 예. 그리고 손발이 차서 그러던 것도 좀 미네이 좋습니다.
0: 예.
3: 약 먹어보니까 확실히 약이 거의 돼서 그렇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이런 데가 좀 계속 쓸려가고 예. 냉정한건 우리 언니가 쓰는데 눈이 거기 살아나고 가렵고 예. 무시가 곁에 보이고 바람 맞으면 너무 긴한 이거 밖에 넘었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 지금 그 중사 이제 많이 나아졌단다.
0: 예.
3: 그리고 백내장인데 백내장도 있어 먹고 많이 맑아졌다.
0: 그러자네 제가 묻자 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제품 드시고 백내장이 해결 받으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3: 그래서 지금 저 이야기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게 또 들어보니 저 이 활동도 좋고 약이 많이 주지 그 이런 기계가 영 좋다는데 지금 우리들 집에서 저는 약을 배달 받아서 활동에 참가하려고.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홍남강 치료기계와 더불어서 보온 제품을 모두 많이 주게 되는 며칠 동안밖에 하지 않는 1호 기계가 몇 대 그건 많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사는 분들한테 전해지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얘기는 제 후유증이 좀 있으면서 그냥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머리 많이 흉하고 그보다 또 혈압도 좀 나쁘고 또 뭔가 뭐 혈지도 나쁘고 당뇨 좀 혈당이 좀 높습니다.
0: 예.
4: 그래서 얘 그냥 정신이 무슨 머리 뭐 계속 안개 낀 것처럼 머리 뭐 그랬댔습니다. 그래도 지금 싸지원에 그저는 1년 거의 되게 먹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지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숨이 차서 가슴이 그냥 황하고 그래도 이제 심혈이 고르지 않던 게 지금 그것도 심혈이 요즘 고르게 되었습니다.
0: 예.
4: 그리고 가슴이 요즘에 그냥 편안하고, 예. 좀 혈탕이 좀 있다나까만 계속 걸린 게 해면 울러 뒤지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무죄됐다고.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 그래서 그렇죠.
0: 예, 땀바닥에 지금 참 장기하기 그렇더란 말입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가본 여름에는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뭐랄까, 손발에 그냥 졸리던 게 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손당, 손끝이 졸리던 게.
1: 그렇죠. 예,
0: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수면장애가 풀리게. 예.
0: 머리도 많이 막아서 기억력이 떨어지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가본 여름에는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기가 기가나 전번에
1: 홍남강 치료
0: 홍남강 치료 이 기계를 전번에 배달 전날에 배달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유 너무 현명하시네요. 예예.
0: 배달 받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예.
0: 아 예. 아픈데도 그 옛날에는 또 한 가지 빛이 홍 이런 빨간 빛이 나왔죠.
1: 홍강만 나왔죠. 이번에 남강 거지.
0: 예. 나고 예. 아 그 빛인데 어깨 아픈데 그것도 빛이고 배가 차대로 빛이고 아까 얼마나 좋게 심도
1: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0: 네, 대단히 좋습니다.
1: 심장도 좋아지고.
0: 네, 예, 잠.
1: 다 좋아지죠.
0: 예, 자지 못하더니 다음 살 자지.
1: 그렇죠.
0: 머리도 특별히 맑아집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내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흉부가 자꾸 이게, 고도도 기계라고 또, 돈을 싸지 않고 남의 것도 빌었으나 자꾸 들어가 되게 시끄럽지 않고.
1: 아, 그렇죠. 예, 예.
0: 그래, 내 오늘 아무래도 내 약 먹는 게 더 싸서, 아무래도 약, 이거 약은 오래도 더럽지 않고.
1: 아, 이렇습니다. 예, 4년 예, 오는 분이
0: 예, 우여도 되지 않지. 그래서 내, 무슨 부작용도 겸해졌으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내가 싸서 하나 더 우리 행보를 주자고 된다 오고 시끄럽습니다. 예,
1: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오늘 예, 활동에 장구에 하나 더 배달받겠습니다.
1: 예,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으니까 잘 쓰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사실 원내고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약속이 허겁등이 사실 원액은 좀 420야드까지
1: 영양 활성소 아이고 잘 내놨어요.
3: 420야드까지 안티사이드까지
1: 그렇죠.
3: 그래 그 야드까지
1: 필수 아미노산 예.
3: 아미노사이드까지 해서 난 원래서 보기에는 뭐 저기 시대 비우는데 흘살입니다.
1: 그렇죠. 예.
3: 이 매주고 이 병이 아주 많습니다.
1: 습이 빠지지 못해. 예.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3: 예. 이 약을 먹으니까 이 저기 소화도 잘 되고 심장 후두도 하던 것도 이렇고 혈지 혈압 조절도 잘 되지. 정말 이 약은 정말 아주 전형적인 것이 할까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3: 예. 그래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하십시오.
1: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옛날부터 예사이 원액이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봄부터 때문에 남편이 있잖니까
1: 예.
4: 그리고 심장도 아이 좋고 또 축성위염이 있습니다.
1: 예.
4: 혈압도 높고 겨울에 면역력이 아까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또 기침 계속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친구 소개해서 아직 원액 접촉하게 됐는데 지금 몇 달 썼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남을 일 때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인정하는 중앙 그 시원 프로에서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세 번입니다. 예.
4: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문과 같이 어디 효과 좋은지 제 남편이 지금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많이 낫고 심장이 자꾸 심리가 오르내리고 이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또 소화 안 되고 항상 더부룩해서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1: 소화가 잘 되죠. 예.
4: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돌아왔으니까 예, 식사 잘하니까 몸도 예, 수술해서 한 두 근 올랐습니다. 몸이.
1: 그게 아주 큰 효과입니다. 예,
4: 예 그렇죠.
1: 서부스가.
4: 문의 하겠죠. 예. 내 동생은 또 이갈진 세다에 듭니다. 계속 이갈 있고 지방간도 있고 하고
1: 예.
4: 또 심장도 좀 아이 좋고 혈압도 아이 좋습니다. 걔 공부해도 말 아이 듣는다 말은
1: 예.
4: 이분이 발달 좋으니까 이놈 것도 써봐라 내 쌈줄게 막 이렇게 공부해서
1: 예.
4: 누나 물어봐 좋다 내도 먹어보고
1: 예.
4: 정부 잡사보고 또 그러니까 나 자기 조금 믿는다는 겁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싸서 좀 단기적으로 보용시키자고 그럽니다.
1: 아, 그 분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날 때 이럴 때 쓰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됩니다. 어디 모자라는 부분을 이 428가지 영양활성소 은행이

0: 20배, 이삼도경이 5~6배 효과, 아미노산이 네. 제공해서 오늘 보는 말씀은 기록이 엽산이 들어갔고, 후로버스가 들어갔고, 은행 잎이 20배 효과라는 게 사과, 한 대를 빨아들이면 사과의 비타민C가 200배 효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기계까지 사용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기본 없습니다. 시름 넣고 쓰면 네. 그분이 새로운 건강이 제2계단에 올라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이 맹수당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2: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눈이 계속 피지고, 눈이 그런 부었고, 예, 이 그런 텔레비전이라 보다 눈이 부었고, 눈물이 자꾸 난다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맹감 눈이 자꾸 가렸고, 이래서, 예, 계속 숱한 눈약을 썼는데, 이 맹서방 눈약을, 예, 모두 좋다고 또 선생님과 이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나도 쓰기 시작했는데, 어서는 몇 달 썼습니다.
0: 예.
2: 예,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눈물이 나지 않고,
0: 예.
2: 예, 눈에 피지는 게 없어진다 말입니다.
0: 그 수위해야 됩니다. 안저출혈 까지 예. 보면 날이면 큰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2: 예. 그리고 이 뭔가 뭐 보통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게 보통 약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보약해 보이던 그 백내장이. 예.
2: 예. 그래서 날이 이 맹수관 논약이 확실히 눈병에는 최고라고 봅니다.
0: 인정하죠. 예.
2: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할도에서 올 때도 구매받자고 그랍니다.
0: 명서방은 네.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하면서 12가게 홍남강 치료의 길주입니다.
2: 좋은
0: 기회입니다. 50, 501-7766에 전화넣으세요.
2: 네, 501-7766에.
0: 그럼요. 예.
2: 네,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할 것
1: 시간 상황으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어 독립, 부강, 번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발전과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 창건 105돌을 축하하며 중국과 중국 인민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금입니다. 매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가끔 작은 고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시죠? 부부간의 소통, 자녀 양육, 가정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알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과학적인 식습관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결인지 지금 시작할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 바로 아이의 집중력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행동이 과도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약칭 ADHD는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인데요. 주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학업 성적은 물론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광주 적십자병원 소아과 주임의사 나리병은 많은 부모님께서 ADHD 치료를 오직 약물과 행동치료에만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요. 그럼 일상 식단에 꼭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가금류, 계란, 살코기, 콩 제품 등을 매 끼니마다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성분으로 신경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 뇌염증을 개선해줍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뇌전두엽 피질 속의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생선, 아마씨유, 호두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셋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이 음식들은 포도당을 천천히 배출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의 급등, 급락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찾는 습관도 줄여줍니다.

주요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9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아연 결핍은 집중력 저하와 직결되죠. 동물의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잡곡류 등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아이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을 준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AI로 숙지하는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AI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AI의 도움을 요청해 작문은 순식간에 완성되고 수학문제 답안도 금방 받아오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AI가 학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아이가 직접 고민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대신해 주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독립적 사고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또 앞으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은 전 학습 단계로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AI는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발을 맞춰 국가 기술 발전에 더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중소학교 인공지능 통합교육 지침 2025년판과 중소학교 인공지능 사용 지침 2025년판을 발표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고요. 또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베껴 숙제를 끝내는 습관을 버려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성형 AI를 수업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AI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답을 베끼는 도구로 쓰면 AI는 그저 답안 생성기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돕는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겠죠.

AI는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나왔을까? 뒷받침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다른 풀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유도하며 변증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위를 가리고 편견을 바로잡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AI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 건 모든 교육 관계자의 몫인데요. 선생님은 AI로 수업을 최적화하고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숙제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행정과 교육 업무를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 간의 교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대화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는 그 따뜻한 미소와 공감은 담지 못하고요. 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함께 탐구하며 느끼는 마음의 교감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과의 토론, 다양한 사회활동이 바로 아이의 감정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가 성장하는 토대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막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AI와 함께 올바르게 창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육 고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자주 꾀병을 부린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한 학부모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분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매일 아침이면 가방이 무겁다고

표정 부리고 시험 전 틀린 문제 정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옆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과 후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부모를 보기만 하면 몸이 나른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부모로서 화가 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아이의 행동 왜 생기는 걸까요? 이에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놀 수 있다는 건 몸과 마음에 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모 앞에서만 꾀변형을 부리는 건 부모가 양보할 것을 알고 일부러 보이는 행동인데 이를 일종의 정밀 공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본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부모의 과도한 대리 행동인데요. 평소 부모가 아이의 일을 모두 대신해준다고 하니 아이는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아이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되돌려주는 실용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분명하게 가방 메는 건 내일이야. 이제부터 혼자 메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아이가 애교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건 내일이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방을 맡긴 뒤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한데요.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행동하게 되죠. 밥 먹기, 오답 정리, 방 정리, 숙제 검사 등 모든 일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부모님은 대신 해주기보다 완료 여부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를 아이에게 직접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꾀병을 부려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병원 진료를 본 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면 반드시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과 미리 소통한 뒤 아이를 교실에 들여다 보내고 부모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집에 머물게 하되 휴대폰과 TV 사용을 금지하고 누워서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도 스스로 챙겨 먹도록 하세요. 잠시 지루함을 느끼면 다음 날부터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려 할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여기에서 핵심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선을 넘을 때 단호하게 태도를 보여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며 부모의 한계를 시험할 때에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멈춰! 내 행동은 잘못됐어. 나는 네 화풀이 상대가 아니야. 할 말 있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 다시 대화하자. 이 말을 통해 아이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반항하고 떼쓰는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책임감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의존하고 회피하는 습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올바른 훈육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육아 과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AI의 올바른 사용법, 아이의 책임감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생활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안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1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인성 질병 해결해주는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골테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 잘 들어보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15곽을 싸면 20곽을 무료로 드립니다. 원래는 15곽에 15곽을 드리면 100% 무료로 드린 셈이 되는데요. 이번에 5곽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다면 기본으로서 양천은 현금권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490원입니다. 12곽을 사면 15곽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2곽에 12곽을 드리면 100%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3곽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또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아주 허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누리는 특수한 이런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다음에는 뭔가 많이 맥도 없고 그다음에 이 뭔가 뭐 결장염도 있고 이렇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예.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 자꾸 나가고 예. 변비도 자꾸 생깁니다.
1: 아 예.
2: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변비가 설사 켜쳐지면서 자꾸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게 소화도 자꾸 대가 올릴 보수면서 잘 내려가더라 말입니다.
1: 위장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정신도 막 흉해난다. 그러니까 막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이랬거나.
1: 예.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백사방 구매하고 지금 여러 달 먹었습니다. 듣고
1: 아, 이게 그래요.
2: 예. 예 생각밖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나 그렇게 저리 생각했는데 대략 생각보다 너무 효과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설사 하던 게 변비 다 나아지고, 뭐, 그리고 좀 지방간 있다 보니까 나, 열이 있어서 그냥 입안이 쓰리고 또 뭔가 뭐, 쓰리고.

0: 갖고 구세 갖고 납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이게 뭐 모가지도 터지는 것처럼 어떤데 아프기다고 해. 이게 또 모가지도 자꾸 나고 이렇습니다.
1: 그렇죠. 간 콤파티하고 위산도가 예. 많이 하고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이 한 몸에 많이 예.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목이 아프 터지는 것도 아프니까 근데 그게 지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 약 먹어보니까 내 구보 애기 때 그런지 이 목이 아픈데 뭐가 인차에 목이 시원하면 캐든 인차 시원하면 목이 괜찮았습니다.
1: 이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되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니까 약 힘이 세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두 편은 또 집에 아저씨도 쓴다.
1: 예.
0: 집에 아저씨는 목대 티부터 무슨 어깨 박쪽 다 바른다 아프다면서 그래서.
1: 그렇죠.
0: 왜 바르고 목과 가는 효과 좋다며 이렇게 아프든지 아프지 않고 아침에나 쏴놔도 이렇게 막 통신하고 쏴놔도 싸우지 않다며 이랬다.
1: 아, 예.
0: 그래 나도 같이 쓴다. 가족. 배달 받으니 간지피니까 나도 같이 썼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 마디가 마지막으로 불어나면서 똥똥 손등이 똥똥 불어 붙겠대 뭐 이불다는 뭐 혹시 개치지 못하겠어 뭐 앵겨 놓지 못하겠었대다
1: 예.
0: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대하고 또 바로 오면 난 시친다 둘이서
1: 예.
0: 그게 이제 붓기는 인삽도 나서진다 그게 아프지 않아
1: 그게 붓기는 게 벗겨진다는 게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다른 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0: 그리고 손을 벌써 인삽 펼 수 있단 말이다 막 구부려서 펴지 못하던 게 그러면 또 아침을 하면 손형 수요가 그래 발굴 하면 하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활동 손 무슨 할 수 있단 말도 그래요.
1: 예.
0: 마 요즘에 이제 손 아침에는 붓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뽀뽀하지 않습니다. 괜찮았습니다.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활동이 좋다길래 오늘도 두 가지하고 둘이 먹고 그래서 둘도 다 같이 쓰고 그래서 열다섯 가지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0: 예.
1: 어, 백자방 구박액은 15가게 20가게, 투걸 때는 12가게 15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501-775번에.
1: 어, 그렇죠.
0: 네, 예, 예. 두 가지 약 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좋은 선택이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이 두월태 이거 약을 지금 이제 석달 줬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예. 야, 난 이거
1: 백날 거 있으네요. 예, 예.
3: 예. 이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허리가 그냥 아프고 다리 신경까지 내리서 뭐야 늘어나가서
1: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저리죠. 예.
3: 예. 단지까지 내리고서 그냥 통신하고 내 그래. 작년도에 너무 바빠서 예, 그 주사 가서 그
1: 성비 주사
3: 예 성비 주사도 맞고 또 무슨 또 영양 무슨 주사
1: 아 그런 거 넣는다 합대다 예예
3: 그런 거도 맞아보고 예 뭐 댕기면 많이 뭐
1: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셨겠죠 예
3: 했는데 그 당시에 그
1: 아 이상적인 효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만 사실입니다 예예
3: 그래서 지금 내 이 약 선택해서 이제 석 달 이제 썼는데 예. 이어가면 이거 쓴다면 예, 지금 원래 비 온 날이거나 이 허리 날이거나 더 합니다 원래
1: 그렇죠 예.
3: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것만 석달간에 아무 발전도 없이 이게 여기 나 특유의 이게 경축하고 경도 그렇고 허리까지 다 지금 이게 여러 곳 어떻게 나이 먹은지 여러 곳에 싹 지금 이게 몸에 생겼습니다
1: 예예
3: 예. 예, 그래서 그래 여기 아픔 이거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저기 아픔 저거 바르고 하고 이래서 마사지 조금 하게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1: 구복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어제 가는 관절통을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3: 예. 그러니까 제 이제 지금 나사지는 게 아니고 예, 발달해야 될까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예예.
3: 예. 일단 자꾸만 이 아프 불시에 또 통신하고 뭐 아프지 있는 뭐 진통제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른다. 아,
1: 진통제란 그게 예, 예. 장기적으로 놓고 말하면 쓰는 게 아닌데 방법이 없어 쓰는 거죠. 예.
3: 예, 예.
1: 신경 억제제입니까? 예, 예.
3: 이 약이 지금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확실히 다릅니다.
1: 그렇죠. 말. 확실합니다. 예.
3: 다른 약도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뭐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은 게 지금 못 써봤습니다.
1: 그렇죠.
3: 이 약 맨발 지금 만났습니다.
1: 맨발을 만났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내 이 약 저도 15시까지 오늘 더 살려고 합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유튜브를 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저는 유튜브 테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 태양증도 있고 감정이 좀 엄청합니다. 쓰기 전에는 날이 흐지 날이면 또 아파서 워낙 바깥에도 못 나갔습니다.
1: 아, 그리고, 그렇죠.
0: 앉을 때나 일어날 때 높은 데 앉아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아 통수에 나서 계속 앉았다가 그저 집에서는 그저 앉은걸음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재고 앉고 재고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1: 예.
0: 그리고 걸자무에 언제 먹고 그 소리 내내다 못 걸었습니다. 그래고 소리 쉬었다가는 또 걸고 쉬었다가는 걸고 이랬습니다. 그래고 저는 강보약도 많이 쓰고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그래던 게 이번에 이약을 쓰니까 특별히 좀 독특하게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0: 다리에 힘이 오는 소리에, 무릎이 가벼우는 소리에, 다리 앞으로 나가는 게, 이 힘이 있으니까 계절거서 흘러나갑니다. 그전에는 앞으로 바깥으로 이 발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1: 마음은 나가는데 발은 나가지 못하고, 내디디삼 통통 심하고,
0: 통통 심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이 약을 쓰니까, 지금 다리 힘이 오고, 발이 가벼우네, 걷기가 영허랍니다.
1: 그러면,
0: 이 약은, 바르고, 먹고, 바르고 하니까, 효과도 영 빠르고, 국가 특허 발병약이 있다나, 효과가 영 다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좀 약을 먼저 보니 마시자길래 약이 있습니다. 약이 떨어져. 저는 그래서 이걸로 가서 어쩌는 마지막으로 해결할까 합니다. 좋은 약을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젠 백자반, 어젠 넉 달 반 쳤습니다.
1: 아, 그래요?
3: 어디가 흐리투분하고 소화가 바로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맥이 없습니까? 어제 나도 알 맞는 게 맥이 없고, 손 꼽고서 갔다 할 새워. 그런 이런 쪽 없습니다. 지난 맥이 다 부리거나,
1: 상처, 중처, 하처가 골고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맥이 없는 겁니다. 특히 순환장애 때문에 더구나 맥이 없습니다.
3: 혈압조절 해야 되놓거나, 밤잠 자지 못해. 정말 밤잠 자지 못한 게 엉큼나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아예 되놓거나, 그 밥 먹지도 못하고 해놓거나, 항상 내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백사방은 그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반시간 누우설이 그래, 시간 간격도 그설 그래서 먹으면 어느 간에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밤잠 잘 자니까, 살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3: 그리고, 두골편도 그저 아예 아픈데 없이 그저 사적이 아프 그저 흐린 날씨면 전날부터 그저 쏙쏙 찌질러서 아파서 그저 약지를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된 게 걔도 두골편은 먹고 먹어 위를 자극 아예 하지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난생 알아본 사람 같답니다. 편편하게 걸던 게 다리라며 충분한 건 되던 게 영 해가봐지고 활동하고 그리고 여지간은 계속 날씨 좋아하니까 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 그 기계도 건강 이런 기계도 준다지 하거나 그거 타서 좀 아들이나 줄까 해서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두번째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어서 넘겨봤으니까, 약이,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써보시니까 확실하다. 그렇죠.
4: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른 거 고가약이라 써볼까, 한 달쯤 보다 넘어선 벌써 위가, 이건 넘겨봤는 선생님이 일 없습니다, 위.
1: 그렇죠.
4: 첫째 위가 그게 자극되지 않고, 위를 보호해야 그 약을 길게 쓰고, 빌려
1: 맞추겠고. 그럼요.
4: 위부터 상하고 싸우면서 무슨 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은 넉 다반 선데 미래에 상하고, 미래에 상하고 약이가 흑수가 도 있잖아요. 나는 이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정말 비지도 못하고 꼽을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1: 그게 큰 모범인데? 말은 간단하지만 큰 모범입니다, 그게.
4: 이게 어서는 한 10년, 15년 거의 됩니다. 그 얘기 아침에 갈도 못 지지.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어째,

0: 문어 예, 이런 소
1: 움직임은 좀 날 거.
0: 움직임은 좀 났을 때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런 게 그냥 아침마다 그럴까나 그래서 일을 못하겠지. 무슨 손님이 오면 딱 음사수는 같은 게 때라기 쓰이는 같은 게 그렇지 그런가.
1: 그렇죠.
0: 아주 업을 뛰지. 예. 그릇이란 게 방석에 깡기지 못하지.
1: 예.
0: 그리고 이 약을 쓴 게 도움이 한 달 반 쓸까나 그냥 손가락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쫄아들 때가
1: 있어. 예.
0: 예. 그러니까 야 어떤 게 손가락 이런 이게 정말 되게 원래 이 약이 국가발매 특허받은 게 약이 특수하지 그러면
1: 특수합니다. 류마티스 예. 관절염 비롯한 여러 가지 풍한습으로 나타나는 관절 질병을 치료해준다고 서두에 그렇게 딱 썼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또 바르는 게 또 그, 또 바르고 먹고 하니까 그다음 그 병이 어디 다른 나라에서 닦아서 붙잡혀서
1: 아하, 그렇죠. 아주 예, 달래라고 계세요.
0: 예, 날이 허리 먹고 즐거워서 허리고 이 어깨하고 허리 나는 이 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습니까? 이 약 덕분이라 말입니다. 그거는.
1: 그렇죠.
0: 예, 예. 이 손가락이하고 이 손목 발목이 여기다 그나 바르지 발이 여러 데다
1: 예.
0: 그 바르는 약은 근데 이 어깨하고 허리는 예, 바른 건 아예 발랐습니다. 그
1: 예.
0: 바른 것도 싹 입어서 예, 막 그거 살이 처음에 발라서 대본드질 같은 게 걔가 그 효과 보느라 그랬다
1: 그렇죠.
0: 말입니다.
1: 침투되느라 그렇습니다.
0: 예, 예. 침투되느라 그 약을 예. 그 약이 걔가 살이 깨뜨고 들어갈까 그게 병석 가다 들어가느라 막 그거 대본드질
1: 같은
0: 게 아래가 그게 한 몇 번씩 그래고 예. 그리고 이렇을 때다. 그리고 발음 또 그렇고 그러고 계속 배에 떼서 가는 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배에 치는가 하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맥이 나. 그러니까 아픈 데 없으니까 맥이 난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진다. 허리도 꿋꿋하게 펴지. 예, 너무 좋습니다. 손가락이란 게 우리 이렇게 주먹에 따라 딱 너무 허리습니다 저는.
1: 큰 효과죠.
0: 예, 정말입니다. 예, 이 손가락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입에 나 못 띈다. 그나 그런 게 손가락이 이렇을 거라서 살 것 같습니다. 그래. 저머니가 우리 학동에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학교에서 쓰자고 그런 겁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아, 건강교훈입니다.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친분이 이갈 중 세다이도 됐어요.
1: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3: 예. 그래 놓으니까 항상 맥이었고, 감기 자주 걸리고, 거기다 또, 예, 그런 주소 위험이 있어서 소화 잘 안 되고 계속 트림하고 이렇게 속이 더부룩 해가지고 트림 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백사방 구보에 지금 몇 달째 다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이.
1: 아, 그럼요. 예.
3: 예. 첫째 제일 애난 게 지금 맥이 없어서 맥이 없으니까 정신 상태가 흐리 말이 한 게 뭐이나 하기 싫어하니까.
1: 그렇죠.
3: 네. 예. 예, 식사를 하기 싫어하고 밥이 맛이 없고, 예, 그러니까 감기 자주 걸리고 이랬는데, 지금 이 밥맛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3: 네, 예, 그리고 밥맛이 돌아서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트림 자꾸 하던 게 그게 나서지고, 그러니까 식사량도 예, 옛날엔 그 두 양도 다 쓰나 마나는데, 지금 오전 두 양 반 성량 이렇게 다 쓰면서.
1: 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예. 예. 정상으로 그러니까. 돌아온 겁니다. 예.
3: 예, 예, 옛날에 말씀이 뭐, 늙은이들이 쌀이 막 되는데, 다 그렇죠. 붙지 않으면 어떻게 맥이 나겠습니까?
1: 예, 그렇죠.
3: 예. 그러면서, 예,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감기도 낫고, 예, 감기 걸리면 또 기침 계속 했는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 이 영정서가 좋아지고, 이게 마당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활동도 하고 하니까, 예, 더군다나 이게 몸도 더 좋아지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예, 저번에 또 선생님하고 물어봐서, 관철도 아이 좋으니까 투월 케잡 수목도 캐는가, 황진다당이라서, 예, 그것도 샀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3: 예, 밥 쏟고 있는데, 다리도 맥이 나고, 다리 부순 것도 내리고, 예, 로티를 올려내리기 용심들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하고 잘 산 것 같습니다.
1: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거 보용하겠습니다.
1: 예,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황금다당이니까 절대 마찰되지 않고 호상 좋은 역할을 넣어서 건강을 찾아주는 예. 데는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고맙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0: 관절에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특히 약관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개미를 위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칭펑텅, 진주, 방귀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 주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대. 특히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제목만 들어도 개미란 성분 자체는 관절 치료에서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개미는 본처 강목에서 현마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말이면 제일 힘이 셌는데 아주 특수한 이런 그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관절이 든든한 이런 동물에 속하면서 개미 한 개 다리는 발동기 몇천 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미 힘이라고 하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는 관절 치료에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개미 흑개미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이 좋아야 근육이 섭니다. 우리 지금 단순히 관절통이라 하게 되면 뼈 골격에서 골격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골격이 받쳐줘야만이 우리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은 근육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콤파츠는 골격을 관리합니다. 콤파츠는 수분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콤파츠 골격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개미를 흑개미로 중심으로 한 이런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골격이 든든해집니다. 콤파츠 든든해지면서 골격이 든든해지니까 경추, 요추, 견주, 뭐 무릎관절 어느 관절마다 마디마다 아프지 않은 관절이 없었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관절통이 사라지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황차, 간에서 근육을 간주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 근육을 만들어서 간이 근육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관절이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두 주일만 연속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두 주일만 딱 침대에서 깜짝하지 않고 밥을 입에다 쪼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한다면 두 주일 후에 당신을 허망 나와서 서서 화장실 가라 하면 절대 외따는 서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근육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두 주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이럴 때면 10년이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을 외딸로 세워놓게 되면 외딸로 설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인 흑개미가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이 수통되면서 풍한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합니다. 우리 보통 관절통을 범하는 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을 하게 되면 무릎관절 등에 물혹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개인 병원에서는 그 물을 빼내고 이렇게 하는데 2차, 3차로 또 생깁니다. 빼내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통해서 경락이 잘 수통되면서 재배출되어야 되는 건데 부종이 오히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물을 뺄 필요가 없이 그런 부종이 잘

0: 등을 소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충분한 성분에 속하면서 그리고 풍한습을 몰아내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글테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관절 연로 구실로란 말이 있는데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이걸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에서는 믿고 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게 되면 원만한 골격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서 추천하니까 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회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건기념일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00여 년 내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단결인솔해 위대한 발전 성과를 이뤄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라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늘은 희생과 헌신, 끈기 넘치는 정신과 애국심을 담은 속담들을 함께 배우며 청소년으로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동요 공산당의 사랑 속에 자라납니다를 들려드립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기러기에도 코기러기가 있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물이 시원하는 기러기들도 앞장서서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 기러기가 없으면 정처 없이 헤매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듯이 어떤 일에서나 그것을 이끌고 나갈 선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도 든든한 길잡이가 필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인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든든한 중국 공산당이 있었기에 어두운 고난의 시대를 딛고 부단히 변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지도 아래 전국 인민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오늘의 평안한 생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학업과 일상에서 성실하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큰 나무 밑에선 작은 나무는 큰 나무에 가려서 잘 자라지 못하지만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나면 그 덕을 입고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또 성인 그늘이 80리를 간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성인의 덕이 널리 많은 사람에게로 미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온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행복은 바로 혁명 열사들의 굳은 신념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남긴 위대한 덕과 업적은 세대를 거쳐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며 항상 훌륭한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볼까요? 이 속담은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남보다 뒤떨어지기 마련이므로 항상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주 탐사, 고속철도, 신에너지, 인공지능 등 분야가 세계 선진 수준에 올라 세계 각국과 협력하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평화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당의 올바른 령도 아래 끊임없이 개척하고 혁신하며 인민을 탄압해 한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속담의 뜻을 본받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히 배우며 자기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안 탄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힌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쉽게 시들지 않듯이 무엇이나 근원이 깊고 튼튼하면 오래 견딘다는 말입니다. 이는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발전 역시 탄탄한 기반과 굳건한 정신 덕분에 가능했으며 우리 친구들도 튼튼한 마음과 실력을 갖춰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 밑거름 후에 우리의 희망이 든든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당의 사랑 안고 우린 꽃 펴요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손꿀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인쉬 스윈이라는 손꿀을 볼게요. 마실 응, 물 수, 생각 사, 근원 원의 한자를 쓰는 이 손꿀은 물을 마실 때 우물 판 사람을 잊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행복을 누릴 때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를 만들어준 사람들의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선열들이 쏟아낸 고귀한 열정과 목숨을 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대지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어둠을 뚫고 나아간 이들의 용기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기리는 마음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올바르고 튼튼하게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젠코 펀도라는 손꿀을 볼게요. 어려울 간, 쓸, 고, 떨칠 본, 싸움, 토의 한자를 쓰는 이 손꿀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는 정신을 뜻합니다. 이 성씨는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혁명 열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마주칠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젠코 펀도 이 성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당의 풍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기념해 희생과 헌신, 끈기 넘치는 정신과 애국심을 담은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지금의 평화와 행복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굳건한 신념과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준 소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인이 될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면서 나라와 사회의 보탬이 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통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요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이런 번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은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도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강은 넓고 푸른 강이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은 비의 강물이 되었다. 1934년 11월의 마지막 며칠, 강서 소베토 구역에서 온 주황홍군은 기림 북쪽에 있는 산강 기슭에서 가로막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방어선 3개발 해치고 2300리를 싸우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높은 산을 넘고 가파른 길을 거느라 집시는 달아 떨어진 지 오래고 군복은 진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적군은 끈질기게 뒤쫓아왔다. 싸움과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지쳐갔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였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인물이었던 장계상은 홍군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여 병력 40만을 끌어모아 8만에 이르는 홍군을 산강 기슭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였다.

여왕 홍루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상강을 건너야 했다. 홍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호남에 들어가서 2군단과 6군단을 만나 홍군의 세력을 키워야 했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머뭇거린다면 자칫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홍군 총주의부는 가장 전투력이 강한 1군단과 3군단을 두 날개로 삼았고 5군단은 뒤쫓아오는 적군을 막게 했으며 그 사이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재빨리 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오른쪽을 맡은 1군단은 전주를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하건이 이끄는 호남 군대가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전주 남쪽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점령했다.

이때 장계석은 하근을 추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하근은 그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근은 자기가 거느린 매개사에 빨리 진격하라고 밤낮 다그치었다. 각 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은 밤낮으로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

왼쪽을 맡은 3군단은 광양에서 광서 군대와 한치도 양보 없이 지리하게 싸우고 있었다. 홍군 본부는 남쪽 계수에서 북쪽 봉황취에 이르는 나루토 몇 군데로부터 강을 건너기로 했다. 초겨울인지라 물이 얕은 곳으로 걸어서 건너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짐이 너무 많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을 끄는 만큼 어모부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야 했다. 어제 11월 30일 쌍방의 격전은 고조에 이르렀다. 홍군 1군단은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동에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미화산, 미녀 소두력, 천봉령 진지가 차례로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합역전, 수두, 주란포, 백사로 물려나 제2방어 진지를 만들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대는 지형이 훤히 트인 곳이었다. 상강 양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큰 산에 이르는 수십 리는 모두 경사가 느렸다. 높은 곳에는 어린 소나무가 빽빽하였다. 낮은 곳은 논인데 그마저 벼를 거둔 뒤라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며칠 날씨가 맑아서 국민당 공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기 수십 대가 날아다녔다. 비행기는 나무 끝을 스칠듯이 득이 양양하게 날면서 폭격과 사격을 퍼부었다. 우교에 오르거나 강물에 들어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무더기로 강물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시체가 강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푸른 강물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오늘까지 건너면은

주황홍군이 모두 상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학원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듯이 덤벼들었다. 이리하여 전투는 어제보다 더 지렬해지었다.

아침부터 포성이 쿵쿵 울리고 종소리가 따다당땅 자지러지한다. 소리는 밀려 들어오는 조수처럼 점점 높아지었다. 북쪽 백사, 합역전 일대는 싸움이 더 치열했다. 비행기도 동특의 전부터 나타나서 상강을 따라 빙빙 돌았다. 다행히 홍군 장병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조항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마침내 개수진의 임시로 만들어놓은 상강 부교에 올랐다. 해는 높이 떴고 하늘에는 얇은 구름 몇 조각이 띄엄띄엄 걸려있었다. 조항종대는 상강을 건너 서쪽 근산 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조항종대 전사들은 붉은 휘장에 달린 회색 군복 차림에 붉은 별을 단 작은 팔공 모자를 쌌다. 등에는 삿갓을 메고 팔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다. 병복을 입고 머리에 검은 천을 두른 농민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장정을 나서기로 바로 전에 홍군에 들어온 전사들이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비전투부대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행렬에는 육중한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 행군을 했는지 모두들 얼굴이 푸르댕댕하고 몹시 지쳐 보였다. 하지만 찬 아침 공기와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빙빙 도는 적기 때문에 잠기운은 싹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적기가 총을 쏘아대면 좀 쉬어있다가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면 서둘러 걸음을 다그치었다. 그쯤 상강 동쪽 해석에는 대오에서 대춧빛 말과 가라마를 탄 사람 둘이 빠져나왔다. 오솔길을 따라 대오 앞으로 가려는 듯했다. 10명 남짓한 전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대춧빛 말을 탄 사람은 여인 얼굴에 턱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38이나 9쯤 돼 보이었다. 부리부리한 눈에서 슬기롭고 강인하며 총명한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바로 주황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중국 노농홍군 총정치위원인 주울래였다. 가라마를 탄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농민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이 구리로 조각해놓은 사람처럼 아주 튼튼해 보였다. 눈매며 꾹 담은 입가에 맺힌 주름에는 착한 본성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그가 바로 주황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인 주덕이었다. 며칠 밤을 못 잤는지 두 사람의 눈에는 빛발이 가득 쌌다.

주덕과 조울래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군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쪽으로 난 여러 갈래 길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했다. 뒤이어 새벽 3시 반에는 홍군 조항국과 군사위원회 총청지부가 함께 1군단과 3군단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마지막 배치를 끝내고 뒤에서 부대를 따라왔다. 비록 중앙 종대와 군사위원회 종

0: 군대가 한창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북쪽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총소리와 포성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마루에서 내내 북쪽을 바라보며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이는 짙은 연기를 보고 싸움터의 형세를 가늠했다. 상강이 멀지 않았다. 홍군은 무거운 물건들을 적지 않게 길에 버려왔다. 가면 갈수록 버리는 물건이 더 늘었다. 버려진 활자 인쇄기와 석판 인쇄기도 여러 대 보이었다. 조항서배투 구역에서 쓰던 물건이 틀림이 없었다. 홍색 중화와 조항소베트 공화국 화폐를 모두 이걸로 인쇄한 것이었다. 인쇄기에는 밧줄이 잠긴 채 밀대가 꽂혀져 있었다. 둘레에 핏자국이 얼룩진 걸 보면은 기계를 메고 가던 사람이 폭격을 맞아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기계를 버린 것이 분명했다. 조울레와 조덕은 눈을 감고 묵묵히 고개를 돌리었다. 앞에 쭉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서 큰 불 몇 무더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한 홍군 간부 몇이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다. 조울레와 조덕은 말에서 내려 그리로 다가갔다. 불길은 가을 바람을 타고 혀를 날름거리며 타올랐다. 공산당 선언, 반류 링론, 국가와 혁명, 두 가지 전술, 주화의 소화병과 같은 아주 귀하게 건세오던 책과 서류들이 잿더미로 되고 있었다. 조울레가 쓰린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2: 저희들은 중앙대학교 사람들입니다. 한 간부가 대답했다.
0: 조울레와 조덕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3: 조부주석 동지, 조천산흥 동지, 저희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물건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친 동지들도 많았습니다.
0: 서류는 이미 다 타버렸지만은 책까지 모두 태우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했다. 조울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어서 가세요. 더 머뭇거리다가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러고는 주덕과 함께 강가로 갔다. 아래로 보니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빛은 대뜸 변했다. 이 300m 너비의 터넓은 강물 우로 드문드문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또 내려왔다. 죽은 노새와 못대로 뒤엉킨 서류, 중화소베토 공화국의 화폐, 그리고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었을 둥근 사카탈, 강물도 온통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장면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사람이라도 뼈저리게 가슴 아플 일이었다. 조울레는 고개를 숙였다. 농사꾼 같은 조덕의 얼굴도 철판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한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어서 피하세요. 비행기 것도 옵니다. 졸레의 꼬모 호위병 홍국이가 새된 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남쪽 해수 나루토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위병들은 일행이 많으면 적들의 눈에 띌까봐 조금씩 떨어져서 말을 끌고 따랐다.

개수는 상강 서쪽 높은 강기슭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 거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내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우리는 중국 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조국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네, 이번 시간에는 단행간 그 장백현에서 교원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김승광 시인을 소개하렴.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승광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김승광 시인은 1965년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 장백진에서 출생했습니다. 1985년 7월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7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장백현 룡강향 중심소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장백현 제2실험소학교에서 또 교원사업을 하시고 2005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백현 조선족 중학교에서 사업했습니다. 2025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의 리사로 계셨고 중국 소수민족 작가학회 회원,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백산 동화지구 창작위원회 주임, 장백현 조선족 작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80년대 말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연변 문학, 장백산 잡지, 성화강 잡지, 길림신문, 연흥신문, 흥영강신문 등 신문 간행물에 시, 수필 등 10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룡성컵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미래컵 겨운수필 응모

0: 우수상, 제2회 중국 조선족 성인 실황송 봉상 등 수차 수상했습니다.
1: 네, 그럼 김성광 씨는 이 문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0: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학이란 세상과 대화하는 창구라고 봅니다.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뇌하고 부동한 국가, 민족, 종교, 신앙 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뇌하게 되며 그들이 정감과 가치관, 사고방식, 인정세태, 풍속습관 등을 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견식을 넓히고 보다 폭넓게 세상을 뇌하며 자신의 인지능력과 정감세계를 풍부히 하여주며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탁마하면서 오늘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저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재한 고독과 적막을 물리치면서 저의 사색, 관찰, 사고, 인식 등을 친구에게 알리듯 작품에 나타내면서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저의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랑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에 대한 우한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학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저의 정감과 추구, 고뇌 등을 작품에 반영하며 세상과 공유하게 됩니다. 물력이 팽창하고 금전만능 사상이 팽배하는 시대에 문학은 저에게 욕망을 배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함으로써 허유와 리기심, 허영 등을 극복하고 오로지 자신이 한 일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은 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하였으며 풍부한 정감 세계를 갖고 고상한 생활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나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느끼게 하면서 정신의 부유를 갖게 하였으며 결국 자신들의 건전한 인격과 고상한 취미를 가진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구는 오늘도 저를 분발하게끔 편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소진되는 날까지 영원히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성광 시인의 시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입니다.
2: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김승광. 어둠을 헤가르고 핏빛 장막을 찢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몸부림치며 숙명처럼 다가오는 거룩한 생명. 지친 기다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의 파멸 속에서 다른 한 생명이 잉태된다. 새 생명의 탄생은 늘 눈물 겹도록 비장했다.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었다.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여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0: 예. 이 시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새벽, 즉 새로운 하루하루를 위해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열렬히 끌어안는 시적자의 생명의식을 처절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결국 생명의 한 부분이고 연장선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그저 흔한 시간의 흐름으로 간주하지만 시적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매일 아침 돋아오르는 그 신성한 새벽처럼 거룩하고 몸부림치는 소중한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매일 맞는 새벽 노을은 핏빛 장막을 찢으며 눈물 겹도록 비장하다. 시적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란다. 그만큼이 매일매일이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신성하고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뇌명을 행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즉

0: 오솔길 김승광 비탈린 세월의 못난 견증자 한간 나날이 더 그립다 밭 밑에서 신음하던 아픈 날도 그리워 이제는 여린 잔디라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리울 수밖에 온몸이 그대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1: 예, 살다 보면 예, 산이나 들이 난 오솔길이든 내 마음이 거칠게 난 오솔길이든 예, 우리 앞에는 늘 이런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그저 허송세월 하면서 낸 오솔길이든 아프게 진땀을 흘리며 낸 오솔길이든 예, 지금 시청자한테는 그런 오솔길이 예, 평일롭지 않게 안겨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오솔길이 생겼으려면 오솔길마다 예, 다 자기 고초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오솔길은 평범하게 스쩍스쩍 걸어서 난 오솔길이고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가슴고생과 아픔과 분토와 악정고투를 겪어서 낸 오솔길입니다. 헌데 그런 오솔길이 지금 여의치 않게 안겨오는 것은 이미 이 길 위에 걸을 만큼 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로. 예. 바꿔 말하면 이미 60고개를 넘고 있는 시인한테 있어서 이미 이런 오솔길을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적으로 걸을 만큼 걸어온 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욱 새롭게 안겨온 오솔길이죠. 이제부터는 그저 무심히 지날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심중하게 걸어야 할 그런 길이 돼서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젠 길숲이 여린 잔디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려우면서 온몸으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그 길을 굳건히 무겁게 걸어나갈 시청자의 굳은 의지를 지금 가르파하고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오솔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거운 사색을 심어주는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하시는 제목이 얼레빗입니다.
0: 얼레빗 김승광 밀집된 공간을 바람마냥 자유로이 드나든다. 물처럼 요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넉넉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면 험악한 산봉우리도 눈 아래 보이고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이나니 시로성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빛 하나 들고 바람 마냥 활개치며 자유로이 드나들 거야.
1: 예, 이제는 이순이 나이가 된 시청자는 때론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고 보지 않을 건 안 해보고 듣지 않을 건 스쳐 지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레빗을 인격화해서 그 흔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레빗은 예, 머리카락으로 밀집된 공간을 바람처럼 자유로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또 물처럼 유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에,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갈 줄 압니다. 시청자는 그런 얼레빗에서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젠 자신도 시루 속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빗 하나 들고 바람마냥 활개치며 자료에 드나들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너 나의 가슴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는 그런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자신한테 충고하는 한편 독자들한테도 은근히 이런 지혜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삶의 천리가 다분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2: 네. 여기서 이 얼레빗과 잔빛이 아주 참 그 대소석이죠.
1: 그렇죠.
2: 그 얼레빗은 스쳐 지날 것은 지나가라. 네. 이런 그 충고인데 사실 잔빛은 아, 그냥 그 밀집한 곳을 그 아주 까글하게 넘다 보니까.
1: 석회까지 딱.
2: 예, 머리 빗기가 아주 어렵고. 그리고 딱 그, 이건 꼭 그 남이 흠집을 못.

0: 깡그리 들춰내는 아마 그런데 그 여기서는 이 자세가 바로 아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스쳐 지나가라는
1: 한쪽 눈 감고 예. 한쪽 귀를 막고
2: 그렇죠. 예.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입니다.
1: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김승광. 티켓 한 장 없이 계절과는 상관없이 지구촌 그 어디나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 자유, 그 멋스러움. 나는 한때 그렇게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던가 허름한 삿가 쓰고 걸쭉한 육담과 뛰어난 시재주로 밥 한 끼 푸짐히 얻어먹고 몸을 털고 일어나는 방당신 김삿갓과도 같은 내 삶이 점점 슬프도록 가긍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루루 천년 무역이란 이유로 평생을 가벼운 두 글자의 이름에 매달려 제 몸살을 동지 하나 없이 떠돌며 사는 그 가긍한 삶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멋과 풍류라는 멋쩍은 평가가 너무 무기력했다.

0: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저녁, 너는 어느 골짜기에서 여인 몸 옹성거리고 쪽잠을 잘까? 가을비 초적초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 너는 어느 농부집 처마 밑에서 망향에 서로 만고 꺼이꺼이 혼자서 목 누워 울고 있을까? 이제 또 반만년 세월이 지난다 해도 바람은 그냥 바람일까? 그 가벼운 이름에 기어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끈질긴 갈구마저도 창백 무력한 것일까? 나는 안타까이 자신에게 묻는다. 바람은 그래 아직도 바람인가?
1: 예, 이 시는 예, 방광신 김백년의 그 바람같은 인생을 내려들면서 바람은 그래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라고 세상에 무거운 물음을 던집니다. 시인이란 천성적으로의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서 시인노릇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풍연구를 하며 하좋은 산천과 자연을 노래하고 선량한 인간의 마음을 치하하고 불의를 꾸짖고 양심을 선호하며 붓으로 세상 만물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 읊조리는 아주 지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득도한 인간의 참삶이지요. 물론 돈세상인 요즘 풍토에서 시인의 사명감도 다소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차 질문을 던지는 건 결국 그 천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진정한 시인이기를 굳건히 그리며 그 어떤 리하타산이나 경제적 리득도 따지지 않으며 올곧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반화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것이죠. 이는 높이 사야 할 참 인간이 참된 가치관이고 시인이 응당 그 드넓은 한품에 꼭 껴안고 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시인이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반대로 너무 절실히 요거든. 이런 것이 시인의 사명이고 시인의 활활 타오른 영혼의 불길인 것입니다. 무게 있고 심중한 주제를 다룬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과일주입니다.
0: 과일주 김승광. 한 마리 연어 마냥 세월의 물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에서 우러나는 세월의 향기, 곰삭이며 잠자던 세월이 보글보글 목이 따갑게 뛰쳐나오면 그 짜릿한 맛에 그대로 영영 잠들고 싶어 초야에 묻혀 풀꽃 같은 이름으로 태어나도 이처럼 고귀한 넋으로 환생할 수 있나니. 평범한 이름으로 태어난 나도 촛불에 걸리며 우려낸 내 시도 단 하루만이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
1: 예, 이 시는 과일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시화하여 하나의 과일주가 과일이란 몸 전체를 우려서 그 짜릿한 맛을 냄으로써 그 맛에 영영 잠들어서 좋을 그런 그 내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시는 차츰 과일주로부터 또 나의 시로 풀어나가는데 나의 시가 잘 우려지고 맛이 들어 단 하루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꼭 너 같은의 너는 바로 과일주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나의 시도 과일주처럼 잘 익고 잘 우려져서 과일주처럼 향기가 다분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염원을 절절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면도질입니다.
0: 면도질 김승광. 드르릉 드르릉 이른 아침 나와 세상과의 대화는 이렇게 요란한 기계의 동음 속에서 시작된다. 단 하루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박박 밀며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한다. 1월 성신의

0: 논의 속에 달라진 것이란 별로 없어도 하늘을 향한 모도 뜀질 멈춘 적이 없어 마른 강대같이 쓰러지는 남자의 좌절을 조세우며 아침마다 정중하게 지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라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1: 이 신은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수염 깎는 기계로 드릉드릉 면도질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맞는 그런 그 시적자의 참다운 태도와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적자는 이렇게 매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팍팍 밀며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합니다. 즉 어제는 이미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제의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답니다. 어제도 분투의 나날이었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날에는 어제보다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살리는 시인의 자세죠. 그리고 수염을 잡초에 비유한 것 역시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수염 깎는 일은 시적자한테 있어서 아침마다 정중하게 치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식입니다. 마지막에 시인 한 술 더 떠서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래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즉 그의 인생 그래프는 점차 하늘 향해 뻗어오릅니다. 한 차원 한 단계 뛰어오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제의 수염을 박박 밀며 바라는 새날의 하늘 향한 새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값지고 비교적 높습니다. 이 점이 이 시에서 강조하려는 주제라면 주제겠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입니다.
0: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김승광. 늦은 3월인데 그리운 봄 소식은 다만 먼 제 너머에서만 들리고 여기선 아직도 이따금 칼바람이 모질게 부르치고 계절을 모르는 폭설이 향방 없이 펑펑 내립니다. 두터운 적살 밑에서도 뾰족뾰족 머리를 쳐드는 파란 잔디와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았을 때 초점 잃은 내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아직은 추운 계절인데도 봄을 향한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어 얼었던 마음은 스르르 녹아 어설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눈 속에서 돋아나는 새파란 잔디의 마음입니다. 얼음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복수초의 노란 웃음입니다. 다만 그대 눈이 반짝하고 빛날 수만 있다면 다만 그대 마음이 햇살 듬뿍 머금고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예, 이 신은이 봄 3월에 이른 봄 3월에 벌써 진한 봄냄새를 맡고 마음이 들뜨는 시인이 그 진솔한 느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봄냄새를 먼저 맡을 줄 압니다. 가을바람이 아직도 불고 폭설이 향방없이 내리는 3월이라도 시인의 마음은 벌써 봄을 담은 봄의 눈빛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두터운 적설 밑에서도 머리를 쳐들이기 시작하는 잔디를 보아낼 줄 알고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를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아낼 줄 압니다. 시인은 늘 이렇게 시간 앞에서 달리고 계절 앞에서 달립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른 봄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먼저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시인이 그 정감을 자연을 빌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하실 제목은 촛불 인생입니다.
1: 촛불 인생 김승광. 그대 마지막 눈물이 다 마르기 전 마지막 한 점의 빛을 뿌려주세요. 가물거리는 그대의 빛이 잠시라도 이 밤을 더 밝게 비춘다면 암흑은 어느새 뒷골방에서 멀리 도망가버립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어느새 새벽이 푸릉푸릉 밝아옵니다. 덩탈 무렵 그대의 피는 다름질을 멈춥니다. 그대는 창을 열고 새날을 맞습니다. 하루 또 하루 거듭되는 시행착오. 재마르지 못한 눈물과 한 점의 까만 재. 이것이 그대에게 차려진 전부였어도 그대는 바람마냥 지난 세월을 회심의 미소로 바라보며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2: 예, 이 시 역시 촛불이 한 생을 통해 자신의 그 거듭나려는 불같은 심경을 잘 토로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내 자기 몸을 다 태우면서 또 태울 때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 마지막 빛을 뿌려줍니다. 나중엔 까만 자로 남는 촛불이지만 지난 세월의 회심이 미소로 흔연히 보내버리고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는다고

0: 썼습니다. 촛불의 마지막 꺼져버리는 장면이죠. 또한 촛불의 인생을 통해 인간의 마지막을 잘 암시해주는 대목이죠. 인간도 촛불처럼 짧디 짧은 인생길에 마지막 한 가닥 빛이라도 이 세상에 더 보태주고 사라지기 자신을 반초하고 거듭나고 연소하라는 그런 암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시인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뜻 있는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권장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폭포입니다.
2: 폭포 김승광.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 은빛 고룡이 되어 층암절벽에서 쏴쏴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 작심하고 달려온 찰나의 죽음. 그 찬란한 비명 앞에 온몸이 오싹오싹 전율을 느낀다.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렸던 나. 나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저 폭포수 마냥 세월 속에 뛰어들어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는 건가. 몸도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생을 해보고 싶다.
0: 예, 숱한 사람이 폭포를 썼는데 이 시는 폭포를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이라고 비유하고 그 세월의 숨결이 지금 은빛 거룡이 되어 층암절벽에서 쏴쏴 사태만행 쏟아져 내린다고 표현하는 그런 폭포수 같은 세월이 작심하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층암절벽 앞에 있는 걸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몸이 산산에 부서질 줄 본연히 알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비명이 그저 비명이 아니고 시인한테는 찬란한 비명으로 안겨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온몸이 오싹하도록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아래 련에서 보면 자신도 이 찌든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린 몸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즉 그 물에 뛰어들기 선수가 돼서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고 싶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즉 연출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신이 매일같이 찌들고 시들렸던 일상사에서 활 벗어나고픈 심정이 폭포를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승을 해보고 싶다 고 쓰고 있는데 이는 그런 찌든 생활계적을 훌 벗어나 폭포처럼 떨어져서 산산 조각난 다음 다시 환생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탄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원래의 자아를 죽여 없애버리고 환생 탄생해야 즉 거듭나야 발전이 있고 원동력이 있게 되고 다시금 생의 보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는 이렇게 다시 거듭나려는 시인의 심경으로 폭포를 통해 시원히 발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마저도 가슴이 후련해나는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은 김승광 시인의 천리가 다분하고 진솔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시강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봉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중공중앙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임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축대회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모두는 단정한 복장에 당원 휘장을 달고 7일 훈장 수여와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실황을 참답게 시청하면서 공훈 모범과 선진 전형들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사심없이 헌신한 감동적인 풍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형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자 모두는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한 바 105년대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역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깊이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밝혔으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투하는 데서 반드시 틀어줘야 할 다섯 가지 면의 중요 요구를 깊이 있게 논술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데 방향을 일층 명확히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이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발전 중임을 용감히 짊어지며 신심을 견정해하고 계속 분투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음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데 연변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이 집중 시청에 참가했습니다.
1: 1일 우리조 각계의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을 돌이켰습니다.

0: 켜보고 시대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회 정신 내포를 터득했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일터에 입각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 로정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기관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 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로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당중앙은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 흥변 부민 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부민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주 여러민족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관 당총지 간사 곽흠입니다. 청년 당원이자 공천단 간부로서 저는 당의 100년 분투 력정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령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민족 대단결, 전국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 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추정엽 주석 추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창 영산홍은 가야금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혁명 전쟁 연대 군민이 한맘 한뜻으로 뭉친 장엄한 광경을 되새기게 했고 남성 독창 중화는 웅장하고 깊이 있는 음색과 진실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신시대 중화의 아들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자태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중창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브로치는 서성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맘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해낙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누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성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예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예 말을 듣고 당예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양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예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들의 진심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회는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취해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몰입식 수업 속에서 100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정경 연출, 가무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당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정치수업 혁신실천으로서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 나온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주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주제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치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원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의 기층 일선에 부리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 실사에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 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박물관 림시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주사나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많은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기계, 방호용구, 립공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라해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 창건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퇴의 초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기본 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 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이 뿌리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 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료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색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제막식 및 연합주제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동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생일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조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업일꾼 리몽연입니다. 홍색 국문 정치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채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 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화하려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색 우세산업 발전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를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0: 그늘 길림 연길공룡문화연구발전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길모아산 공룡문화관광구를 연길조선족 민속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관리 범위, 주소, 운영주체, 재반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1: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관제 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용성국제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계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감 40분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105번째로 맞는 중국 공산당 창립 기념일입니다. 세시대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키고 세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은 혁명적인 단련 속에서 더욱 굳세고 강해졌으며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 속에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왔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과학적인 사상을 낳으며 과학적인 사상은 혁신적인 실천을 이끌어 나갑니다. 습금형 당 건설 사상은 어떤 장기 집권적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며 장기 집권적 막스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심각한 대답을 주었으며 이는 또한 새 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으로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당중앙 제1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바로 수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띈 위대한 투쟁을 잘하고 온갖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두 개의 백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우리 당을 강대한 당으로 잘 건설해야 한다고 깊이 있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을 강대한 당으로 잘 건설하고 걸음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습관형 청사기는 동서부 간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추진할 때 관한 중요 지시를 내리고 민영, 복근, 영아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총화하고 활용하며 지역 발전의 조화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당의 힘은 조직에서 비롯됩니다. 빈곤 퇴치의 난관 돌파전에서부터 5년간의 과도기 그리고 상시화된 정밀 지원에 이르기까지 당 중앙의 결책이 내려지면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당과 인민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중화대지의 전면적 초유사회를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자신감 넘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습금형 총서기가 항행의 키잡이가 되고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 확립은 당이 새 시대에 거둔 중대한 정치적 성과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2022년 10월 습금형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광서 대표단 토론에 참석했을 때 새 시대의 새로운 로정에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당의 기치 아래 단단한 무쇠 덩어리처럼 굳게 단합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다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연한 톡을 집에서의 질문에 계속 훌륭한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습금형 총서기가 2026년 신년 축사를 할 때 한 이 한마디는 명석한 역사적 자각성과 확고한 역사적 주동성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네 가지 시련과 네 가지 위험의 직면에 있는 만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당중앙은 조항 8가지 규정을 제정하고 반포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추진해 지난날에 막을 수 없다고 여겼던 많은 그릇된 기풍을 막아내고 단행간 퇴치하기 어려웠던 일부 고질병을 퇴치함으로써 우리 당이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튼튼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창당 100주년을 맞아 습금형 총서기는 우리 당이 가진 시련을 겪고서도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시종일관 당의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원칙을 견제했기 때문이다라고 깊이 있게 총화했습니다. 우리 당을 잘 건설하고 강하게 건설해 당이 시종 인민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습금형 총서기는 신화사 로당원 장련생에게 보낸 회답 편지에서 새시대 공산주의자들은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새로운 로정에서 훌륭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이다. 새 시대에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전국 각지를 시찰하면서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다 하는 신념을 매 순간마다 녹아내므로써 군중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현재 올바른 지속권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당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꾸준히 당의 혁신 리론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정신을 결집시키며 실무에 정진해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고품질 발전의 성과로 전환시키고 현대화 건설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고문에서 천안문에 이르기까지 작은 홍선에서 거대한 항선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떠서서 부유해

진 대로부터 강대해지는 대로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시종 영원히 지칠 줄 모르는 정신 상태와

분당 정신을 고양하고 발휘할 때 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애청 바랍니다. 먼저 당창건 기념일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창건 기념일은 1938년 5월 연안에서 제기됐으며 중국 공산당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상해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창립을 정식으로 선포했습니다. 당창건일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막스주의가 중국에 빠르게 전파되는데 5.4 애국운동을 거치며 막스 레닌주의를 가장 먼저 수용한 혁명 지식인들이 각지에서 공산주의 소조를 잇따라 결성해 막스 레닌주의를 선전하고 노동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제3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도움하에 1921년 7월 각지 공산주의 소조에서는 대표를 파견해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밀정에게 발각돼 회는 절강성 가흥 남호에 있는 한 배로 옮겨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유람선은 중국 혁명사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룬 중대한 사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에는 13명이 참석했는데 전국 각계 57명의 당원을 대표했으며 제3인터내셔널 대표 말린, 공색 노동자 인터내셔널 대표 니콜스키도 참석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당 강령을 채택하고 총서기를 선출해 중국 공산당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는 공산주의를 목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행동 지침으로 하는 통일된 노동자 계급 정당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중공종 총서기 습금형 동제는 상해의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장소와 가흥 남호의 홍선은 우리 당의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우리 당은 여기에서 탄생했고 여기에서 출발했으며 여기에서 전국 집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은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탄생은 중국 역사 발전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중국 혁명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1941년에 당종은 제1차 대표대회가 열린 1921년 7월의 첫날인 7월 1일을 당의 생일이자 창건 기념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생한 정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탄생됨으로써 의의가 남다릅니다. 위대한 정당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생일은 1970년대 말에야 당사 연구원들이 밝혀냈습니다. 1938년 5월 당중앙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당의 생일을 제기할 때는 당시 연안에 있던 제1차 대표대회 참가자 두 사람의 회상에 근거했습니다. 그들은 당시는 여름이고 날씨가 매우 더웠으며 대략 7월쯤이라고만 기억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에 토대해 7월 1일을 당의 생일로 정했는데 아주 뜻깊은 날로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생일은 기념할 만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선물과 축복은 그가 가진 친족 관계와 우정, 그동안 받은 사랑과 존경을 뜻합니다. 인민을 위한 권력과 정을 나누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 힘쓰는 정당의 생일 축하는 바로 인민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당 지도자들이 발표하는 명절 축사는 항상 당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겼는데, 이는 촛불 앞에서의 소원과는 다르지만 정당이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항상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정당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성과와 경험을 돌아보는 동시에 당의 미래에 대한 리성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체 활력, 결속력과 전투력을 강화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합니다. 최근 몇 년간 당중앙 지도자들은 7일 기간에 여러 차례 중요 연설을 발표해 당 건설과 발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노선을 구상해 당의 생일을 더 의의있게 했습니다. 사실 모든 당원에게는 두 개의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생명을 부여받은 생일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추구할 신념을 찾은 생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리상과 신념의 선택은 개인의 의지와 리성에서 비롯되며 이 생일은 완전히 자신만의 것입니다.

계속해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간직할 때 관한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관한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는 것은 언제나 당과 국가사업 발전을 주동하고 모든 공산당원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불굴의 동력이라고 천명하며 이를 당 강령에 넣었습니다. 당이 100여 년 동안 분투에 이룬 위대한 성과는 위대한 창당 정신의 실천적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은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위대한 길을 개척했으며 위대한 사업을 창조하고 위대한 성과를 거뒀으며 탁월한 공적을 세워 고금의 유례없는 역사적 영광을 이루었고 인민과 역사의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100년 전 중국 공산당 선구자들은 당을 창건해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고수했으며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다했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했으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부끄럼 없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형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창건은 천지개벽의 큰 사건으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발전 방향과 과정,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미래와 운명, 세계 발전의 추세와 구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로부터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투쟁에는 버팀목이 생겼고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태세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여 년에 걸친 분투의 역사는 천지를 개척하고 세상을 바꾼 혁명의 역사이자 감동과 함께 재탄생을 이룬 정신건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내우외환의 시기에 탄생했고 온갖 시련과 좌절 속에서 발전했으며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승됐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실현하는 역사적 임무를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자 중국 공산당원의 정신 계보를 고도로 압축한 결정체입니다. 100여 년에 거친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투쟁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기성과 품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원 정신 계보를 형성했으며 정강산 정신, 장정 정신, 연안 정신, 항미원조 정신, 원자폭탄, 수소폭탄과 인공위성 정신, 철인 정신, 뇌봉 정신, 초유록 정신, 공기구 정신, 홍수 극복 정신, 유인 우주 비행 정신, 빈곤 탈출 정신, 북경 동계 올림픽 정신 등 일련의 위대한 정신들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인 정신은 일맥상통하며 시대별로 위대한 창당 정신이 구현된 모습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성질과 취지, 우수한 풍모와 숭고한 품격을 잘 보여주며 당이 지닌 가장 뚜렷한 본질을 깊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시공을 초월해 대를 이은 중국 공산당원들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은 힘없고 약한 모습에서 점차 성장하고 강대해졌으며 인민을 단결시켜 혁명, 건설, 개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중국 공산당원이 삶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적 토대이자 당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며 굳건히 하는 풍요로운 양분입니다. 동시에 위대한 창당 정신은

공산당 정신이 형성되고 승화되면서 중국인민은 자각과 자신감, 자강의 기상으로 끊임없이 분투했고 중화민족은 강성해지는 역사적 비약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자강자신하며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추구하며 힘차게 분투하고 용감하게 전진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 실현하기 위해 단결하고 분투할 것을 밝혔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에서 막강한 힘을 얻고 당의 100여 년 분투 역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삼는다면 당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대적 중림을 힘껏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인 위대한 창당 정신은 공산당원들의 확고한 신앙과 믿음, 자신감을 다져주었으며 중화민족과 중국 인민이 지닌 위대한 창조 정신, 분투 정신, 단결 정신, 리상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언제나 당과 국가사 발전을 추동하고 모든 공산당원이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힘입니다. 당은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길을 개척하고 숭고한 사업을 이뤘으며 눈부신 업적을 세워 고금의 유례없는 역사적 영광을 이룸으로써 인민과 역사에 만족한 답안지를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00여 년간 걸어온 분투의 역사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역사이자 정신건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내우외환의 시기에 탄생했고 온갖 시련과 좌절 속에서 발전했으며 난관을 극복하고 계승됐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정신계보는 당의 100여 년의 분투와 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홍색 유전자이자 민족 정신과 시대 정신의 핵심이며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힘이자 앞으로의 성공에 대한 동력의 원천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전례없는 사업으로 난관과 어려움이 직면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대격변이 가속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국제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는 한층 막중해지며 앞으로의 길에 위험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업을 이루고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창당 정신이라는 정신적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려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원들의 정신을 고양하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그에 담긴 막스주의 립장, 관점, 방법을 습득해 신념의 토대를 다지고 정신적 갈증을 채우며 사상의 길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지닌 위대한 투쟁의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강력한 정신적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점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당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녹여내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 전략 방침을 견지하며 네 가지 의식을 높이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국가의 대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확립 충성과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것을 가장 확고한 정치 입장, 가장 선명한 정치 방향, 가장 견고한 정치 신념으로 삼고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엄격히 집행하여 당의 결속력, 전투력과 지도력, 호소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전면적으로 당 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왜 할 수 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왜 좋은지는 근본적으로 막스주의가 옳고 중국화, 시대화된 막스주의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은 공산당원의 정치적 영혼이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정신적 버팀목입니다. 막스주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원의 본업입니다. 당의 이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광범위한 당원, 특히 지도 간부의 이론 소양을 강화하며 이론적 사고 능력을 높이고 막스주의 입장, 관점,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명석한 이론으로 정치상의 확고함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전면적으로 당 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인민 입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 입장은 중국 공산당의 근본 정치 입장이며 인민을 위해 일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줄곧 견제해야 할 근본입니다. 중국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초심과 사명은 중국 공산당원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본 동력입니다. 인민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삼고 인민의 기대를 목표로 하는 것을 엄격한 당 관리의 근본 방향으로 삼고 당을 진정으로 인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혁명 전통에서 숭고함을 깨닫고 홍색 유전자에서 힘을 얻으며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품고 인민을 위해 책임을 가하며 군중을 섬기는 실천 속에서 난관을 헤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당이 항상 인민군중과 피를 나누는 유대를 유지하고 영원히 인민군중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희생을 두려워 않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것은 위대한 창당 정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투쟁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 당의 뚜렷한 품격입니다. 우리 당은 투쟁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반드시 투쟁을 통해 미래를 쟁취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역사의 틀을 깨고 벗어나는 것을 자각적으로 실천해 막수주의 정당의 선진성, 순결성, 혁명성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투쟁 의식을 강화하고 투쟁 의지를 확고히 하며 투쟁 방향을 정확히 하고 투쟁 임무를 명확히 하며 투쟁 능력을 높이고 항상 투쟁 준비를 갖추며 사악함을 멀리하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개의치 않으며 투쟁을 감행함으로써 앞으로의 각종 난관과 도전을 힘다해 극복하고 완강한 투쟁으로 새 국면을 열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당이 100년을 거치며 빛을 바래지 않고 온갖 시련을 겪으며 활력을 이어가는 정신적 무기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재론려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양해 당이 항상 시대의 흐름에서 선두에 난관을 헤치는 최전선에 광범한 인민들의 마음속에 지치를 모르는 더 높은 기계와 용기를 갖고 멀리 나아가고 영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칩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더욱 잘 고양하고 온갖 풍파를 헤쳐나가며 시대의 선두에 용감히 서서 우리는 더욱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해 새롭고 더욱 큰 휘황함을 창조할 것입니다. 오늘 프로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105번째로 맞는 당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가 영원히 반응하며 민심이 한층 단결되고 조국이 영원히 평화롭길 축복합시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미니어 광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울리는 미니어 향기 제1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당의 백일에 빛나는 려상은 민족 부흥과 인민 행복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 특별기획을 통해서 변강 각 민족의 단결된 마음을 노래하며 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당은 굽이굽이 휘황한 려성을 걸어왔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 왔고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네, 지난 영광의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진 길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영변 라디오 소선호 방송 민요광장 프로그램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연결시 북산가루 판사초와 손잡고 다양한 문예활동을 펼쳐서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소통과 문화교류의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나라 사랑을 한층 더 다져가고 중화의 우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 지금부터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무대는 여성중창 살기 좋은 내 고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오량벽 황금 재배대 자리 잡고 있는 해란벌은요, 옛날부터 공종 진상미로 명성이 높았고요. 또 한냉한 북방에서 벼농사를 개척한 좋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장백산 맑은 물과 해란벌 기름진 혈기 빚은 연변 입살은 변강에 풍기는 미녀 향기와 함께 풍년과 행복을 전하는 상징입니다. 이제 미리 올해의 풍년을 기원해 보면서 강화란 여사의 해란벌의 풍년이 왔네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일전쟁 시기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황무지와 습진 남리완. 1943년 남리완 황무지를 개간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대생산운동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남리완입니다. 네, 남리완 이 노래는 그곳의 정신을 가장 쉽고 널리 전파하는 예술 매개체로 또 고무 경례의 노래로 문화 자신감을 강화하는 힘을 부여해주는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박한 가사와 아름다운 민족 선율로 혁명시대 노동의 기적을 창조한 노래 남리완의 여성 2인창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날이라는 조선족의 마음의 상징이고 문화의 상징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널리 불리워진 대중적인 노래입니다. 네, 이런 대중적인 노래 날이랑이 2011년 5월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이 땅에서 꽃씨를 뿌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요, 신옥요사님이 준비한 새 아리랑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동지를 들면 가정이 화목하고 복이 들어온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강남 갔다 돌아오는 제비는 새 희망과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판소리 흥보가 중에 눈대목으로 알려진 제비타령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무대 아래서 어머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친구랑 같이 더 크게 덩실덩실. 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연변답게 여러분 흥이 나는 대로 함께 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령은요, 조선족 전통민요의 한 장르로 군중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감정을 담고 있고요. 또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민족의 낙천적인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윤성우 씨가 준비한 흥결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장성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 공연을 위해서 초대 가수를 모셔봤는데 네, 국가 1급 가수이신 임향숙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조선족의 생활 정서를 담은 중요한 문화 상징 낙기가 있는데요. 바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죽관악기인 통소가 되겠습니다. 네, 통소는 최근 연변 문화관광 열기 속에서 민속 풍경을 보여주는 대표 악기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통소 악기를 가까이서 지내줘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네, 김미화 여사의 무대를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귀향 창업에 나서는 흐름이 활발합니다. 네, 단순한 농사에만 의존했던 시골은 귀향 청년들의 활약으로 농업, 가공업, 문화관광, 전자산 거래가 어우러진 산업융합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네,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꿈을 펼치는 시대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노래 안길자 여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미녀 향기 제1부와 함께했습니다.

한강은 넓고 푸른 강이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은 비의 강물이 되었다. 1934년 11월의 마지막 며칠, 강서 소베토 구역에서 온 주황홍군은 기림 북쪽에 있는 상강 기슭에서 가로막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방어선 3개발 해치고 2300리를 싸우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높은 산을 넘고 가파른 길을 거느라 집시는 달아 떨어진 지 오래고 군복은 진짜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적군은 끈질기게 뒤쫓아왔다. 싸움과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지쳐갔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였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인물이었던 장계상은 홍군을 소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배가 왔다고 생각을 하여 병력 40만을 끌어모아 8만에 이르는 홍군을 상강 기슭에서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주왕 홍군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상강을 건너야 했다. 홍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호남에 들어가서 2군단과 6군단을 만나 홍군의 세력을 키워야 했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머뭇거린다면 자칫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홍군 총주의부는 가장 전투력이 강한 1군단과 3군단을 두 날개로 삼았고 5군단은 뒤쫓아오는 적군을 막게 했으며 그 사이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재빨리 강을 건너기로 하였다. 오른쪽을 맡은 1군단은 전주를 점령하려고 하였지만 하건이 이끄는 호남 군대가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전주 남쪽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점령했다.

이때 장계성은 하근을 추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하근은 그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근은 자기가 거느린 네 개 사에 빨리 진격하라고 밤낮 다그치한다. 각 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은 밤낮으로 짙은 연기에 휩싸였다.

왼쪽을 맡은 3군단은 관양에서 광서 군대와 한치도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홍군 본부는 남쪽 계수에서 북쪽 봉황취에 이르는 나루토 몇 군데로부터 강을 건너기로 했다. 초겨울인지라 물이 얕은 곳으로 걸어서 건너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짐이 너무 많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을 끄는 만큼 의무부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어제 11월 30일 쌍방의 격전은 고조에 이르렀다. 홍군 1군단은 각산포 일대에 있는 작은 산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 공격해오는 동에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였다. 미화산, 미녀 소두렵, 천봉령 진지가 차례로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하벽전, 수두, 주란포, 백사로 물려나 제2방어 진지를 만들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일대는 지형이 혼이 트인 곳이었다. 상강 양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큰 산에 이르는 수십 리는 모두 경사가 느렸다. 높은 곳에는 어린 소나무가 빽빽하였다. 낮은 곳은 논인데 그마저 벼를 거둔 뒤라 들판은 텅 비어 있었다. 게다가 며칠 날씨가 맑아서 국민당 공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기 수십 대가 날아다녔다. 비행기는 나무 끝을 설칠 듯이 득이 양양하게 날면서 폭격과 사격을 퍼부었다. 부교에 오르거나 강물에 들어선 이들은 피할 겨를도 없이 무더기로 강물에 꼬꾸라지고 말았다. 시체가 강으로 둥둥 떠내려가고 푸른 강물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오늘까지 건너면은 주왕홍군이 모두 상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학원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듯이 덤벼들었다. 이리하여 전투는 어제보다 더 지레레지였다.

아침부터 포성이 쿵쿵 울리고 종소리가 따다당땅 자지러지었다. 소리는 밀려 들어오는 조수처럼 점점 높아지었다. 북쪽 백사, 화벽전 일대는 싸움이 더 치열했다. 비행기도 동태의 전부터 나타나서 상강을 따라 빙빙 돌았다. 다행히 홍군 장병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주황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마침내 계수진의 임시로 만들어놓은 상강 부교에 올랐다. 해는 높이 떴고 하늘에는 얇은 구름 몇 조각이 띄엄띄엄 걸려있었다. 주황종대는 상강을 건너 서쪽 근산 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주황종대 전사들은 붉은 휘장에 달린 회색 군복 차림에 붉은 별을 단 작은 팔공 모자를 썼다. 등에는 삿갓을 메고 팔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다. 병복을 입고 머리에 검은 천을 두른 농민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장정을 나서기로 바로 전에 홍군에 들어온 전사들이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비전투부대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다. 행렬에는 육중한 물건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 행군을 했는지 모두들 얼굴이 푸르댕댕하고 몹시 지쳐 보이었다. 하지만 찬 아침 공기와 머리 위에서 쉴 새 없이 빙빙 도는 적기 때문에

전기운은 싹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적기가 총을 쏘아대면 좀 쉬어있다가 비행기가 머리우를 지나가면 서둘러 걸음을 다그치었다. 그쯤 상강 동쪽 해석에는 대오에서 대춧빛 말과 가라마를 탄 사람 둘이 빠져나왔다. 오솔길을 따라 대우 앞으로 가려는 듯 했다. 10명 남짓한 전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대춧빛 말을 탄 사람은 여인 얼굴에 턱수염을 길게 길렀는데 38이나 9쯤 돼 보이었다. 부리부리한 눈에서 슬기롭고 강인하며 총명한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바로 주황혁명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중국 노농홍군 총정치위원인 줄레였다. 가라마를 탄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다. 농민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이 구리로 조각해놓은 사람처럼 아주 튼튼해 보였다. 눈매며 꾹 담은 입가에 맺힌 주름에는 착한 본성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그가 바로 주황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국 노농홍군 총사령인 주덕이었다. 며칠 밤을 못 잤는지 두 사람의 눈에는 빛발이 가득 쌌다.

0: 구독과 좋으려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군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쪽으로 난 여러 갈래 길을 확보하라고 명령을 했다. 뒤이어 새벽 3시 반에는 홍군 조항국과 군사위원회 총청지부가 함께 1군단과 3군단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었다. 두 사람은 새벽 5시에 마지막 배치를 끝내고 뒤에서 부대를 따라왔다. 비록 조항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가 한창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북쪽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총소리와 포성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났다. 그들은 마루에서 내내 북쪽을 바라보며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이는 짙은 연기를 보고 싸움터의 형세를 가늠했다. 상강이 멀지 않았다. 홍군은 무거운 물건들을 적지 않게 길에 버려왔다. 가면 갈수록 버리는 물건이 더 늘었다. 버려진 활자 윈세기와 석판 윈세기도 여러 대 보이었다.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쓰던 물건이 틀림이 없었다. 홍색 중화와 조항소베트 공화국 화폐를 모두 이걸로 인쇄한 것이었다. 인쇄기에는 밧줄이 잠긴 채 밀대가 꽂혀져 있었다. 돌레의 핏자국이 얼룩진 걸 보면은 기계를 메고 가던 사람이 폭격을 맞아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기계를 버린 것이 분명했다. 조울레와 조덕은 눈을 감고 묵묵히 고개를 돌리었다. 앞에 조웅 늘어선 버드나무 아래에서 큰 불 몇 무더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얼굴빛을 한 홍군 간부 몇이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다. 조울레와 주덕은 말에서 내려 그리로 다가갔다. 불길은 가을 바람을 타고 혀를 날름거리며 타올랐다. 공산당 선언, 반류 링론, 국가와 혁명, 두 가지 전술, 주화의 소화병과 같은 아주 귀하게 건세오던 책과 서류들이 잿더미로 되고 있었다. 조울레가 쓰린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1: 동지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2: 저희들은 중앙대학교 사람들입니다. 한 간부가 대답했다.
0: 조울레와 조덕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3: 조부주석 동지, 조천산흥 동지, 저희들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물건들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친 동지들도 많았습니다.
0: 서류는 이미 다 타버렸지만은 책까지 모두 태우려면은 아직도 한참 있어야 했다. 조울레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어서 가세요. 더 머뭇거리다가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러고는 주덕과 함께 강가로 갔다. 아래로 보니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빛은 대뜸 변했다. 이 300m 너비의 터넓은 강물 우로 드문드문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끊임없이 또 내려왔다. 죽은 노새와 멋대로 뒤엉킨 서류, 중화소베트 공화국의 화폐, 그리고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었을 둥근 사카타. 강물도 온통 피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장면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던 사람이라도 뼈저리게 가슴 아플 일이었다. 조울레는 고개를 숙였다. 농사꾼 같은 주덕의 얼굴도 철판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한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어서 피하세요. 비행기가 떠옵니다. 졸레의 꼬마 호위병 홍고기가 새된 소리로 외쳤다. 그제야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남쪽 해수 나루토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위병들은 일행이 많으면 적들이 눈에 띌까봐 조금씩 떨어져서 말을 끌고 따랐다.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장편 소설 대장정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

0: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시환원은 우리 중의학이 의학적 도리에 근거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또 우리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또 진귀한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약이 처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신환원은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이 이런 처방이라는 데서에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역사적으로 주현룡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 약은 확실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병 저병 생기기 쉬울 때 쓸 수 있는 약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은 방법, 일을 해결하는 데서 방법과 처리 방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타래를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뜨개질이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실이라며 감자고 보면은 실이 막 움켜져서 아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첫 끝을 찾아내서 실을 살랑살랑 매듭이 맺힌 거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거 가시를 뚝뚝뚝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도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가 건강해지자면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부순하지 않고는 콩팥이 기능을 처세우지 않고는 뇌세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비장이 좋아져야만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오래 두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먼저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신선부조라는 게 오죠. 이래서 많은 질병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법, 순서,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이가 건내보신환입니다. 약 처방

0: 방이 조합도 잘 됐고 방법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건네 보신 환을 쓰면서 첫째 우리 그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그 방법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희들 건네 보신 환 보면은 한 한계료 정신 쓰고 보면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딱 이 뇌조직에서 뭐 치매가 걸리고 건만증이 걸리고 기억력 상실증이 걸리고 기억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콩팥, 간, 비장, 심장 이게 다 좋아지는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이제 뇌경색 후주라 혈압 도움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며 자주 어질쭈해 나옵니다. 예.
0: 네.
2: 네. 그리고 가슴도 구두두라며 머리에서 소리 안 돼 귀에서 나도 내 소리에 위 소리 나지. 그래 내 저는 관일 듣고 주로 건의보시아 먹고 있는데 네, 조금 어지럽지나고 가슴 뜨는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예, 전일전에 밤초반에 다이어트 화장실을 타겠는데, 화면 한 번 본 게, 영, 조금씩 나가더나 할까, 예. 초반에 예, 잤다가 자주 보니, 예, 이 아무 후부터 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소변 차수 줄어들고, 밤 소변이 적어지고, 예? 소변 봐도 시원하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다 고가병인데, 코파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처음 잘 때는 아침이면 머리 말아가지고, 예, 특히 나는 약이 효과 좋으니까, 이 약을 좀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다 담았어야 됩니다, 또.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0: 예.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니 뭐니 해도 부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 선시가 옵니다. 콩팥이 허하고 이 허한 증상을 오래 두면서 신염이요, 간염이요, 심장병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예, 우리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아, 우리 언니 지금 노신산에 걸려서 이 건의보신 한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정황은 중피 좀 세게 걸렸습니다. 내 출혈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냥 밥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이 발음이 좀 말은 하는데 좀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리도 좀 졸고 화장실을 재고 다니고 이런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신 한을 썼는데 우선은 이 골이 항상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네. 밥을 흘리던 게 신기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약간씩으로 자꾸 그래도 힘없이 흘리던 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0: 그게 밥을 씹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이게 다 우리 머리 중추신경에서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뇌세포가 다 이 언어 중추신경이라든가 밥을 씹는 주저지 신경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이 말라붙고 뇌세포가 손상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 좀 이전보다 빨리 효과 봅니다.
3: 빨리 효과 봅니다. 근데 식사할 때 내가 가만히 볼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0: 벌리지 못하고 꽁꽁 다물지 못하고 숨이
3: 예, 옳습니다. 그랬대다. 난 별났을 때다. 그랬는데 이거 잡수고 그 다음에 소변이 그리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내기 나서 네. 화장실에 막 거서 재고 개 댕겼는데 어느 후들후들 떨면서 계속 간다.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네. 병원에 가 중요하고 쓰기마다 이게 얼마나 왔습니다.
0: 이 약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약이고 황제가 쓰던 약이

0: 근데 이게 다 지금 세월에 와서 로백성이 쓸 수 있게끔 되지. 이전 같으라 뭐 복용도 못하죠. 이 약은 검증된 약입니다. 오랫동안.
1: 예,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효과 정말 다른 약을 쓰기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 어떤 이걸로 죽었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약 먹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해서 용서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어머니 더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우대 활동대로 달라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1: 예예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콩팥이나 비장이나 예, 심장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네 보신환을 오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 방면에서 효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콩팥. 콩팥 하면은 우리 오장은 오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 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수하는 로인들을 텔레비를 통해서거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장수하는 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 돼갖고 진짜 90세 이상 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귀를 살펴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특히 귓방울이 쭉 쳐져 내려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오관이든 오장이든 다 작아지고 심지어 키도 줄어듭니다. 네. 눈도 그 크던 눈도 줄어들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이 지금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심하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말했던 것도 어떤 때문에 그렇게 생각 나면 한참 말하다가 생각 나 아버지 말 나 이제 신체가 자꾸 못해지니까 정말 연결할 이 건강 보상을 위해서 이거 쓰는 이 약이 정말 약이 정말 묘한 약이
0: 묘한다. 이 약은 이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내려면 1771년도에 건종 황제가 썼던 약인데 무슨 이게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다. 그만큼 효과 있다는 거 말하지.
3: 이 약은 좋다. 계속 이 숨이 내려오는데 이 약이 특별히 속도가 저기 뱅가에 빨리 맞아 그런지 빨리 났다만 합니다.
0: 네.
3: 그러면 하나하나에 이게 그 잠도 다 오고 신의 신사나 이런 기능이 없는 다 그런 게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배가 좋다만 합니다. 그리고 네. 항상 신장도 불안하면서 인정을 못하고
0: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3: 예, 이러면서 어쨌든 이 약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만 이래 쓰면
0: 안 항상 심장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가슴이 퉁닥퉁닥 뛰고 네. 이런 거 아무리 심장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산인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런 약이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 쓰게 되면 네. 그거는 싹 사라집니다.
3: 나는 그래요. 앞에서 말씀 다 했지만 나는 오래 쓸수록 몸에게 하나하나 이게 벌써 알겠지만
0: 좋아지죠.
3: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 놓치면 이게 활동일 때마다 자꾸 싸서 이제 저장한다면
0: 예.
3: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 이렇게 말씀해 감사하다고 떠올립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오장과 오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관은 거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관은 보면 알깁니다. 특히 우리 간한 통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간이 된게돼 있으면서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백내장이 쉽게 생기고 이게 다이 사람이 간의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9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늙은들이 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오관, 오장육부 다 이게 줄어듭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귀만은 커진답니다.
2: 네.
0: 장수하는 분들이 귀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좋단 말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네.
4: 우리 어머니가 이 진해 와서 원래

0: 정말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심해 시초라대다. 근데 이 건의 보시하는 지금에 한 20일 썼는데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후에 얼빠나던게 좀 정신하고 그 바깥을 자꾸 나가던 게 어서 술 나갑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러려고 맥도 나고 예. 네. 맥이 나는 약입니다. 맥이 나면 또 그런 게 또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0: 그런데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1: 썼습니다.
0: 그런데 예. 여기서 많이 애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 네. 선생님 내 한 가지 자문 왔으나 이 간에 선생님의 물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라 한답니다. 병원에서.
1: 수술 소리 나오는 정도면 조금 크다는 거 말하는데 그게 커서 터질 정도로 좀 심하다 혹은 다른 그 세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면 방법 없이 수술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치료 그러나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예? 예, 이런 그 물혹 혹은 쇄관료 이런 거는 간에는 혈관이 뭐 실타래처럼 덩어리니까 또 딴 것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술하든 아야든 먼저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거는 다 흡수되고 없습니다. 이 약 쓰면은. 예?
0: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1: 하겠습니다. 보수치료를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거꾸로 말하면 콩팥이 좋아지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노인들 보면은 귀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테레비 보거나 무슨 우리 다른 주위의 실제적인 인물들이 장수하는 노인분들 봐보십시오. 다 귀가 커지죠. 예? 우리 몸에서 다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콩팥이 좋아지면은 귀가 좋아지고 술 들리는 사람들 이 약 쓰게 되면 귀에서 소리 난다. 가는 기가 먹어서 나는 텔레비도 높이 놔야 된다. 말도 잘 듣지 않는다. 이러던 분들 귀가 좋아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죠. 때문에 우리 이 건예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보는데 우선 먼저 어제는 늙어서 귀도 간다 이러던 분들 우리 그 이 소리를 좀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2: 네, 단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언니 보시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이 되는 어째 혈액 한 발발이 안 되나 갖고 아파다 아파다 하네 고생이 머리 아프지 어지럼 찜이 나지 그래서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래서 얘 기억력도 없어갖고 이나 뭐나 얘 잊어먹었어 그래서 제대로 들고 나야 알지 몰랐습니다. 이네 바깥에서 나가면 얘 역시 집자체도 나한테 감도 본다 알고 그리고 이 방이 잠도 잘 자야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거 조금 많이 써봤는데 안쓰던 애도 좋아하는 애 써보다 그게 썼는데 이러면서 혈압도 조금 잘 됩니다. 이 덕사에서.
1: 네.
3: 그리고 막 기억력도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잠이 잠 못하던 잠도 좋아합니다. 지금
1: 예. 네.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이 아빠가 밥도 잘 못 먹더니 제기 약 쓴다고 좀 사와지는 게 알려가지고 기본 잘 잘 먹습니다.
2: 네.
3: 밥 잘 먹으니
2: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다시 문의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15살에 대가를 받으려고 그랬다. 우리 언니한테.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0: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 네.
2: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증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하며 자궁하며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쇠쉬
1: 네.
2: 두 가지가 다 허하다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광고 배워서 먹습니다.
2: 네.
3: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B20으로든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작용도 적재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2: 네.
3: 벌써 먹은 봐서 간다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그거는 명확히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네. 말입니다.
3: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2: 네.
3: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2: 네.
3: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러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2: 빨리 이랬는데.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3: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어제 가끔씩 그래서 어제는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2: 예.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란 쪽으로 가면 혓바닥이 세탁이 설탕 세탁이 돼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2: 네.
3: 근데 그게 설탕도 싹 벗어져서 소화 인간 잘 된다.
2: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3: 네.
2: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3: 해가 설치가 그래, 예. 하얗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 소리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유행 소리 나는 소리 자지 못하겠을 때라 그래서
2: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 막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예 아픈다 저는.
2: 네.
3: 구성도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게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2: 네.
3: 그래서 내 지금 이게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걸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2: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1: 네.
2: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4: 영지 이간 고보개고 어쩌면 1년은 3달은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제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2: 네.
4: 그래, 어디 미동아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입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제채도 말라들어. 이게 늙은 막이 무슨 이 기울 부드러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늙는다더만 무슨 늙은 막이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콩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이간 고배 어느 이제 10달 좀 넘어섰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저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영 기분이 좋았을 때라 결국 힘들어
2: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이야기입니다.
4: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에는 정말 진짜 말라던 데는 요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2: 예.
4: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이제 몸의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속재가 기분도 좋고 눈은 어서 오랫동안 먹어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어 나이제도 좀이 여전 연해지고 예 어제 눈이 좀 좋습니다. 구연결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전문이랑 싸겠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2: 네.
4: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생각.
2: 알코올 중독이든 그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영질로의 이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4: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해야 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주목공 회당 창문 15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위대한 주목공 회당에 정확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자부감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이어서 림성화가 부른 당이여 자유로운 어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어머니에 비유하여 위대하고 자유로운 사람을 격조 높이 노래한 가요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당대 앞에서 한 맹세를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고 일터에서 선지 역할을 하시길 바라면서 송도연 유부는 당군답게 살아가리에 이어 아 진붉은 단기열을 안종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덕에 따스한 사랑과 보살핌 있게 인민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한 가요도 수 준비한데요. 김선희가 부른 인민들은 목청껏 노래 부르는 데 이어 당에 드린 노래를 김용숙이 노래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진가요로 당이어 그대와 함께를 준비했는데요. 중국공 한 단계 둘이 굳게 뭉쳐 조국 건설의 힘을 이바지하려는 굳은 신념이 엿보이는 가요입니다. 림경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중국공산당이 걸어온 100여 년의 세월은 수많은 당원들이 굳신 의지와 당에 대한 충성을 여겨간 대형서사시며 중국 꿈의 실현을 위한 힘찬 도약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과 조국이 휴황찬란 미래를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호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105년의 세월은 산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지만 인민을 위해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말의 무게를 조국의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눈에 닿는 곳마다 번화한 도시, 고요한 시골, 웅장한 산천, 바로 선배들이 바라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생일, 이 특별한 날 지나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조국이 번영하고 창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도 역시 된장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된장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또 된장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1: 네. 된장과 역사를 같이 하여 온 조선족은 장기적인 식용 과정에서 전통 된장의 다섯 가지 특성을 통화하고 그 특성을 문화화하여 큰 덕자를 붙여서 된장이 오덕이라고 칭송하며 우리 생활 취향과 상사성 관계를 인격화하여 오심이라고 하는 게 그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0: 네.
1: 첫째, 다른 맛과 섞어도 제 맛을 일치하는 단심. 둘째, 오래 둬도 변질하지 않는 항심. 셋째, 기름진 냄새를 제거해주는 불심. 넷째,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다섯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화심입니다. 여기에서 된장에 대한 조선족의 사랑과 문화적 뇌라면 된장은 자체의 독특한 맛과 간으로서 기타 음식의 맛을 낼 때 가장 어필이 되는 게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0: 네. 이 콩은 경작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1: 네.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야생 콩을 개발하여 주요 농작물로 경작하였는데 콩은 한량한 기후를 이겨내고 적박한 토지에서 안정하게 생장할 수 있으며 경작 기술이 간단하고 보관하기에 편리하며 식보 기능, 즉 기근을 대처하고 신체를 보양하는 기능과 양리 기능, 즉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으므로 점차 전파되어 한전 문화로 풍부해졌습니다. 예로부터 당량의 능한 조선족은 발효 음식을 개발하여 왔는 바 일찍이 콩을 삶아서 발효시켜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제조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콩을 삶아 발효시켜 만든 메주가 한때는 임금이 혼인 납세 품목에 오를 만큼 귀중한 그런 음식이었고 또 한때는 임금이 자연재해를 기근에 서르기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구황 양식으로 쓰이었습니다.

0: 밀으로 만든 된장은 독특한 맛과 간으로 점차 여러 가지 종류의 전통 된장을 개발하게 되었고, 된장을 재료로 하는 된장국, 해장국, 게장국, 된장떡 등 많은 음식을 개발하여 조선족이 식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재료로 보상했습니다.
1: 네.
0: 담당을 낮게 쌓고 울타리를 낮게 두르며 가로호호 정갈한 장독대를 설치하는 거주 문화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보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속담이 이런 전통 문화를 대변하여 줍니다. 된장은 수시로 갖게 되는 가족 식탁이나 모임 식탁에 오르며 이웃 간에도 서로 맛을 보라고 나누고 먹는 음식으로서 된장 문화에는 이런 천막 공동체 이식이 다분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렇다면 콩으로 된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장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0: 네, 적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장은 일명 우리 그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1: 네. 청국장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었네요. 그러면 석장의 역사가 꽤 오래되겠네요.
0: 네. 석장이 언제 생겨났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래의 장을 발효시키면서 유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기원 683년 신문왕이 대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일 때 폐력으로 기라는 그 음식을 넣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석장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된장을 만들거나 석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볕짚이 작용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다면 볕짚이 빠지지 않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0: 예. 된장 제도에서 볕짚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연 발효의 씨앗 역할을 하는 유용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적종원으로서의 작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추는 내수와 된장이 제맛을 내도록 발효를 이끄는 자연스러운 스타터 배양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추 속의 바실루스 세균들은 된장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며 감칠맛 나는 아미노산과 다양한 그 향기 성분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배추의 바실루스 균주가 많았는가에 따라서 된장이 최종적인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작용을 보면 수분 조절과 동기성을 확보합니다. 매주를 만들 때 배추를 깔거나 먹는 그림은 매주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 원활한 발효 과정을 조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전통 방식이 된장에서 배추풀 발효의 시작을 알리는 미생물 공급원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상업적으로 배양된 순수 바실루스 균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깊고 복잡적인 전통의 맛은 오랜 세월을 깊이 전해준 자연의 선물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인터뷰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볕집회 작용이 엄청 크네요. 된장 품위와 품질 발효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뒷거구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고유한 석장 제작 기술을 해왔으며 오늘도 여전히 조선족의 특색 음식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석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 역시 순서가 있겠죠. 어떻게 석장을 만드는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석장도 된장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발효식품으로서 며칠이면 임차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콩을 잘 선정하고 씻어서 물에다가 12시간 좌우로 불거둡니다. 둘째로 그 불거둔 콩을 물기를 빼고 가마에 넣고 또 삶습니다. 셋째로 그 푹 삶은 콩을 열기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퍼내어 백집을 한번 펴놓은 깨끗한 그릇에 담은 후 고자기를 덮고 그릇 아구리를 송이불 같은 걸로 덮어놓습니다. 넷째로 30도 내지 40도 온도에서 또 2일 내지 3일 발효시키면 콩 표면에 흰색이 시로리 같은 점액이 생기는데 이것이 발효 균입니다. 잘 발효된 석장에 소금을 조금 버무려 놓은 후 도자기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놓아두거나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냉동시킵니다. 석장은 콩 자체의 단백질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린지와 같은 생물 활성 원소가 들어있어서 건강에가 또 보건에 아주 유익합니다.
0: 네, 이 석장은 된장 만들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네요. 이 온도 조절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발효 시간도 2, 3일씩 걸림으로 석장은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발효 음식이라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0: 네. 이 과거처럼 모든 집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풍경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오덕된장위원회사에서는 이미 20여 년간 오덕된장축제를 펼침으로써 이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또 전통의 맛과 된장에 담긴 그 의미 등 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듯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젊은 그 세대를 대상으로 당근지 체험 수업을 열어서 전통 발효식품이 소중함과 그 만드는 과정의 지혜를 알리는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 우리말 속담 중 장이 단 집에는 가도 장이 단 집에는 가도 말이 단 집에는 아니 간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뭐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이런 된장에 관련되는 소박하고 천리성이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된장에 관련되는 소박하고 천리성이 있는 속담이 수십 종목이 됩니다. 이런 된장 계열의 속담들은 장구한 삶을 영위하여 온 조선족의 지혜와 실천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된장이 삶에 주는 전통 정신, 문화적 의미를 아주 재치있게 설명하여 준답니다.
1: 네. 그래요.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된장은 특별한 날이 아닌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입니다. 수시로 갖게 되는 가정식탁이나 모임식탁에 언제나 오르며 이웃간에 서로 맛을 보라고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서 된장 문화에는 촌락 공동체 의식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된장에는 조선족의 기후와 풍토, 생활방식, 그리고 어머니들의 정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연구하는 식품 기업이나 장인들이 조상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대인의 입맛과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다양한 된장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된장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 식품이자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 내려온 소중한 음식 문화 유산입니다. 간단한 된장찌개 하나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나눔, 근면, 인내 등 조선족의 전통 미덕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민족의 소박한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여행의 의미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전 환경심리학에서는 여행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의 여행만으로도 사람의 스트레스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상 업무로 복귀한 후에도 이런 긍정적 효과는 몇 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여행 요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행은 단순한 휴식뿐만 아니라 일종의 반항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이나 청구서 같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 생기 넘치는 새로운 환경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어깨에 짊어진 압박감, 마음속의 고민,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 같은 것들은 모두 매우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가끔 이 요법을 활용해 평소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반복되는 생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보고 낯선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잡념을 잊게 되고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잠시 일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다 보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당의 배경은 빛나는 여성은 민족 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광민 가수가 부른 아 당이여를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량성호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어성불금기를 전해드립니다. 푸른 하늘 높이 휘날리는 그 붉은 깃발 아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 가수의 힘차고 웅장한 목소리가 어성불금기의 숭고한 의미를 더욱 깊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당의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당의 빛나는 미래를 전해드립니다.

시대는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것은 바로 희망과 도전이 함께하는 새 시대입니다. 노래하자 새 시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새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꿈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성룡 가수가 부른 희망찬 새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당의 령도 아래 더욱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연변의 모습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찬 대해를 노래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행은요, 처음으로 가득한 축제니까요. 언제나 이별로 가득한 경이로운 자연,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문명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지지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늘 여행을 갈망하나 봅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보고 싶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하는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마영미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강사 마영미입니다.

0: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소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네,
1: 우선 소학생 아이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은 아주 금물입니다. 학교는 유치원과 많이 다르죠. 유치원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을 하지만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감정을 경험할 기회도 많아지겠죠.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커지지만 아직 어려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올 경우 또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0: 그렇죠. 소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뭐 일을 싫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놀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소학생은 학년별로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감정 코칭도 달리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소학교 1, 2학년과 5, 6학년은 이성적 및 정서적인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감정 코칭을 해주면 질풍노도의 사춘기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소학교 1, 2학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소학교 1, 2학년은 본격적으로 자제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활동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어떤 규칙이 있는 놀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심이 많아서 게임을 할 때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싶어 한다 할거나 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서 함께 놀면서도 서로 협동하는 모습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라서 친구들 사이에 감정적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시기도 합니다.
0: 맞아요. 그러나 허상가림은 잘 놀다가도 금방 삐치고 돌아지거나 화를 내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는 특히 그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되게 중시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이 시기 아이들은 간혹 혼자서도 곧잘 하다가 누가 있으면 응석을 부리며 막 안하려고 드는 그런 퇴행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 또한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관심을 쏟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이 시기 아이들의 마음을 비교적 쉽게 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말하는 것에도 말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읽어주면 대화를 풀어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경쟁심이 강해졌을 때 상황을 견디지 못해 감정을 표출할 경우 있잖아요.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친구가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1등을 못해서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났구나. 이런 기분을 억울함이라고 한단다. 1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친구 때문에 넘어져서 놓쳤을 때 억울함을 표현해도 괜찮아. 억울하면 눈물도 날 수 있고 이 마음을 풀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뭐 등등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허락해주고 또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거치면 아이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0: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음을 믿어야죠.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0: 네.
1: 그리고 소학교 3, 4학년 아이들은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소학교 3, 4학년은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때입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부산하고 호기심이 아주 많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도 알게 되는 것도 이 무렵입니다. 네. 하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또 고민을 하기도 하죠. 이 시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골격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는 않았는데 간혹 다른 아이들보다 신체적 발달이 빠른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친구보다 성숙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감정을 읽어주고 또 신체 발달에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0: 그렇죠.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선 긋기가 시작이 되죠.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친구를 골라서 사귀기도 하잖아요. 뭐 서로 주고받고 먹으면서도
1: 그렇죠.
0: 갑자기 또 친한 친구하고만 못 놀려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인 것만큼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아주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따돌림, 왕따, 뭐 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로부터 놀림 당하는 걸 못 견디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
1: 그렇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또 비난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규칙을 따르려 하지 않지만 또 그것이 아이들 사이 규칙과도 충돌할 경우 또 어른들의 그 규칙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조금 또 갈등하기도 하죠. 또한 이 시기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해서 또 어느 정도 판단력을 이미 구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며 옳고 그른 것에 또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 코칭을 할 때 더욱 부모님들의 생각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봐요.
1: 그렇죠. 이를테면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서 막 울면서 복도로 뛰어나올 경우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놀리면서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이때 친구들끼리 놀리면 안 된다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읽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놀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 그렇죠. 무책임한 훈계보다 단 이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 노래 또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영미 강사님을 모시고요. 소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학교 5, 6학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이젠 불안정한 감정을 따뜻하게 끌어안아줘야 할 시기입니다. 네. 학교 5, 6학년은요. 이때는 슬슬 반항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고 또 독립을 꿈꾸지만 동시에 어른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칭찬과 관심에 민감하면서도 부모와 교사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말썽을 피우거나 삐딱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알아요. 또 일관해서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때도 많죠. 네,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서 또 어른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답니다.
0: 네, 다 알아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1: 네, 그렇죠. 네,
0: 예전에는 몰랐던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여전히 아이의 세계에 속해 있는 데서 오는 정서적 불안감도 없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또 감정적으로도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도 크고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또래 문화는 좀 더 집단적인 형태를 띱니다. 끼리끼리 모여 다니기를 좋아하고 팀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하며 또 친구들 사이의 유행을 무조건 따르려고 합니다. 또 감정을 위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0: 네네. 소학교 5, 6학년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춘기 때의 특성이 이때부터 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을 읽어주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죠. 워낙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불안정한 시기여서 감정을 읽어주기로 쉽지 않고 또 섣불리 조언을 하려 들었다가는 십중팔구 행패를 맞기 쉽습니다.
0: 그렇죠. 저희들도 뭐 소학교, 중학교 이 과정을 다 지켜왔음에도 지금은 어떤지 이 소학생 아들과 어떤 놀이를 하면 좋아할까요? 이거?
1: 네, 바로 자연 체험이고 훌륭한 놀이입니다.
0: 네.
1: 다음과 같은 놀이를 해보시면 인식의 발달 과정에 무척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는 세탁놀이요. 소꿉놀이 차원을 벗어나서 실제로 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관찰 놀이가 있는데요. 주말이나

0: 방학 때 망원경과 선전 등 등을 준비하여 산이나 바다로 나가고 또 캠핑, 낚시, 여행, 새나 물고기 애완동물을 키워보거나 또 화초를 가꾸기 등도 책임감을 키우고 정서를 교감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기 쓰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일기를 쓰거나 자신만의 노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아주 차분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혼자 있기인데요. 방 한쪽 코너에 개인 공간을 만들어주어 혼자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유 상상의 이런 공간을 허락해주면 좋습니다. 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할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부름놀이인데요. 실제로 우리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사올 물건의 목록을 적어주고 심부름시키거나 방 청소 등 간단한 집안일을 시키면 아이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성 키우기 놀이인데요. 바로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액세서리 만들기라든가 새로운 머리 모양과 옷 스타일 연출 등을 시도할 수 있게 합니다.
1: 이런 놀이들을 할 때면 주의할 점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아동들이 녹색 시간, 즉 대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매 1시간씩 가지면 좋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낙천성과 비관성이 대조되기 때문에 비관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영구 불변할 것이라고 믿고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울증이나 학습된 무기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반면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노력을 더 하고자 하며 한 가지 일이 잘못된다고 다른 일도 모두 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1: 낙천성이나 긍정성도 학습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감정을 수용한다거나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해주며 이해와 존중을 받는 기분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긍정성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경쟁하거나 다투는 이런 흔한 일도 많잖아요. 이때 부모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각각 한 명씩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더 격한 쪽부터 다른 쪽에게 너에게도 말할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단독 공간에 가서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코칭은요, 단독으로 해야만 효과적입니다.
1: 네.
0: 둘이 함께 있을 때 하면은 싸움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한 명절이나 가족 생일 등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아이들이랑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상의하여 함께 만드는 우리 집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수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우리 마음이 강사님과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여기에 오늘의 사연 하나 있습니다. 사연 듣고 와서 또 우리 강사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10살 좌우 소학교 아이들이 한창 재미있게 하긴 하는 이름이나 뭐 또 평소 성격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 별명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도 별명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별명이 듣기에 조금 기분이 나쁜 건가 봐죠. 오늘 하루는요, 아들이 학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요, 씩씩거리며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친구가 지어준 별명이 자신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고요. 그래서 부르지 말라는 화를 냈는데도 친구가 계속 불러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서로 별명을 짓는 일 얼마나 흔하나요? 뭐 그중에 정말 별명의 당사자도 재미가 있어서 하는 재치 있는 별명도 있는 반면에 너무하다 싶은 별명도 없지는 않죠. 그런 기분 나쁜 별명의 아이는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애들이 하는 말은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지만은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요, 좀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하고

0: 강사님 문에 오셨습니다. 아, 우리 강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어떠신가요?
1: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문제인 거죠.

0: 빨아 하고 군계를 하는 건 아마도 소용이 없어요. 그 속상한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앞장서서 화를 내거나 도리를 따지거나 의견을 내는 등 행위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비난은 더욱 안 되고요. 이해하면 네가 뭘 잘못했기에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신자관계를 깨는 언어들이죠.
1: 뭐 영웅 인물이거나 뭐 재치성이 있거나 총명을 이런 걸 별명 좀 지어주면 괜찮은데
0: 그건 괜찮죠.
1: 비하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러면 그렇죠. 굉장히 속상해요 이거.
0: 네. 그러니까 암 좋은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0: 문제가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0: 좋은
1: 그렇죠.
0: 거면야 뭐
1: 되겠죠.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좋아요. 이를테면 애들이 네 별명 부를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니?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딱 그 별명처럼 바보가 된 것 같아 속상하고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대충. 그러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이렇게 느끼도록 하고 또 그 다음 이 감정에 공감해 주시면 돼요. 친구가 별명을 자꾸 불러서 화도 나고 속상했겠네. 엄마라도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겠다. 이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 이렇게 네가 느끼는 감정이 맞다는 그런 긍정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스스로 방법,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넌 어떻게 처리했어? 그러지 말라고 나도 화냈어요. 이미 표현을 했네. 너무 잘했어. 근데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너의 그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먼저 감정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또 제가 화내면서 말하니까 아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정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아이가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내지 않고 제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될 것 같죠. 그럴래? 그 방법이 너무 좋겠다, 야.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는 인정을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들 최고란다 알지? 사랑해. 이렇게 네 이렇게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된 아이는 그 내면의 힘이 강해져서 충분히 일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믿으셔도 됩니다. 네, 대답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마영미 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1: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21년 남호의 작은 대우에서 타오른 불꽃은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거대한 혁명의 불길로 타올랐고 부흥의 꿈을 향한 한길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기치로 나부끼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와 함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느끼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베리류 과일과 사과, 커피, 코코아, 차 등에 함유된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한 노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성분은 항산화 효과로 알려진 폴리페놀입니다. 최근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비만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최대 52% 낮아졌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텔로미어는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일부 암은 물론 초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에스파냐 나바라 대학 이사벨라 쿠리 구즈만 연구원은 과일과 커피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은 건강한 세포 노화를 돕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며 특정 항노화 식품 하나보다 매일의 식습관이 꾸준히 쌓이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5년에 채취한 표본을 분석해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고 이들의 폴리페놀 섭취량을 평가해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하루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4, 5인분의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텔로미어가 짧을 가능성이 29% 낮았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1인분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간 크기 과일 1개 또는 약 80g 정도를 의미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아나 로드리게스 마케오스 교수는 폴리페놀은 심장 질환과 인지 저하 등 노화 관련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며 림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및 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정 성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 컨던 쿤데 교수는 폴리페놀의 주요 공급원이 과일과 남새 같은 식물성 식품인 만큼 건강한 노화가 특별히 폴리페놀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단 덕분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베리류 과일을 아침 식사에 곁들이고 남새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로미어가 왜 중요할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DNA 구조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점차 짧아집니다.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 및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갈까요? 베리류 과일, 사과, 커피, 차, 코코아, 남새, 허브와 향신료 등이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 수준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텔로미어 단축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체중이 기존치를 초과하면 대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26.2 이상인 사람들은 체중이 상대적으로 정상인 사람에 비해 대뇌 나이가 12세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변화가 심한 사람에 비해 체중이 안정적인 사람이 90세까지 살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체중 평가 지표로서 계산 공식은 체중 킬로그램 나누기 키 평방미터입니다. 지침은 아시아인이 더 낮은 체질량 지수 수준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한 체질량 지수 접점을 통해 비만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중이 안정적이면 더 장수합니다. 2023년 8월 로인학 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생활 방식의 거울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좋은 수면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어느 범위 내에 안정시킨 것이 가장 건강할까요? 로인의 경우 체중이 좀 더 무거운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에 비해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더 쉽습니다. 물론 비만 정도에 대한 장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0에서 80세 로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24에서 26 사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40에서 50대부터 자신의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조절하여 건강 수준, 나아가 체질량 지수 수준을 24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성 비만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조절, 굶는 것이 아니라 식단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유산소 플러스 힘의 결합입니다. 심신 안정,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자연로화 잡지에 게재된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만 배부르게 먹으면 주요 전염증 매개체인 보체 단백질 C3칼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로화 관련 만성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로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0, 40대 건강한 중년 42명을 모집하여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 만성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도 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로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2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5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때론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 상대방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오늘은 한 포기 군자란이 전해준 삶의 지혜, 그리고 모녀 사이의 성장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주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송련분의 군자란의 인생수업. 딸애가 고중에 입학하던 해 자식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킨 동료가 이 식물이 우리 집에 행운을 안겨줬소. 당신 딸에게도 같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오 하며 나에게 군자란을 한 포기 선물했다. 창가에 모인 햇살 속에서 윤기 나는 잎사귀가 반짝이는 군자란은 단순한 실내 장식물이 아니라 딸의 대학 입시를 축복하는 행운의 상징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품게 되었다. 실내 환경 적응력이 일반 식물보다 좋아 특별한 관리가 없이 물만 적당히 줘도 혼자서 잘 자라오라고 하던 직장 동료의 말을 명심하며 나는 군자란을 창가에 두고 적당한 관심은 주었다. 이듬해 따뜻한 봄 햇살이 창가를 적시던 어느 날 나는 군자란의 잎사귀 사이로 주황색의 꽃망울이 얼굴을 살짝 내비친 것을 발견했다. 와, 군자란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군자란 꽃이 만발하게 피어난 모습과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기쁨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마음이 들떴다. 동시에 나의 관심이 부족해 꽃이 온전히 피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났다. 그때로부터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주고 영양제도 듬뿍 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군자란의 널따른 잎사귀를 살며시 벌려 속에서 자라나는 꽃봉울의 모습을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보니 이제 조금 키도 드물한 주황색 꽃봉오리가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왜 이런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속상한 마음에 동료한테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다. 그의 답변은 나를 놀라게 했다. 물과 영양분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준 것 같소. 과한 관심이 독이 되었구만 하고 하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들어가는 꽃잎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중에 입학한 딸에게 지나치게 간섭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임에 참가했는데 모두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고중 3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등 말들로 시끌벅적했다. 오랜 기간 해외에서 일하던 부모들조차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국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비교되는 마음에 조바심이 밀려왔다. 나는 너무 무관심한 부모가 아닐까. 내 태도 때문에 딸의 공부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면서 불안해졌다. 그때부터 나도 딸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딸이 괜찮다고 말리는 것도 무시하고 등하교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학교 근처에 월세집을 구했다. 걸어서 10분 거리임에도 딸이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다는 것도 마다하고 억지로 차에 태워 등하교 시켰다. 또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쳐 돌아온 딸이 화장실에 조금만 오래 있어도 빨리 나와서 공부해라며 재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신경을 쓸수록 딸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마치 내게서 멀어지려는 듯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오랫동안 나오지 않기에 뭘 그렇게 꾸물거리나 하고 잔소리를 했더니 딸이 화장실 문을 쾅 차며 뛰쳐나왔다. 눈에는 빗발이 서 있었다. 엄마,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숨막히게 공부만 하다 왔는데 친구랑 수다를 떨며 걷는 10분조차 다 빼앗기고 화장실에도 마음 놓고 있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숨막히게 억제는 거예요? 엄마 눈엔 내가 그냥 공부하는 기계로밖에 안 보여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바락바락 내뱉는 말들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딸의 말과 표정이 며칠 동안 눈앞에서 맴돌았다. 혹시 내가 너무 몰아붙여서 딸 마음에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온종일 걱정만 했다. 창가에 놓인 군자란의 꽃봉오리가 시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내 과도한 관심이 꽃의 독이 된 것처럼 내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딸을 숨막히게 하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자유롭게 호흡할 공간을 빼앗긴 딸은 이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릴 적부터 스스로 해내는 데 능숙했던 딸인데 엄마로서 나름으로 좋은 것을 다 갖춰주려다가 오히려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군자란에 시든 꽃은 마치 나에게 적당한 사람과 적절한 거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고 같았다. 더 큰 실수를 미리 막아주려는 삶의 스승처럼 느껴졌다. 나는 딸에 대한 관심의 강도를

서서히 낮추고 딸의 공간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딸의 의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혼자 등하교하게 하고 가기 싫어하던 보습반도 그만두게 했다. 딸이 하학하고 집에 돌아오면 미소를 지으며 반겼다. 오늘도 수고했어. 너무 힘들지 않았어? 공부는 꾸준히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나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딸은 처음에 당황하며 어안이 봉봉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눈치를 살피며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중한 거니? 너도 벌써 고중학생이니 엄마는 내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 딸은 조금 더 용기를 내요. 올해 반에서 129 운동 기념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현대춤팀 팀장을 맡기겠대요. 근데 엄마가 공부에 지장된다고 반대하실까봐 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오랜 기억이 떠올랐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성격이 활발해서 친척들의 결혼식에서도 멋진 현대춤을 선보이곤 했고 나는 그때마다 뿌듯해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강요했으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취미마저도 내가 박탈하고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할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저리게 아파왔다.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반성한 뒤 말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공부만 강요해서 네가 춤을 추는 모습을 정말 멋지게 보았는데 네가 하고 싶다면 해도 좋아. 다만 공부와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좋겠어. 나의 답변에 딸은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나 나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 정말로요? 나 엄마가 반대하실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들렸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먹한 분위기가 무너졌고 우리는 서로를 포옹했다. 그 후로 딸은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자세히 이야기했고 때론 엄마 오늘 공부 너무 힘들었어 피자 한번 시켜줘 하며 응석을 부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응, 엄마는 너의 든든한 후원단장이야. 너의 뒤에서 항상 무조건 너를 응원할게 라고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은 내가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했고 성적도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며 꾸준히 상승선을 그었다. 군자라는 시든 꽃은 나에게 사랑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소중한 영양분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다.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행운의 화신이라고 안아온 군자라는 나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었고 나와 딸의 관계를 더욱 성숙되게 이끌어주었다. 동료의 조언대로 물 주기를 적당히 줄이고 영양분도 필요할 때만 필요한 양만큼 주었더니 그 다음에 봄이 되어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거쳐 여유롭게 꽃봉오리를 키우면서 드디어 우아한 주황빛 꽃잎을 한껏 펼쳐 보였다. 그 꽃은 단순한 화초의 꽃이 아니라 나와 딸 사이의 관계가 겪었던 시련과 회복 그리고 성숙된 사랑의 결실을 상징했다. 그 이듬해에도 군자란 꽃은 어김없이 우리 집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군자란 꽃이 활짝 피어나던 그 여름에 딸은 자신이 꿈꾸던 대학에 붙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딸과 함께 군자란 꽃 앞에서 기뻐하며 울었다. 지금도 군자라는 우리 집 창턱에서 해마다 꽃을 피우고 있다. 나와 딸의 관계도 그 꽃처럼 견고하고도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다. 때론 우리 삶에도 군자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어떤 조언일 수도 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나의 경우 군자라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 이상으로 나에게 사랑이란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적당한 거리 두기와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여지를 주는 것임을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내가 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혜롭게 적용될 것이다.

송면분이 글 군자란의 인생 수업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포기 군자란이 피워낸 꽃은 단순한 식물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이 빚어낸 시련과 깨달음, 그리고 딸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때론 독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자유롭게 호흡할 공간을 허락하는 것임을 이 글은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시들어가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군자란이 꽃잎처럼 잠시 멈춰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향숙 가수가 부른 민들레꽃 소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향기 가득한 사과배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며 싱그러운 과수원 풍경으로 떠나볼까요?

계속하여 리룡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이루었네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늙은 량조 대창곡으로서 무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작품입니다.

이어서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물 위에 동실동실 떠가듯 서로의 마음도 함께 흘러가는 달콤한 사랑을 노래한가요?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물질보다 진심과 정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가요,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철준 작사 김명록 작곡의 웃음거울 준비했습니다. 모든 근심을 씻어내는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현이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현이에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현이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소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희망을 담은 창작 동화가 기다리고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바른 생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한준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반의 반딧불이 빛을 내는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어깨 동무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위 틈에 작은 나무 씨앗이 떨어졌어요. 바위 사이는 햇살도 적고 물도 잘 닿지 않아서 다른 풀들도 자라기 힘든 곳이었죠. 주변 풀들이 여기는 자라기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해 라고 말했지만 작은 씨앗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모으고 작은 햇살이라도 받으며 꾸준히 자라나기 시작했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가뭄이 들 때는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버텼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작은 씨앗은 키 큰 나무로 자라나 산기슭에서 가장 푸르고 멋진 모습으로 서 있게 됐어요. 작은 나무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남는 의미 있는 이야기죠. 희망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작은 나무가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푸르른 동산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바른 생활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평소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앉은 자세에 신경 쓰고 있나요? 허리를 구부리고 구부정하게 앉거나 엎드려서 책을 보는 자세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앉으면 척추가 휘어서 바르지 않게 자라고 어깨와 목도 자주 아프게 된답니다. 또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기 쉬워요. 그럼 올바른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똑바로 펴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두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디뎌주세요. 책은 눈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도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할 때 집중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오늘부터 스스로 바른 자세를 지키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가장 나쁜 영향을 받는 우리 몸의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즐거운 우리 생활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앉으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척추입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한준 친구의 진솔한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소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한준이에요. 평소 같이 놀던 단짝 친구와 요즘 서먹해졌어요. 작은 오해 때문에 말도 잘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외로워요.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네, 한준 친구. 소중한 단짝 친구와 서먹해져서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 작은 오해로 마음이 멀어지는 일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난 계속 내 생각만 했어.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오해가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면 된답니다. 친구 사이는 솔직한 대화와 배려로 더욱 돈독해지는 거거든요. 한준 친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밤에 반딧불이 스스로 빛을 내는 신비한 비밀에 대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여름밤 숲속에서 반딧불이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며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반딧불은 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네, 반딧불은 이 몸속에 특별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이 공기 속 산소와 만나면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이 빛은 열이 전혀 나지 않는 차가운 빛이라서 반딧불 몸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럼 반딧불은 왜 빛을 낼까요? 그것은 짝을 만나기 위한 신호이기도 하고 적에게 자신이 위험하다고 알려서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작은 곤충이지만 몸속에 신기한 과학 원리를 품고 살아가는 반딧불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여름밤에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반딧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반딧불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통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요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보아라 청춘아 7월의 하늘을.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성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미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000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누르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예. 네, 어떤 소식이죠?
1: 예, 길태종이 문진부의 친구과 주임의사의 최영희 선생은 처음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 차례의 면비 치료를 해드립니다.
0: 네. 예.
1: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여러 가지인데, 친구료법이라든가 의료, 복침, 뜸, 추나, 안마, 칼침의 자혈료법, 하늘 과사란데 과사료법, 박완제에 부항을 붙이는 방법. 이런 말이죠. 중요하게 여러 가지 기술을 익숙히 장악한 분입니다.
0: 네.
1: 1987년도에 장천중의학원 친구 전업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끝에 연기시 중의원의 친구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후에는 주임직을 맡았는데,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중의학회의 특별 요청을 받고 해외 의료 사업을 20여 년이나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어로 맨탄이라는데 우리 민족에서는 맨풍을 맞았다 하는 맨풍에 그리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특별히 잘 치료합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여주간판 돌출증에 그리고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족근통에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친구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내과 질환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죠. 도입해서의 위통이라든가 복통이라든가의 두통이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완고성 실면증에 갱년기 종합증, 뇌실금증을 말이죠. 친구료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대활동이 있고 처음으로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한 차례의 진료는 면비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내가 말이죠. 친구료법으로 이것을 치료하겠다 할 경우에는 최영희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잘 치료하기 위해서 이달 3일하고 4일에 그러니까 이번

0: 한국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정기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다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죠. 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하고요. 또 각과의 내과의 외과의 부과의 이런 여러 가지 과실의 질병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말이죠. 수여받았고 그 뒤로는 장춘시나 관성구에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다 수여받았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에 그리고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눈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와서 환자들이 말이죠.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율을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갈채를 받아왔습니다. 진찰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서장성 주임의사가 일반적인 중의 선생들하고 좀 틀린 방법을 사용합니다.
1: 네,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0: 일반적으로 중의 선생들은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른손이라든가 왼손이라든가 이 서장승 주임의사는 두 손으로 이사의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능히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말이죠. 제때제때 파악해냅니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분위기가 늘상 볼 수 있는 상견 질병에 특히 내과 질병 다발성 질병의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특히 보게 되면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에 실면증 소갈의 당뇨병이라고도 합니다. 흉비심통 천식의 기침에 이러한 말조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요.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노의 갱년기 종합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관심병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이라든가 소뇨관결석이라든가 방광결석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또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좌창의 여드름이라고도 합니다. 소보짐의 대상포진 이러한 말이죠.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기 계통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또한 말이죠. 남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립선염의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말이죠. 쨍쨍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사실에 연변의 의사들도 보여봤다. 아예 중의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다. 그런데 효과가 그닥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이런 말이죠. 국가 그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0: 삼양삼겹세요.
1: 여보세요, 쟤입니까?
2: 예, 맞습니다.
1: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1: 이제 우리 집사람이
2: 예.
1: 지금 좀 한닭 바로 잘 쓰지 못하는데
2: 예.
1: 당뇨도 있고 그래서 무슨 당뇨 관계로 그런지 그래서 오늘 수건자를 좀 어떻게 수건자 예. 치료를 받아볼까 하네 그래 드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세요.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원장님이 보였던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네, 가슴이 아프고 발이 저리고 해서
2: 예.
3: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보려고 전화 드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2: 네. 안녕하세요.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2: 안녕하십니까?
4: 예. 내가 지금 거기 좀 영안 이사 왔다 해서 한번 가보려 하는데.
2: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여기 우리 민주에서 어떤 나발이 예. 어떻다. 전 어떤 병원 가서 치료한 게 좀 낫지 않아서 그 선생님이 약을 좀, 저, 장초에서 온 이사가 있대서.
2: 예, 내일 옵니다. 예, 내일부터 문제 납니다. 예.
4: 아, 예.
2: 서주임이라 합니다. 서가.
4: 아, 그런데 그 양반이가, 어떻다는가? 이게 소변이, 아, 저, 저리고, 그 뭐, 자주 소변이 나가고.
2: 예.
4: 그리고 좀 뭐, 피, 저, 덮음 같은 게 나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쓴 게 말 안 들어서.
2: 예, 예.
4: 걔네 그 이사 약을 두 번 쓴 게 영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도 좀 좋지 않아요.
2: 예.
4: 그래서 예.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인데.
2: 예, 그러면 예,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4: 예.
2: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4: 예.
2: 내일에 오십시오.
4: 예, 그럼 수고하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2: 예.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5: 예. 예. 우리 남편이 상황 놓고 보면 어떤가 하면은, 예, 소변이 아주 잦습니다.
2: 예.
5: 잦고, 예, 말았다 하면 참지 못하고, 예.
2: 예.
5: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예, 소변에 거품이 좀 나가고, 예.
2: 예.
5: 다리가 붓고 아프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보이려고 합니다. 수원달 예. 예약해 주세요.
2: 예. 예약이 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네.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그러면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예.
0: 네.
2: 우리나라의 전망을 놓고 본날 때 이 신장에 관계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4억 정도인데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뇨창구에 이 말이죠. 화암을 하게 되면 소변에서 단백이 나간다든가 천쇄라합니다. 환자들이 리얼하기 쉽자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장의 공능에 지간이라든가 뇨수단이라든가 이런 화암을 해보게 되면 아주 높아지거나 또 너무 정상 수치보다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에 그리고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신장의 실질이라든가 형태라든가에 개변을 가져오는 이런 질병들을 갖다서 신장 질병이라 합니다. 예.
0: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지금의 종회가 어떻게 돼서 밤에 소변이 자꾸 대답을 그런 자든가 못 느끼는데 밤에 소변이 자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장춘소서 그분을 좀 볼까 하면서 지금 전화 드리고
2: 예, 그러면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예?
6: 내일?
2: 예, 서주임입니다. 예?
6: 예,
2: 예, 예,
6: 예.
2: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0: 수가 많습니다.
1: 예, 나갑니다.
0: 저는 예, 그게 그 대중예방 연도 중 이상 퇴소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0: 나은 환자인데
1: 예.
0: 공수대 부수도 있고 해서 보통 상속은 머리 어지럽고 최후도 머리 숙고 아픕니다.
1: 예.
0: 그래서 그리고 또 기능이 빡빡빡에 툭 하다던 것도 있어지고 그래서 예, 머리 흉하게 참좀 치아에 나고 이랬는데 그 아침 방송 중에서 여기 박윤덕중 인사가 이렇게 내년 명의 중이라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협회에서 그 나처럼 늙은 사고로 아픈 환자들이 꼭 박윤덕중 인사한테 가서 치료받고 나선 분들이 많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그래서 예 그래 그 전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예,
0: 그러던 바람에 아, 저는 나중에 다섯 개가에,
1: 노동님입니다. 예.
0: 저한테, 예, 저한테 인사지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 언어 통해서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예,
1: 그렇죠.
0: 그런 쪽으로 한 절반은 돈만 났을 것 같고, 예, 막 나서야 된다고. 그리고 침마 하는 게 어찌 이렇게 몇 발 짚고 딱딱 이렇게 내 진단을, 진상 딱딱 짚어내고, 이런 게 영웅이 듭니다, 나중에.
1: 예,
0: 이래
1: 그렇죠.
0: 두 번째 썼습니다, 야구. 이 효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머리도 싶은 것도 피났고. 거기에서 나는 인생 내가서 계속 치료받고 좀 어떻게 맛이 나서 빼거든 치료받고 진심 가진다.
1: 예, 그렇죠. 예.
0: 그래, 박윤덕 중에서 어머니 또 약진을 가자고 예약해 주셔.
1: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문의하려고 합니다.
1: 예.
3: 나는 온몸이 어째 다 붓깁니다. 왜 허리, 다리, 몹시 영 아파납니다.
1: 예.
3: 강철수 약의 초약도 먹고 침도 먹고 많은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먹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제전화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4: 예, 저는 지금 다리가 붓기고 소변이 자꾸 웃거나 기침해도 소변이 웃고 좀막 새고 이렇게 돼요.
1: 아, 지금 현상이 있구나.
4: 예, 그리고 소변이 잦아서 밤에도 화장실 몇번 갈까 밤에 잔것 같지 않아요.
1: 예, 그렇죠.
4: 예, 그래도 그런 중에 저기 서주임 이사 저기 그런 광고를 들었어요.
1: 예.
4: 광고를 듣고 지금 이렇게 찾아가려고 그래요.
1: 그럼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예?
4: 예, 그 효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먹고서
1: 예.
4: 효과 좋을 때좀더약 쓰자 그래요.
1: 맞습니다. 예.
4: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는 길태승이 문진구의 박창호 선생님 두번 듣고 이 약, 동약 갖다 쓴게 원래 앞선 게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예, 어떤
5: 이해가 안
1: 정보입니까?
5: 됩니까? 먹으면이
1: 예.
5: 더부룩하고
1: 그렇죠.
5: 때로는 미스겁단 말입니다.
1: 아이고, 심하구만.
5: 그리고 또이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고 평소에는 계속 변비란 말입니다.
1: 예.
5: 그래가지고 이런 서약 또 많이 쓰고 자기들로 또 약국에 약 사다 먹고 이랬는데 약을 먹으면 괜찮고 또 입이 또 대붙이라나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5: 그래서 지인이 소개로 이 문진부의 이런 박창호 선생님 배우기에 선약을 두번 먹었는데 지금 이 효과가 현저해 가지고 전 오늘 들어가서 약좀더 쓰려고
1: 예,
5: 약 부탁드립니다.
1: 시름 넣고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저기 박윤덕 주인 선생님이 저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저는 이 머리 숙군긴데 저리고 앞니마가 영 아프고 잠은 못 자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래서 박윤덕 주인한테서 중약을 쓰고 진도 맞고 한게 지금 효과

0: 효과도 좋습니다.
1: 예, 예.
0: 제가 이게 효과가 좋고 잠도 잘 자고 혈압도 지금 많이 온정돼 있고 하니까 친구하고 말했더니 친구가 오늘 가겠다 해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박윤동 주인입니다.
1: 예, 예, 어전에.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자주 긴장해도 심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2: 네.
1: 정상하고도 예,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신장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2: 네.
1: 하나는 원발성 신장 질병,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 신소구 신염이라든가 신우 신염이라든가 신병 종합증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성 신장 질병이 있는데 개발에 지발하는데
2: 네. 네.
1: 다른 말이죠. 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뒤끝에 말이죠. 신장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질병. 예를 들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일단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말이죠. 개발성 신장 질병이라 합니다. 그러면 신장에 모병이 생기게 되면 아주까지 내가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이쯤에 병원에 가서 특히는 말이죠. 이런 선장 내커라는데 이런 말이죠. 과실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은 다음에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아야 됩니다.
2: 네.
1: 하나는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수종 현상이 있습니다. 부언한단 말이 되죠.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아, 네, 지금 그 밥맛이 없고 맥이 없고 자꾸 이래서 지금 그 방창호 선생님들 지금 한번 예약을 주시라고 예약
1: 예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예. 네. 한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네,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예.
5: 우리 집에서 저기 그 박모이던가
1: 두 선생 있습니다. 박창호 선생 있고
5: 박창호 선생님이 두 번 약을 제다 먹었는데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 예. 내일이 한 번 더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그리고 제가 장춘에서 오신다는 서 선생님을 한번 보일 이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연결해 주겠습니까?
1: 예, 연결됐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시간짜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수동 현상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눈꺼풀에 어떤 분들은 얼굴에 어떤 분들은 다리에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이 눈꺼풀이 말이죠. 부어나고 낮에 좀 활동하게 되면 좀 낫다가 이튿날에 또 반복이 온단 말입니다.
2: 네, 신장이 안 좋아도 붓는다고 하던데요.
1: 예, 우리 중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0: 상처에 있는 폐장이라든가에 네. 중처에 있는 비장이라든가에 네. 하처에 있는 신장 이 세 가지 장기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장기가 허약해지게 되면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오늘은 우리 중점적으로 신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신장을 갖다서 중요하게서는 상당한 중실을 말죠. 불러일으키는 이런 장기입니다.
1: 네.
0: 천천지보이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선주수이라고 해. 물기를 관할하는 이런 장기입니다.
1: 네.
0: 그리고 생식을 주관해주고 뼈도 주관해주고 이러한 말이죠. 훌륭한 장기인데 이 장기가 허약해지게 되면 수종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음중할 때는 또 전신에 다 부어나는 최선수의중이라 합니다.
1: 네.
0: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흉부에 가슴에 복부에 여기까지 다 물이 차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소변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정상적으로 소변 나가다가 어느 날인가 말이죠. 소변이 쭉 쫄아든단 말입니다. 차수도 쫄아들고 량도 쫄아들고 이런 분들이 많이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와 반대로 소변이 잦습니다. 특히 말이죠. 밤에 특별히 잦아서 수면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그리고 색상이 말이죠. 짙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차서 이런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변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리 고기를 말 자시는 분들이 고기를 먼저 씻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씻은 그런 모양새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피가 섞인.
0: 좀 그런 색깔이 나죠.
1: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 림상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째 선생님 내 이 근년에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에 거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 정황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화암을 하면 화면은 변화가 없는데 소변에 그냥 거품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또 소변에 말이죠 거품 많은데 화암을 하게 되면 대량적인 말이죠 단백뇨가 나가는 이런 말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에 선천지보는 신장이 허약할 때 이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시강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스풍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3: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 조 각계

0: 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연면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면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중공정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주왕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임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중심에서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력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축대회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모두는 단정한 복장에 당원 휘장을 달고 7일 훈장 수여와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실황을 참답게 시청하면서 공훈 모범과 선진 전형들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사심 없이 헌신한 감동적인 풍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평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자 모두는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한 바 105년대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역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깊이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밝혔으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투하는 데서 반드시 틀어줘야 할 다섯 가지 면의 중요 요구를 깊이 있게 논술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일어나는 데 방향을 일층 명확히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이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발전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며 신심을 견정해하고 계속 분투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음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연변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이 집중 시청에 참가했습니다.
0: 1일 우리 소 각계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종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회의 정신 내포를 터득했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일터에 입각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 로종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기관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당중앙은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 부민 척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0: 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이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부민 촉진국 흥변부민 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부민 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사업 동력으로 전화시켜 전주 여러민족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관 당총지 간사 곽흠입니다. 청년 당원이자 공천단 간부로서 저는 당의 100년 분투 력정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리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령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민족 대단결, 전국 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 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추정엽 주석, 추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창 영산홍은 가야금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혁명 전쟁 연대 군민이 한맘 한뜻으로 뭉친 장엄한 광경을 되새기게 했고 남성 독창 중화는 웅장하고 깊이 있는 음색과 진실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신시대의 중화의 아들 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자태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중창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브로치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맘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해나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누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성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예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예 말을 듣고 당예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양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의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진심 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회는

0: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권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취해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몰입식 수업 속에서 100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정경 연출, 가무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당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정치수업 혁신실천으로서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나온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주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주제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치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원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 기층 일선에 부리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실사에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 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 박물관 림시 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 주사나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많은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 기계, 방호 용구, 립공 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라해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 창건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투의 초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기본 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 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이 뿌리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

0: 전권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 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료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색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제막식 및 연합주재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 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통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생일 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 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조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업일꾼 리목연입니다. 홍색 국문 정치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채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 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색 우세산업 발전 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 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를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 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그날 길림 연결 공룡 문화연구 발전 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결 모아산 공룡 문화 관광구를 연길 조선족 민속 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 관리 범위, 주소, 운영 주체, 재반 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0: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관제 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융성국제 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2: 고향은 지금.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7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이 7월은 농사에서 풍년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대전관리에 종실을 돌려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0: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얼마 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농촌부 등 4개 부문에서는 창업 지원 강도를 높여 창업이 취업기회인 효과를 증강하고 창업을 고무 격려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창업모식 선도 행동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해 발부했습니다. 관련 통지는 두 번째 주요 조치인 산업발전 플러스 창업 모식의 견인을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향촌 산업을 힘써 육성하고 귀향 창업을 촉진합니다. 산업이 국내에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하는 협력기제를 보완 및 추진하고 현역 향촌에서 부대적 산업과 특색 향토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며 종합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고 우세 특색 산업 군집 현대 농업 산업 단지 농업 산업 강진을 구축함으로써 재반 귀향 및 입향 인원의 창업을 견인합니다. 농촌의 1, 2, 3차 산업이 융합 발전을 둘러싸고 창업 능력이 있는 외출 로모 일꾼들이 향촌 자원 요소의 우세를 발굴하고 적합한 산업을 현역 향촌으로 이전해 재창업하고 재발전하도록 인도합니다. 시골 선비, 토외기 전문가, 농업 창업자와 향촌 장인 등 치부 선도자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다양한 귀향 및 입향 일꾼들이 농민 합작사, 가정농장, 농업 산업화 선도기업 등 신형의 농업 경영 주체를 선도 설립해 차별화한 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역 소비시장과 현지 자원의 첨부를 겨냥해 향촌 특색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고 향촌 레저관광, 농촌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과 신업태를 발전시키며 각종 인재가 농촌에 내려가 창업하고 취업하도록 지지합니다.

일전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 및 발전연구소에서는 2026년 중국농업산업 발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15차 5개년 시기 구조전환과 우진우출을 주제로 음식물 소비구조의 전환, 농업기계화와 량식안전, 농산물 무역조정 등 중대한 명제를 둘러싸고 농업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농업강국건설의 결책참고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2026년에 중국의 농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주요 량국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 작물의 증산, 축산물과 수산물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구도가 가열층 공고해지며 농업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률과 농작물의 밭갈이 파종 수확 종합기계화률이 가열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 중국의 농업산업은 소비전환, 무역조정, 기계화, 에너지 부여의 방향을 따라 구조승격을 다그치게 됩니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화룡시 대양삼업에서는 산삼룡지 재배로 림하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양삼업에서는 인삼재배 시범기지 표준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송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 사슬에 입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상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리마 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이들은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독의 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령질을 핵심으로 하고 재배,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 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 림지가 대중의 소득을 증대하는 록색은행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생태 가치, 산업 가치, 문화 가치가 숲속에서 서서히 합류하면서 화룡시의 리마 경제는 더욱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남평진 령연초는 고추 산업을 발전시켜 촌민 소득과 촌 집체 소득을 증가하고 향촌 진흥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고추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차원 승격을 추동하고자 령연초는 학교와 지방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연변대학의 과학 연구우주에 입학해 고추 시험 시범전을 건설했습니다. 촌에서는 경첨초 101을 위주로 품종을 재배하고 홍려, 막전, 홍석, 첫날 2호 등 량질의 신품종을 동시에 시험 재배하고 과학적인 대비 시험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교체해 품종의 품질을 최적화했습니다. 현재 전촌의 고추 재배 면적은 37.5만 무에 달하고 5곳의 표준화 재배 비닐하우스를 부대적으로 건설하며 정밀화 규범화 밭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편 9월에 집중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며 총생산량은 안정적으로 3만 킬로그램 좌우에 달해 량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고 12만 원에 달하는 촌 집체 소득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재배 규모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령연촌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제품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230평방미터의 표준화 고추 가공 작업장을 건설하고 세척, 건조, 절단, 가루 제작 등 일체화 가공 체계를 구축했는 바 작업장의 일건조 처리 능력은 5,000kg에 달하고 고춧가루, 고추 토막, 홍로 고추 튀김 등 다원화 제품 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고추 산업은 부민 강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20명의 본지 촌민들에게 집 근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년간 로무 수입 6만 원을 가져다 주어 촌민들이 외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하고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24년 1일에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65헥타르의 천연 민들레 꽃바다와 고동화 강변의 풍부한 생태 농업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교 매력적인 자연, 전 연령대 포용, 체험학습 융합 종합성 캠핑 대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고동화 강변 관광객 봉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완공되었고 후속적으로 주차장 신선 제품 및 특산물 슈퍼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무동력 표류 대상을 개발하고 캠핑용 텐트와 캡슐 대여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 단체 여행, 체험 학습 등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목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 행한 신합행에서는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리념을

0: 굳건히 실천해오면서 여러 민족 대중들을 조직해 하천관리와 보호, 습지보호, 촌면모 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손잡고 이곳의 산과 물을 지켜왔고 생태환경을 함께 가꾸면서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생태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향해서는 앞으로 본 지방 생태 문화관광 자원에 이탁해 꽃바다 플러스 캠핑 플러스 민족 단결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7월은 변홍사에서 관근적인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벼가 급속도로 왕성하게 자라는 중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벼의 수확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물관리, 비료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를 잘해야 할 시점인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조 과학기술협회로 전문가 서저의 박범철 고급농예사와 함께 요즘 시기 변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7월은 변홍사에서 관근적인 달로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변홍사를 계기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7월 초순이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여도 모내기가 한참이었는데요. 지금은 대모가 이미 유효 분월이 끝나고 무효 분월이 시작과 함께 유수 형성 시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벼 육모에서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벼 농사를 총화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벼 농사 후기 전간 관리를 잘할 때에 대하여 교류하여 봅시다.
0: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벼 자람새에 대비해서 우리 주 벼 농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1: 예, 벼 농사에서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그 존재하는 문제라면은요,
0: 네.
1: 벼 모판 파종량이 아직도 많고,
0: 네.
1: 매 판대기 1량당 좌우로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

0: 성향까지 네. 다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성적으로 다정량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소수의 집들에서는 변모판 입고 병이 철저히 예방되지 못하여
1: 네.
0: 모내기 진도와 사냥이

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 사회거리를 15cm더 하면은요, 쌍당에 1만 5천근 내지 1만 6천근까지 혹은 1만 7천근까지 올라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포기 사회거리를 15cm 이하로 하여서 모내기를 20cm의 포기 사회거리 모내기 밀도보다 15% 내지 20% 이상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벼 생산에서 산량을 높이려면 파종량을 조절하고 또 밀도를 조절하게 되면 배의 그 산량을 20, 30%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주 벼농사는 어떤 우세를 보이고 있는지요?
0: 예, 금년도 벼 농사를 회고해 보면은 오점도 또 아주 많습니다. 수뼈가 기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수뼈가 없어요. 영변이 지금 기본상에서. 이전에는 많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꼬병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수의 면적이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엽장성 벌레로 기본상이 예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뼈물 코끼리 벌레도 나타났다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내기 시기도 5월 말까지 끝내요. 과거에는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던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모판 리꼬병 또 엽장승벌레도 기본상 예방이 된 만큼 우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관리에 더 중시를 돌린다면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 7월이면 벼는 어떤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지요?
0: 7월이면 벼는 영양 생장기로부터 생장기에 들어서는데요. 생식 생장기가 바로 후기 관리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후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예, 후기 논판 관리에서 우리는 식물학적으로 벼의 일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7월 초순 전까지를 영양 생장기라고 부르고, 7월 초부터 8월 초, 뼈가 출소할 때까지는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겸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 병진기라고 부르고, 8월 초에 뼈가 이삭이 나와서 뼈가 꽃이 피면서 뼈알이 형성되기 때문에 뼈가 꽃이 피어서 9월 말 성숙이 다될 때까지를 생식 생장기라고 부릅니다. 뼈는 모내기를 하여서부터 6월 말까지는 아지치기만 하고, 7월 초부터는 아지치기는 끝나고, 유수 형성 시기에 진입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린 이삭은 외계 환경, 즉, 온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이 시기에 뼈는 날씨 온도가 높을수록 이 뼈의 이삭은 잘 자라고, 날씨 온도가 얕으면 뼈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20도 C 더위 낮의 온도가 되면은 뼈는 아주 추워해. 그리고 낮의 기후 온도가 17도 C 이하로 내려가면 비말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말이 더 많이 생깁니다. 때문에 7월 초부터는 10일까지는 논물 깊이를 10cm 깊이로 내어주고, 7월 10일 좌우부터 7월 말까지는 논물 깊이를, 논두를 표준으로 20cm 이상의 물이 많이 깊이 있게 내어주어 수온을 높여 수온으로 어린 이삭을 보호하여야 그 이삭이 비말이 없이 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7월분 논물 대일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이고, 8월분 논물 관련은 논물 깊이를 5cm 좌우로 하고 논물을 얕습니다.

0: 20cm 관리하던 것을
1: 네.
0: 남물을 산소가 많은 생진한 물로 벼뿌리 활력을 높여 벼뿌리가 토양 속의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벼 이삭에 공급하여 벼 알이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남물을 대할 때 6월분에는 수온을 높여 뱃모의 분열을 촉진하고
1: 네.
0: 7월분에는 남물을 깊이 대하여 수온을 높여 어린 이삭을 보호하고
1: 네.
0: 그래야만 어린 이삭이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자라 비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1: 네.
0: 8월분에는 산소가 많은 생수를 많이 대하여 뿌리 활력을 높여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뼈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1: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은 7월 달에 이 물 관리인데요. 신수 관계를 중심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영양 이 생장 단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0: 예, 이제 방금은 물 관리.
1: 네.
0: 이번에는 영양 관리.
1: 네.
0: 일반적인 보건화에서 즉 뼈가 너무 명확히 비료가 적지 않다면
1: 네.
0: 보충 비료와 이삭 비료는 주지 않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계속 6월 말 7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삭 비료 혹은 보충 비료를 주었는데
1: 네.
0: 지금 기술은 주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요 7월에 뼈 잎에 분해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도열병이 쉽게 많이 대면적에 엄중히 발생하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뼈 잎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뼈 이삭이 성숙도가 낮아지고
1: 네.
0: 비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농업 기술 부문에 물어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0: 예, 지금 방법이 많은데요.
1: 네.
0: 그 주요한 방법은 무인 비행기로 칼륨 위주의 옆면 분무를 7월분에 2차,
1: 네.
0: 7월 달에 두 번 하고,
1: 네.
0: 8월 달에는 2차 내지 3차 분무하여 주면은 도열병 예방에도 유리하고,
1: 네.
0: 호기 성숙도 촉진되어 꼭 먹고 알 먹기입니다.
1: 네, 이 후기 잡초 제거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지금 후기 잡초가 이전처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없지 않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후기 잡초를 제때 살초제로 잡아야 합니다.
1: 네.
0: 가장 적합한 시기는 7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1: 네.
0: 삼모작이나 혹은 발풀과 같은 악성 잡초는 살초제를 분무할 때 먼저 난판에 물을 떼고 분무기 분부를 뼈 잎사귀 밑에 잡초 위에 대고 고랑마다 세심히 분무하면은 잡초는 제거되고 무효 분열은 정지되고 뼈는 통풍이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여 잘 자랍니다. 살초제를 분무 후 잡초 잎이 쓰러지면 인차물을 깊이 대여 두면 잡초는 물 밑에서 철저히 소멸됩니다.
1: 네, 우리 벼농사에서 병충해 예방 퇴치도 홀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병충해 예방 퇴치에서는 어떤 관리가 따라서는 것이 좋은지요?
0: 네, 논에서 병충해 하면은 병이 한 8가지나 있습니다.
1: 네.
0: 충해도 한 6가지나 됩니다.
1: 네.
0: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연변에는 주요하게 뼈의 도열병을
1: 네.
0: 예방만 하면은 농사는 다 잘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부터 뼈 도열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1: 네.
0: 이야기하여 봅시다.
1: 네.
0: 뼈 도열병은 뼈 농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들여서 참답게 예방하여야 합니다. 도열병은 뼈의 산양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세계성 난제입니다.
1: 네.
0: 경하면 20% 내지 30% 감산을 초래하고
1: 네.
0: 뼈 목에 도열병이 걸리면 50% 이상이 감산되고 엄중하면 한 알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1: 네, 이 뼈...

0: 도열병 예방 퇴치에 종시를 돌려야겠는데요. 이 비도열병 발생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예, 비도열병은 입도열병, 네. 마디도열병, 아예도열병, 네. 비 이상목의 도열병 등 비의 온 식주에 다 도열병에 걸립니다. 네. 발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기됩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은 우리 농업기술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은 비도열병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 선택에서 단맛이 좋은 품종을 많이 심으니까. 그런데 단맛이 좋은 품종은 도열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쉽게 도열병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시식 재배를 하고 분열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열비를 많이 준 난판에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소가 많이 사용된 그런 난판. 네. 세 번째는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준 난판에 도열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위적인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도열병은 계속 흐린 날씨에 비가 자주 내리고 햇빛이 적고 기온이 낮아서 20도씨 사후에서 습도까지 높으면 비도열병이 많이 엄중히 발생합니다.
0: 네, 우리 비도열병 꼭 예방 퇴치해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퇴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1: 예.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예방 방침은 농업 방지를 위주로 하고 화학 방지를 보조적으로 방지와 공제를 결합하여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제정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 병충해 방지 방침입니다. 도열병은 네. 사람들이 의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꼭 발생하기 때문에 제때 방지하여야 합니다. 네. 처음 농업 방지부터 이야기합시다. 네. 제일 처음은 품종 선택에서 항병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일찍 건실한 병모를 키워 고기사의 거리를 14 내지 16cm 이하로 합리 밀식하고 네. 세 번째는 밑비료는 질소린 칼륨비료를 합리하게 배합하여 사용하고, 네 번째는 분열비료는 좀 많이 일찍 채워줍니다. 모내기를 하자마자. 네. 다섯 번째는 6월 말 7월 초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만약에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주면은 100%로 도열병이 발생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농업 방지 기술입니다. 네. 두 번째는 화학 방지 방법입니다. 네. 당근 우리 연변의 유일하게 화학 약제 방지 방법은 벼가 2% 내지 5%. 네. 다시 말하면 벼가 출수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첫 번째 예방약을 쳐주고 네. 출수가 그만 끝납니다. 네. 한 이틀이나 사흘. 그렇게 되면은 이때 또 한차 두 번째 나머지 약을 분무하여 줍니다. 네. 약을 칠 때 출수 시작에 분무하는 약은 좀 많이. 네. 다시 말하면 약을 서분을 채워준다면은 도열병에 먼저 두 분을 채워줍니다. 네. 그리고 후분의 출수가 끝나면은 한 분을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0: 네. 그러니 벼가 출수할 때에 우리 예방약을 채우는 것이 제일 효과 좋다 그 말씀이죠?
1: 그렇습니다. 네. 그 원리는 네. 벼 이삭이 출수할 때 벼 이삭 모개가 금방 위기 환경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네. 벼 이삭 모개가 아주 연하여 쉽게 도열병이 치매를 받습니다. 네. 하여 예방약을 출수기에 치워두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출수 그 후기에 치거나 너무 출수 전에 일찍 치워두면 효과가 없어요. 네. 그리고 도열병 예방약을 칠 때 연면 비료를 함께 채워주면 네. 도열병은 예방되고 배의 성숙도 촉진됩니다.

0: 이와 같이 후기 전관 관리를 이야기하였는데요. 네. 우리 총적 목적은 벼 산량을 높이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생각은 연변에서 지금 벼 산량이 약은 원인은 주요하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육모판에서 벼 파동량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예, 특감이 말씀한 것처럼, 예, 싹이 튼 종과 빙양을 한 판대기 하면 좋은데요. 성량까지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밀도가,
1: 네.
0: 이전에 우리 40년 전 혹은 30년 전에 계속 5구식이나 4구식으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6구식으로 하니까 너무 드물어서 뼈가 아지를 찬다고 해도 그리 많이 탈 수 없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그 인공적으로 기계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종량이
1: 네.
0: 많지 않아서 변모가 건실했습니다.
1: 네.
0: 지금은 기계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량이 너무 높아요.
1: 네.
0: 그래 모가 건실하지 못하고 하니까 밭이 나가도 농밭이 나가서 아지를 적게 찹니다.
1: 네.
0: 때문에 꼭 밀도를 높여도 포기 사이 거리를 14cm 내지 16cm로 도정하면은 산량이 납니다.
1: 네.
0: 이렇게 하자면 우리 무엇이 문제인가?
1: 네.
0: 하나는 따풍 그 육모 그 형실 이 면적을 넓어야 하고
1: 네.
0: 두 번째는 소류 판대기
1: 네.
0: 이것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토대가 몸에 조금 늘어나요.
1: 네.
0: 이것이 우리 연변에서 벼 산량을 둬야 하는 주요한 또 연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연변이 벼 산량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네, 끝으로 우리 벼 농사를 하는 농가들의 우리 신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농민 여러분, 희망이 있었냐, 분투이 있었냐, 행복이 있었냐, 습근편 주석께서는 행복은 분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과학기술의 효과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풍년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없어요.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잘 발휘하여 자기 자식을 키우듯 정성을 다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잘 짓는다면 풍년은 꼭 우리들이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2: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철 고급 농예사를 모시고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병충해, 냉해 방지를 비롯한 농관리들을 철저히 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